죽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보를 알아보았고 아보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호생은 괜찮으니 잠시 앉아있겠다고 했지만 은봉은 그래도 돌아가라고 했다. 아보는 은봉이 예전에 자신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은봉은 웃으며 아보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답했다. 호생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미용실에 앉았다. 뜻밖에도 그때 소모가 갑자기 뛰어들어왔고 상황은 폭발하고 말았다. 은봉은 무표정한 얼굴로 2층으로 올라갔고 호생과 아보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호생은 가자고 말하며 아보를 끌고 미용실 문을 나섰다. 호생은 만약 의형제였다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중얼거렸고 아보는 사람은 항상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며 소모가 끝내고 싶어하니 자신도 그러겠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대략 1976년 전후로 아보, 호생, 소모는 이렇게 영원히 절교하게 되었고 정말로 아쉬운 일이었다. 화원 호텔에 들어선 강청재는 매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몇 달 만에 본 매서는 사치스럽고 화스러운 모습으로 온몸이 반짝였다. 유명 브랜드의 개미허리 무늬 고급 정장을 입고 알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어 너무나 눈부셨으며 표정과 머리 모양까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격식 있는 인사를 몇 마디 나누었다. 강청재는 왕아 씨의 소식이 있느냐고 물었고 메서는 자신은 이미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되물었다.

강 총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것일 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웃으며 답했다. 매서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요즘 정말 배경이 대단한 큰 인물을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사실은 엄마가 젊은 부사와 함께 상해에 와서 살고 있었고 곧 인연이 끊어질 위기였는데 갑자기 큰 인물이 가볍게 한마디 하고 전화 한 통 한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었고 엄마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 서북, 상해, 향양 등 지역을 오가며 큰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큰 사업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강 총재는 기적이 일어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다고 감탄하며 만약 길에서 만났다면 매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도 이런 옷차림이 싫다고 말했다. 강 총재와 매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할 말이 없어졌다. 한참 뒤 강 총재는 매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왕아 씨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잡담도 하고 간식도 먹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포부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매서는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긴장되고 있다고 답하며 예전에는 그저 다툼 정도였지만 지금은 싸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신, 엄마, 그리고 젊은 부자 세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 짜증이 난다고 털어놓았고 가끔은 엄마가 나쁘고 젊은 부자가 좋다고 생각하며 또 가끔은 엄마가 좋고 젊은 부자가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강 총재는 감정과 사업이 꼬리 달린 막대기처럼 서로 얽혀 있다며 자신도 이미 이런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다. 매서는 상해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혼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상해로 돌아오면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상해에는 자신의 친구들인 강 총재, 아보, 호생이 있다고 하며 상해의 여자는 상해 남자와 가장 잘 맞는다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은 규칙을 중시하고 신용이 있으며 세상 물정을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에게 먼저 진심을 다하고 괴롭히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친밀하면서도 서로 주저하는 강 총재와 매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다시 아보와 호생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아보와 호생은 한 프랑스식 정원으로 들어갔고 소총재가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이곳은 소총재의 상해회사 본부로 매우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아보와 호생은 소총재의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할 일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다. 아보는 서북 지역에서 이미 사진사를 정했고 두 개의 창고에 있는 수백 점의 소장품을 한 장씩 찍을 예정이며 창수에 있는 옛집의 수십 점 소장품도 다시 잘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생과 아보는 소총재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은 뒤 세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호생은 사진을 두 세트로 찍어 한 세트는 보관하고 다른 한 세트는 유명 인사에게 보여 사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즐겁게 웃으며 호생에게 수고가 많다고 말하고 화집이 완성되어 인쇄되면 전 세계의 박물관에 모두 보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사립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며 상숙 쪽에도 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생은 애국의 기록에 따르면 사립박물관은 대개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장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대신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역할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소총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이쯤에서 허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다른 약속이 있으므로 먼저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아쉬워하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만류했다. 아버는 호생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다. 호생이 떠난 뒤 소총재와 아버는 집안의 작은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버는 서재를 둘러보며 정말 작고 예쁘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자신은 좁고 아늑한 작은 곳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아버는 갑자기 웃으며 자신이 오늘 이곳에 와서 소총재가 온갖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번 전화를 했을 때에도 소총재는 다른 이야기만 할 뿐 정작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총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버는 소총재의 비서인 소환이 지난번 호텔 객실에서 큰 소란을 피운 일이 이미 외부에 모두 퍼졌으며 사람들은 왕아 씨가 소총재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소총재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소총재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아버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핀잔을 주며 그저 사업이 바쁠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소환이 이번에 화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며 우연히 왕아 씨의 임신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소청재가 술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소청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주에서 만난 후 왕아 씨가 매일 전화를 해서 애교를 부렸고 자신은 이 일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사업이 바빠 한 발 물러나 있었는데 왕아 씨는 전화해서 울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 갑자기 생리가 멈추고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소청재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 곧바로 임신 진단서가 도착했고 일이 크게 번졌다는 것을 알고 면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왕아 씨는 전화에서 조건을 따지며 꼭 호텔 방을 잡고 만나자고 주장했고 서청재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만 허락했다. 어느 날 만났을 때 서청재는 다른 말은 적게 하고 얼마를 원하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했다. 왕아 씨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며 이 아이는 꼭 낳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서청재는 즉시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후로는 왕아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소환이 진단서를 보고 왕아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직접 경고했지만 왕아 씨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왕아 씨는 태도를 바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결국 소환을 호텔까지 쫓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청재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버는 웃으며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고 원래 서청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소환을 나서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버는 처음에는 소환이 단순히 질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은 서청재가 전체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재는 자신과 소환은 정말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환은 꽤 눈치가 빠르고 사리 분별을 잘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아버와 설지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아버는 설지와의 교제를 떠올렸다. 어느 날 아버는 설지에게 함께 전차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다. 설지는 기쁘게 좋다고 답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뒤 두 바퀴를 돌자고 말했다. 설지는 다시 한번 좋다고 답했다. 아버는 표값을 내야 하냐고 물었고 설지는 그냥 타고 들어가면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아버는 웃으며 자신이 설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만약 표 고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설지 역시 웃으며 그것은 아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아버는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되물었고 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웃기만 했다. 아버는 설지의 마음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설지는 무엇을 알았냐고 물었고 아버는 자신이 설지의 남자친구라고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설지는 아버가 정말 똑똑하면서도 악동이라고 웃으며 얘기했다. 그 무렵 가공조는

뿌양새를 갖추게 되고 문방이 생기고 전화기도 설치되었다. 아버는 그곳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비록 작은 공방이지만 아버는 주변을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했다. 어느 날 설지는 아버에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생각한 뒤 만약 괜찮으면 이번 주에 오라고 제안했다. 작은 이모가 시골에 갔기 때문에 방안이 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기쁘게 승낙했다. 아버는 설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매화를 감상했다. 설지는 정말 고요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꽃이 더욱 생동감 있게 피어 있다고 말했다. 아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설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내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매화 향기를 맡았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저원 청심환은 침향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법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심치명발미환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심장열을 쳐주면서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근본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며칠 쓰고 며칠 끊고 이것보다도 기본으로서 한계료성은 보통 그 처방약에 비해서 좀 길게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을 한계 치료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대 정책이 진행됩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3곽을 싸면 1곽을 무료로 드리고 9곽을 싸면 3곽을 무료로 드립니다. 18곽을 싸면 6곽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9곽에 3곽이 계다며 넉 달 동안 한계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8곽에 6곽이 계다며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3곽의 한각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지금 우대 정책으로 나가게 되면 한각의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중시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 우리가 접수하는데도 아주 편리한 가격이면서 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지수도 있습니다. 조금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시아 맹처방집이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정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맹처방에 속하며 효과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는 그 심장병 전문 치료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약은 대체적으로 국약, 처방약 이렇게 나르는데요. 처방약이라면 약각의 어느 한 개의 작은 R라는 R 이 문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OTC라고 직접 밝혀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OTC는 다른 OTC하고도 같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해도 안전성이 강하고 효과성이 빠르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런 특점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근 20년 동안 이 제품이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사이에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미안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름으로는 누가 들여오면 거기에서 브랜드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브랜드 이름은 초원 청심환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은 폐경락을 절대 허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는 만포화 상태의 산소가 있어야 그것이 확실한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걸로 되어 있지, 만약에 혈액 가운데 산소가 40% 모자라면 당신은 쓰러집니다. 혈액이 아무리 잘 소통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혈액 가운데 산소가 70%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당신은 영원히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어떠세요?
1: 저도 참, 심한을 쓰고 있습니다.
0: 하하, 그래요? 예. 어떠세요?
1: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서요. 이 중계마다 올라올 때문에, 그래서 한층 힘이 올라왔습니다.
0: 아, 예. 전형적인 증상이 심장병이 숨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길에 이약 썼는데, 아, 이 선생님이나 강의하자마자 인사 썼댔습니다.
0: 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예. 예. 이런 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숨도 차지 않고, 예. 아, 증결이 좀 다 숨이 올라다 숨이 아예 찹니다.
0: 아, 큰 문제 해결이죠.
1: 그리고 예, 이 아버지가 예, 용 가슴이 편안한 감이 나는 게 용, 좋습니다, 가슴이.
0: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본입니다. 예.
1: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게 정살됐고, 예, 잠은 그냥 못 잤습니다. 근데 잠 못 잔 거는 그리 오래 했어도 인차 잠 잘 잡니다.
0: 그렇죠. 심장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네, 심장에서 펌프 역할을 해서 제대로 그 뇌동맥에 피가 전달돼서 맥의 신경세포로 하여금 교감신경, 부경,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순환이 잘 돼야만이 그게 정상으로 진행되는데 그 공로에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야 머리가 눈이 잔다는데 마음이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던 게 심장이 좋아지니까 잠을 잘 자게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경력이 용, 또, 막, 기침을 용색이 했습니다.
0: 네.
1: 근데 기침 달고, 예, 목에 가래 맞은 것도 지금 싹 없어서.
0: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1: 예, 이 약이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그래, 나는 예, 약 있는 것도 예, 지금 이래, 우리 할때쓸 때 또 배달 받아 놓쳐야겠다. 오래 쓰자고.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실만한 길게. 뭐 두 개로 좀 견지하는 분들은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1년 7개월 썼다 1년 4개월 썼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차수를 조절하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로 좀 그 이후에 이 차수를 조절하는 거고 그전에는 기본으로 하루에 두 번 견지에 복용하시는 걸로 알수는 수말로 내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도근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에, 저도 통통심한 어제는 넉 달째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아, 심장이 자꾸 둥거리고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예, 가슴이 계속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기침이 계속 났습니다.
0: 심폐혈이 심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3: 예. 목에 가래 또 붙어서, 예. 그러든지, 이게 정말 차차차차 이 중약인데, 예, 효과를 내 정말 빨리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증상이 거의 없어지나 다른 것은 기침도 좀 알지 있습니다.
0: 아, 예.
3: 목에 가래도 예, 떨어지고. 그래, 야, 이 전통심한 정말 이 값이 저렴하고.
0: 뭐든 그렇게 하네요. 예, 예.
3: 그 전에 부작용도 하나도 없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뭔가 뭐 이 촌촌티만은 고여, 준수,
0: 어티시궁약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그러나 이 종양 정말 얼마나 이리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번가 뭐, 아홉 가구 주문해 먹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주문하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3: 네,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초원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이 숨 차고, 목에서 가랑가랑하고, 이 가슴이 헐떡헐떡하고, 이 놀라고, 대기서 말해도 놀라고 문을 열어도 놀라고 라디오 소리 나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0: 예.
4: 예, 반대차기 눕지도 못하고 그래 그저 땡디고 저 중앙 강의 왔는 간에 땡디를 가서 그냥 보름째 해도 아이디입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약은 천약은 또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곧 안 보이지. 또 이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그저 숨 헐떡헐떡거리고 목에서 가랑가랑거리고 기침이 영찍 납니다. 그러던게 입에서 냄새란 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빨도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저 아프다 아무 사정이 다 아프고
0: 아, 심장병 아닌가 하죠. 예, 심장병 아니고 다른 그 증상에서의 치료만 하게 되는데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이 치료를 하시고 좋아졌다는 분들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4: 초원 정신환이 처음에는 제각살 그거 혹시나 해서 제각살까나 한각도 줍니다. 그래 한

0: 나를 먹고 나니까 하나하나 소수되니까 입에서 그런 냄새 씌던 게 그것도 하나 없어지고 이빨도 아프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예. 그래 밴드사기 못 넣던 게 그거 밴드사기 넣고 계속 앉아서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이 예. 감기 심해서 먹어 그저 목이 그런 한다 그저 숨이 헐떡헐떡 한다 하는 게 그것도 싹 사라졌지 않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야, 예. 그렁그렁하고, 언니, 나도 못 가고, 저, 비계력이 걸린 것처럼, 얘가 좀, 빗대 걸려서, 그, 잘못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저, 근황, 근심, 걱정 했던 게, 어젠 싹 가시지고, 없습니다.
1: 심혈이 심한 증상이겠어요.
0: 예. 한 번씩 먹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래요?
0: 정신하고, 예. 이 몸도 헷갈려가지고, 소화가 잘 되니까,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이래 할 때 솔직히 또 아까 배달받,
1: 예.
0: 계속 쓰자고.
1: 예, 배달전화번호 33에 다섯 개 후보입니다. 적당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초원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게 지금 숨 잘 올라옵니다.
1: 예.
3: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좀 혈압을 전사하고 됐고,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갑니다.
1: 예.
3: 그리고 입안에서 냄새가 나던 게 지금 냄새 나지 않고, 예. 이빨이 아프던 건 이빨이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1: 심장병으로 인해서 보통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거나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썼는데 그게 해결됐다 하는 분들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3: 네,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가 없고에 배달받아 또 쓰다 그랬다.
1: 예,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대전하고.
2: 네.
4: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네.
4: 나도 여기서 이제 좀 오라면 그래. 어째서는가 아,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해. 입에서 냄새가 나고.
1: 예.
4: 냄새 나던 건 그건 없어진지 오라.
1: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네. 냄새 나는 거 그거 뭐 큰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치. 저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이 약으로 해결받으셨다. 심폐혈이 네. 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 그게 중요한 한계 증상에 속하니까.
4: 감소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1: 신비할 정도죠.
4: 네. 그 다음에 소변 몰라 또 밤에는 또 다들 다녔어요.
1: 예.
4: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마이 가면 두 번이고 그때는 한 번도 하고 그래요.
1: 심장하고 콤파츠 그런 밀접한 연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4: 네. 그리고 또 잠 잘 자요 또.
1: 네.
4: 어떨 때는 하면 7시간씩 자요 밤에.
1: 그러면 확실합니다. 네. 됩니다. 네,
4: 그래 아침 일어나서 정신이 좀 나죠.
1: 그렇죠.
4: 네. 일해서 밥 잠 못 먹는 밥도 지금 잘 먹고.
1: 예. 네.
4: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나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예. 네.
4: 네. 그래 난 앞으로 난 내 니기만도 내 사람들은 계속 먹어야 되네요.
1: 예. 지금 한동안 꽤나 쓰셨죠?
4: 어제는 1년 5달 거의 돼요.
1: 그렇죠. 예, 예.
4: 네, 예. 내일이면 어제는 5달이에요.
1: 그래요? 내일이면 1년만 5달. 예.
4: 24년도 12월 30일인가 먹었어요.
1: 예. 주랑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4: 그래, 나 앞으로도 이거 계속 쓰려서.
1: 예. 자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예, 네. 알수를 내리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4: 지금도 두 번씩 먹어요.
1: 두 번, 한 번 이렇게 네, 조절해야 네. 됩니다. 네. 예. 예.
4: 알수는 그래서 그 알수다 이렇게.
1: 그렇죠. 예, 예. 예.
2: 네. 네.
4: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로 이거 쓰려고.
1: 건강하세요.
4: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야, 이 촌통심아이 정말 좋습니다.
1: 그래요?
5: 저도 이 약을 먹고 살았었구만.
1: 예.
5: 숨이 차서 걸지 못했습니다.
1: 그 정도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네요.
5: 예, 그 다음에 자꾸 놀라서 저 딱 집에서 문을 닫아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1: 예.
5: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와도 부들부들 떨고 그랬던 게 이거 한 달 먹을까요? 떨리던 증상이 조금씩 나사진 게 우선은 예, 석 달은 남아 먹었었구만.
1: 예.
5: 그랬다 예, 우선은 아이 떨기구만.
1: 예, 쉽게 놀라지 않는다, 그렇죠.
5: 예. 예. 그래, 그 다음에는 숨이 차던 것도 많이, 우선 경감대에서 약간씩 숨이 찼구만.
1: 예, 예.
5: 그랬더니 얼마 돈도 모르고

0: 했었구만. 그래고 나는 혈압이 높았었구만.
1: 예.
0: 혈압이 높아서 그냥 혈압이 아주 세 가지 씹어먹었었구만.
1: 예.
0: 그래든지 천천히만 쓸까에 혈압이 어서는 약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먹었구만.
1: 예.
0: 그 다음에는 내 혈압이 높은데 맥박은 41, 43 이래고 맥이 똑 떨어졌었구만.
1: 예, 심혈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 심혈이구만.
0: 그래 이거 속 달라마 쓸까에 어서는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1: 예.
0: 63, 65 이렇게 됐었구만. 아,
1: 정상입니다. 정상. 40몇이, 60몇이.
0: 예. 이 손성심한 나를 살고 왔었구만.
1: 바로 그럴 겁니다.
0: 예, 얼마나 돈도 채서 살라도 우선 날랑 갔구만.
1: 예.
0: 그러니까 예, 이게 사람이 사는 것 같더라구만.
1: 그렇죠.
0: 니네 숨이 차 걸지 못하니 남이 채소를 싸면 부탁했어 하고 이랬던지. 그냥 예. 이거 그랬어. 계속 먹으니까 예, 채소 살라도 가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숨이 차는 맥이 없어서 걸지도 못하던 게 어선 걸고 이 천성심하에 내게는 얼마 돈도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계속 먹을 예사했고 처음에는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대로
1: 예
0: 그거에 저 그런 규십도 섞어 먹었어.
1: 아, 예, 예.
0: 어선 아예 먹었고 규십을.
1: 아, 그래요? 예예 예.
0: 그래도 얼마 돈도 모르겠어.
1: 예.
0: 그러니까 예, 나는 이 약을 아이 떨고 계속 웃겠었구만.
1: 예.
0: 감삼 오에다가 옷대를 네 번 눌러서 또 배달을 받겠었구만.
1: 아이고,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0: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청심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공능 가운데서 심장과 폐혈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혈액 가운데는 꼭 만파 상태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것이 혈액의 기본 그 성분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혈청을 제외하고 혈청은 이제 세 가지 이 그 혈액의 주한 조성을 안고 있는 이런 그 매제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질에 매질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일단 혈액 가운데는 뭐 때문에 늘 심장병 치료인데 폐경락을 계속 곁들여 이야기하게 됐는가 하면 혈액 가운데 제가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충족한 산소를 수여하고 있는데 산소는 우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가운데서 지금 이 주요하게 이 산소를 운반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주요하게 누가 이 산소를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움직이게 하는가 하면 혈액에서 씻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상 니치 기혈이 잘 수통되어야만이 피를 밀고 당기고 하는 이 능력을 제대로 그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니치 해야 돼. 기혈이 잘 수통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이런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청심환에 속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심장병은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찹니다. 혈액 가운데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의 포화도는 98-100%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 전 한 단계 국제 그 전염병이 돌 때 보게 되면 손톱 눈에다 딱 깨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그 이기가 있죠. 그게 96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 벌써 가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래서 총체적으로서 우리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 데는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산

0: 3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온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심장병으로 나타난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다면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세 가지 들던 게 두 가지로 줄였다. 하루에 세 번 들던 게 두 번 내지 한 번 드셨다. 어떤 분들은 간추이 지금 심장병 치료 초원 청심환을 쓰시면서 혈압약은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 혈압이라는 것은 혈액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하는데 이 압력은 누가 조성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이 조성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면 우리 혈액계에 나타나는 높은 혈압, 심장이 확장할 때게 되면 우리 혈액계에 나타나는 낮은 혈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심장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좋아졌대서 내일부터 끊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넉 달 동안 연속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를 하게 되면 끊어도 되지만 해도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넉 달 동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지금 많은 분들이 반드시 누워서 힘들다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서 자면 누가 내 가슴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고 심률이 고르지 않습니다. 정상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 하게 되어있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가 논행기에 들어서서는 60차가 벗어져야 됩니다.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베탈로그라는 거 병원에서 권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탈로그는 심혈을 40까지 떨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베탈로그 수를 줄이고 이 제품으로 점차 대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금 심혈은 기본상 60 벗어져서 1분에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리상적인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계층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누구에게 쫓기는 같은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프고 왼쪽 어깨가 아프다 오른쪽 어깨끝이 아픈가 하면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까지 아프다는 왼쪽 팔까지 오른쪽 팔까지 아프다는 분들도 심장 공능이 그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때때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발등 여기를 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놀라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거죠. 어제 남들은 끄떡지 않은 그런 소리에도 나는 놀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심장으로 이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거나 역시 심장 공능이 저하해서 주약에는 고동맥의 피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고동맥을 통해서 주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퍼센트가 아주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에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맥이 너무 똑 떨어집니다. 내 발목에다 정근이 쇳돌을 매달은 것처럼 맥이 떨어지는데 보통 신진염이랑 심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감기는 보통 병독성 감기라 바이러스성 감기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바로 심장 근육의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어 있을 때는 신진염, 심근염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게 되면 이자처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본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혀끝이 완전히 쬐빨갑니다. 심장 공능이 저하로 이럴 수 있고 그리고 혀 변두리가 빨갛게 된다면 간열로 그 혓바닥에 철개가 앉거나 혓바닥에 뻘겋게 된다면 위열로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입술이 완전히 자지색을 띕니다. 까만 이런 색을 띠게 되었는데요.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 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소화가 슬되거나 심장 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분들은 역시 심장과 콩팥 사이는 이런 군주기관 심장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일을 누구한테 맡기지라는 고민이 생겼을 때 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늘 걱정이 없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든든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의 한마디 말, 그의 행동 하나하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네, 맡기만 놓으면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확신을 주는 존재라면 상사도 동료도 후배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1: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업무 능력이거든요. 부단히 배우고 연습하고 성장하는 사람, 그렇게 능력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을 주는 사람, 떠올리면 든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업무에 매진해봐야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이란 존재 엔트라다 켈리의 안녕 우주입니다. 네, 1922년에 제정된 뉴베리상은 매년 어린이 문학에 공헌한 작품과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어린이 책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뉴베리상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문학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년 뉴베리상에서는 대상한 작품과 보통 우수상에 해당하는 아노상 3편에서 4편의 작품이 선정되는데요. 100년 역사의 뉴베리상에서 대상과 아노상을 가리지 않고 2회 이상 수상한 작가는 37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중 2000년대 이후에는 5만 명이 2회 이상의 뉴베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중 3명의 작가는 대상을 수상하지 못하고 아노상만 중복해서 수상했고, 케이트 디카멜로와 안녕 우주의 작가 에린 엔트라다 켈리만이 대상과 아노상을 합쳐서 2회 이상 수상했습니다. 네, 에린 엔트라다 켈리는 2018년에 대상을 수상하고 3년 만에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로 다시 뉴베리 아노상을 수상할 영광을 가졌습니다. 에린 엔트라다 켈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서 독자들이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즐길 수 있게 구성해서 독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독서하게 하는 점도 매력입니다.
1: 네, 이 책에는 살롱가 선생님의 과학 수업이 이야기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살롱가 선생님은 이 책의 주인공 버더와 캐시, 피치를 각각 다른 반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1986년 1월 살롱가 선생님의 수업은 챌린조 발사에 맞춰 우주 탐사에 대한 특별 수업입니다. 그 수업에서는 우주에 대한 지식과 함께 우주 탐사는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 등이 담겨 있습니다. 피부에와 닿지 않을 수 있는 커다란 주제인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세 남매 실생활과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첫째 캐시는 중학교 2학년을 유급한 자신이 롱그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고 또 자신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며 비관합니다. 피치는 일상의 탈출구이자 위안거리로 오락실을 매일 찾습니다. 피치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터질 준비를 하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죠. 피치의 쌍둥이 동생 버드는 언제나 침착하고 안정적이며 모범생입니다. 최초의 여성 우주선 사령관이 되기를 꿈꾸고 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되길 꿈꿉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느끼고 사람들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남매 일상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와 얽히면서 펼쳐지죠.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그 좋아하는 것에는 재능이 없기에 첫째 캐시는 고민이 많고 의욕이 많습니다. 남들한테 계속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에 자신있게 하지도 못합니다. 피치는 많은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위 모든 것에 짜증이 나고 현실에 불만이 가득하죠.
0: 근데 또 왜 짜증이 나는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길 바라고 있죠. 내 자신이 좋아하는 오락이 나면서 지낼 수 있게 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위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네, 이 세 남매 모습은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현재를 사는 우리 10대들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게 독자들은 이 세 남매가 어떻게 자신들의 고민을 풀어가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합니다. 에린 엔트라다 켈리의 전작인 안녕 우주에서는 4명의 아이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버드, 캐시, 피치 세 남매가 각 챕터의 주인공인 이야기가 교차됩니다. 각 챕터 시작에 중심되는 인물의 이미지가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986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간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날짜와 함께 각각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립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는 표면적으로 넬슨 토머스 집안의 1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뒤에는 세 남매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세 남매 부모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간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아이들 눈에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은 모순투성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이들한테는 험한 말을 쓰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하지만 그들 부부는

자주 싸우고 서로 말다툼 할 때는 욕도 거침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듣는 곳에서도 큰 소리와 욕을 남발하곤 하죠. 또 엄마는 남녀 평등을 말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자인 버더에게는 살찌기 쉽다며 다이어트 음료만 강요하고 남자애들은 살찌는 음식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남녀 차별을 은연중에 계속 드러내는 표현을 하면서 지내죠. 함께 식사하는 풍경도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모두가 자신들의 궤도만 돌 뿐 집은 그냥 공간의 개념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캐시와 피치, 버드, 세 남매는 모두 자존감이 높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지지 않죠. 쉽게 상처받고 자신감이 없으며 주위에 불만이 있거나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버드는 챌린저 발사 실패와 함께 커다란 좌절을 겪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쌓여있던 자신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챌린저 폭발과 함께 터지게 된 것입니다. 심리적인 재난 같은 좌절을 버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캐시나 피치도 큰 심리적 좌절을 겪습니다. 이들 3남매가 자신들의 고민과 좌절을 딛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란 존재가 이러한 10대들의 고민과 좌절, 회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책은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0: 화재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림성 시장 감독관리청에서 일전에 발표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을 기록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와 소비만족지수는 각각 94.2점, 93.5점으로 전성 1위에 올랐습니다.
1: 네, 2025년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은 소비권익보장, 소비신심 진작 그리고 소비환경 최적화 등에 힘쓰고 소비권익 수호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해서 소비자의 권익에 따라서 수호했습니다. 네, 온라인 분쟁 해결 봉사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은 244개로 증가되고 306건의 소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했으며 소비자를 위해서 22.7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네, 권익수호 봉사소는 370개로 증가되고 603건의 신고 사무를 처리했으며 소비자를 위해서 2.8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14개 관광 관련 안심 소비 시범 단위는 58건의 신고 사무를 처리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3만 3천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9개 국제 소비 권익 보호 봉사소는 508건의 소비 신고 사무를 접수했으며 소비자를 위해서 1만 4천여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1, 2, 3일로 제보 열선 전화는 2.57만 건의 신고와 6,931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6,236건의 자문봉사를 제공했으며 조기 조사 대응 및 처리 완료율이 모두 100%에 달했습니다. 이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전성 최초의 안심 소비 시범 집결구에 입선했습니다.
0: 소비 환경을 최적화하고 경영자를 보호했습니다. 주시장 감독 관리 부문은 10개 부문과 연합해 악의적 신고 제보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하고 양호한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출범하고 186명의 제보자를 4차례 나누어 이상 신고 제보 행위 명단에 등록했으며 의료적으로 4,121건의 악의적 신고 제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조는 시장감독관리 플러스 사법행정 플러스 재판기관 장기 효과적 연동 기재를 구축하고 악의적 신고로 인한 행정제시 및 소송 사건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전주의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재심사건 288건을 유지하고 또 기각하고 재판기관은 상소 혹은 기소행정사건 12건을 기각하여 악의적 신고 제보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했습니다.

0: 내담은 안도현 성문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기슭에 푸르른 생기가 넘치는 초여름 안도현 성문진 룡홍촌의 특색산업기지내에는 열동의 온실이 가지런히 졸지어 있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하고 촉촉한 기온과 함께 꽃향기 흙냠이 곳곳을 스치는데요. 온실 안에는 연두빛 체리모목들이 가지와 잎을 뻗고 있으며 일부 4년생 묘목가지에는 연백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 파란 열매 몇 알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때 체리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던 동북의 이현역은 이제 가지마다 맺힌 결실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네, 안도현은 북위 42도 위치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황금 재배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추운 겨울 탓에 체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현 실적평가 봉사중심 독찰 이과 과장은 진홍량은요, 룡홍천 룡흠 과일야채 채집원에 앉아서 어린 잎을 어루만지며 지난해부터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도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 4년상 묘목들의 성장세가 매우 좋았고 이미 열매가 맺힌 나무가 많아서 올해 250여 kg의 수확이 예상되며 내년이면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품종을 잘 선택하고 기술이 뒷받침만 된다면 우리 동북의 흙토지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체리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1: 안도현 실적평가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산업기지는 총 200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10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기지는 단순히 품질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 4년생 묘목 외에도 온실 안에는 2,000여 그루의 1년생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농량은 또 이 어린 묘목들을 3년 동안 포트 재배로 키워 직접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체리나무를 집으로 가져가 꽃도 감상하고 열매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는 단순한 과일 판매에서 벗어나 나무 판매까지 확장하여 제품 형태가 더욱 풍부해지게 됩니다. 룡홍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하여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명절 5일절 기간에 기지의 체리 채집원에 정식으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장백산 기슭에서 맺힌 체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진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채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촌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 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산일에 익숙한 촌민들은 집 앞에서 숭련된 일솜씨로 돈을 벌 수 있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루계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2026년도 도시 세밀화관리특별정비행동

0: 전개, 순찰 빈도를 높이고 관리 통제 시간대를 연장하는 등 조치로 도시 환경을 다듬어 도시 문명의 명암장을 빛내게 됩니다.
1: 네, 특별정비 행동을 전개한 이래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부군 아침 순찰 더하기 야간 점검 더하기 일간 난관 공략 전 시간대 관리 통제 모식을 구축해서 도시 환경 정비 행동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각 가도조제 중대와 업무 부분의 집법 10군들은 보행순찰을 전개해서 지저분한 광고와 락서, 잡동산이 적지, 주차자리 점유, 시설 훼손 등 도시면모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처리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400여 곳의 지저분한 광고와 락서, 그리고 800여 곳에 적지된 잡동산이, 불법 점유된 900여 곳의 주차자리, 70 곳에 파손된 광고 진열대를 제거하고 무명하지 못한 애완동물 사육행위를 시정할 것을 200여 회 권유했으며 공중전선 2,700갈래를 조사 등록하고 훼손된 시정시설 400여 곳을 복구해서 뚜렷한 도시 세부상 치리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집법 10군들은 또 저녁 시간대 야외 광고 간판 조명 순찰을 전개했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215곳의 간판 조명 훼손 문제를 발견하고 107개 상가에서 스스로 정비하도록 독촉했으며 후속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연길 왕홍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관광객 밀집 구역에는 야간 전담 일꾼을 배치하고 야간 조명의 완성성과 질서 잡힌 도시 면모를 전력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과 관객을 위해서 안전하고 깔끔하며 질서 있는 야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0: 아침과 야간 순찰 과정에서 발견한 시정시설 훼손, 주차자리 점유, 잡동산의 적지, 지저분한 광고와 락서, 진흙 오염 운송 차량, 간판 조명 결손 등 문제에 대해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집법 역량을 통합하여 집중 정비 행동을 전개하고 발견, 처리, 정비, 폐쇄고리 관리 기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정비하며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도록 보장하면서 도시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 네, 작품 소개에 이어서 또 우리 주위의 뉴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또 충실한 하루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은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사지 원액은 한 각의 가격이 124원인데요. 30각을 싸면 3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62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이게 큰 우대 활동입니다. 60각에 70각을 드리는 첫 번째 우대 활동. 두 번째 우대 활동은 거기에서 1,500원 현금권을 감해줍니다. 총값에서 1,500원을 감해줍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 자체는 레이저 손목시계 심장 뇌혈관을 치료하는 우수한 레이저 치료이기 한 건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대 활동의 특점은 이번 우대 활동 가운데 충분하게 체현되어 있는데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은 항상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서 제한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라 이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00

0: 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각을 싸면 5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7각에 5각을 드리게 되면 한 각에 한 34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은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벌써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 뭐 이 정도 절반 값으로 떨어지는 거기에다 대고 또 1,500원을 감해줍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1,000원 현금권을 드리면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500원 더 붙여서 1,500원 현금권 드리게 되었으니까 원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24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심장과 뇌혈관은 아침에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손목에다 딱 끼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혈액에 한 대 엉켜 다니던 것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는 걸 하기 전에 피를 딱 한 방울 떼서 유리판에 넣습니다. 그런데 한 후에 피를 또 유리판에 딱 넣고 딱 빼내는 그 즉시로 그게 현미경으로 비춰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두 사람의 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사지원액을 드시고 그리고 눈병치료 약품을 드시면서 본 그 이제 이야기하는 그 레이저 혈관 치료이기 이걸 쓰게 되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시되 501-7766번에 전화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액에 쓰고 있는데 지금 반에는 썼습니다. 어제 쓰는 건 나는 주약에 헤아리 양배까지 막 올라가고 영 고생했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지원액을 쓴 후에는 오림지도 나지 않고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딴 것보다 심장이 맥박이 막 100으로 올라가고 심장이 막 후들후들하면 어제 좀 영 고사했는데 지금 이런 정상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0: 하하하, 그러니까 예,
2: 영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고 소변도가 다 밤이면 자지 못하고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은 한번 보이 얼마 좋은지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대 좋을 때 우리는 이 사지원에 우리 아저씨도 같이 쓰고 내 둘이 같이 쓰니까 우리 많이 써야 된다 말인다. 예.
0: 그렇죠.
2: 그래 이번에 기회 좋을 때 좀 계속 쓰기로 해서 많이 싸다고 그래 전화드린다.
0: 이번에 기회가 특점이 아주 돌출합니다. 그러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고 혈당 정상인데도 혈당 낮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형 상태를 유지해준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혈당이 높은 분들은 혈당이 조절 혈압 혈제가 높은 분들을 조절 잎이 된다는 걸 말하게 돼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니까 그리고 전면적으로 인삼녹잎이 5~6배의 효과니까 실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사지원약 쓰는 환자입니다. 저녁에 중풍 후유증은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항상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예. 그리고 손발이 마대가 그릇도 얼마나 샀는지 모른다. 그래 약이랑 약은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해 이 사지원약을 그래 써서부터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맑아지고 기억력이 상실되던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예. 밥을 잘 먹고 몸이 무겁던 게 천국이 망가되던 게 지금 헷가바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0: 그럼.
3: 약이 예. 아, 다른 약을 써봐도 효과도 없던 이 약을 그랬으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배달 받자고 전화 드립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사지원에 그 어선 넉 달 먹었습니다.
0: 예.
4: 아, 이 약이 너무 좋습니다. 첫째, 나는 이거 먹으니까 밥이 맛있습니다. 내 위 나쁜다, 위 축소 위험이.
0: 예.
4: 그래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밤에 잠이 또 잘 온다. 그리고
0: 그렇죠.
4: 이 사지원액이 나는 별로 또 초전액이 뭐 하필이 자꾸 났댔는데, 이 합병이라던 게 우선 용 없어졌어.

0: 심장혈의 산소 부족입니다. 예, 예.
1: 아, 그래, 그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이 거리 좀 시야에 나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내 혈압 조절이 응달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냥만 날마다 재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럴 때 28, 그래서 78,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리상적인 혈압. 예.
1: 아, 그래 나서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다음에 심장도 내 아주 좋습니다. 항상 눈 위에 떨기운 것처럼 후두두 했댔는데 이 증상들 이거 먹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주심 먹고 별로도 아이 먹어도 심장이 좀 좋다 말입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 동마사지원에 그 난 생각밖에 너무 좋은 효과를 보니까 예. 이번에 지금 무슨 값이 올라도 또 많이 주길래 해서 한 가지입니다.
0: 예, 원값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1: 예, 예, 예, 예,
0: 예. 124원인데 예. 이번에 우대 예. 활동하게 되면 뭐 이전에 그 활동성 위로 우대가 많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실을
1: 예.
0: 놓고 쓰시면 됩니다.
1: 예, 오늘 예. 또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예,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나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저, 냉소방 논의하기에 어제 다섯 달 썼습니다. 지금 이거.
0: 예.
3: 이 약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이 논의가 예, 내, 이 농내사입니다, 나는.
0: 예. 그래서, 아, 농내사 무서운데요. 예, 예. 예.
3: 항상 그 안압이 항상 올라가고, 예. 그 병원에서 주는 거 약 뜨고 있는 게 하면 뭐 이래 주던데 그거 써도 예, 효과 못 봤습니다.
0: 예.
3: 조금, 예. 그랬다 또 인사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0: 그렇죠.
3: 아, 수태고생이 막 어떤데 너무 아플지 진통제도 막 먹었습니다.
0: 어, 그 정도게 되면 안압이, 무서운 안압입니다. 예, 예.
3: 예.
0: 실명시키 하는 안과 질병 가운데서 녹내상이 주요한 한계 질병에, 안과 질병에 속합니다. 예.
3: 예, 네. 그래서 가는 동원들도 가서 배우게 되면 정말 그저 수술을 해가는 그런 말이 빼다서
0: 그냥
3: 네. 그런데 수술은 하기 싫고 또 다른 사람들도 수술한 사람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잖아 국과에
0: 예. 네.
3: 예. 수술 안 하고 내 약을 입은
0: 농내상 특히 그렇습니다. 예. 합병증 네. 때문에 수술하는 겁니다. 예.
3: 예. 그래 면서방 농약 선택해서 이렇게 몇 달 썼는데. 이거 수술부터는 이 몇 달 가든 어떤 안압은 전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습니다 지금 많이.
0: 아,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3: 예, 예. 안압이 지금 그저야 한 24호에서.
0: 아, 정상입니다. 예, 예.
3: 예, 예. 그저까지 얼마나 배가 눈알이 아프지도 않고 배가 나고, 예. 자꾸만 눈을 비비게 되고, 눈에 고비암 막 나오고 이래든지, 고비암 아픈 게 지금 이렇습니다. 아우, 지금 이거 쓴다면 지금 그래고, 예, 이 몇 달 가네, 뭐. 지금 이거 쓴 다음에 눈이 예, 지금 보는 게 연다가 많이 지금 밝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이런 현대포양이 그동안 어때 잘 아야기 심리상에 잘 아야기인데 요즘은 지금 잘 아기입니다. 현대포.
0: 아 시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말하는 거겠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시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게 사실이니까 이 복관이
0: 그렇죠.
3: 잘 아기 이렇게나 이 아기 이번에. 다른 약 연단도 많이 써서 아이 되는 게 이 약으로 지금 이렇게 현장 효과를 봤습니다.
0: 지금 20년 농내상, 20년 백내상 이 제품을 쓰고 눈이 환해졌다는 분들이, 안압이 정상 돌아왔다는 분들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오히려 시력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저희하고 많이 통하고 있는데요. 시를 놓고 쓰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상도 굳이 인정해도 될 겁니다.
3: 예, 그래서 오늘의 이 활동을 또 특별한 활동을 오늘 상담하려고 지금 오늘 약 좀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여기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사지원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이 가슴이 어째 맨날 무슨 그 힘이 쌓인 것처럼 가끔 가다도 기맥힌 것처럼 숨도 올라와요. 이래된 게 또 혈압이 높아지지. 그 다음에 어지럼증 해설이, 어제 어지럼증 약 싸다 먹어도 말아야 되고, 이래된 게 이 싸지원 약 내 지금 쓰고 있는데, 한 열흘 먹었는데 어지럼증이 안 난다.
0: 주의하게는 내 혈관이 개조가 됐습니다. 뇌혈관 동맥경화가 풀려서 충족하게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니까 맥의

0: 신경세포마다 정상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오지럼증 다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220, 180에서 웃돌던 게 계속 지금 내려와서 140, 150 그렇게 된다 지금.
0: 어, 그래요. 예, 예.
1: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도 무슨 근심이 없는데 가슴에 무슨 게 꿀뚝 찬 것처럼 자꾸 근심하면 김에 기던 게 고객에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 사지원에 반년 1년 견자세우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핫살이 오르고 내리고가 거의 적거나 없어질 거라고 예예 예. 신심 놓고 네. 쓰시면 됩니다. 예.
1: 예, 어쨌든 선생님 강의 열심 듣고 전에 이거 선택했었는데 내겐 지금 이용 별로 병도 같이 이제 사람이 온 고달 부게 군다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1: 예, 이 사지원에서인데 이 사지원에서니까 밥도 잘 먹고 맥도 나고 예. 그다음에 이 오지럼증 하여서야 오지럼증 한다 막 집이 핑핑 돌아가는 것 같은 게.
0: 아,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그래 이 저기 우리 동생도 지금 있잖아요. 맥도 떨어져 하고. 어제 이 위나 분도 밥 먹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0: 예.
1: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 또 거기는 또 무식이 있는가 뭐, 혈압이 또 약단다.
0: 예, 예.
1: 그래서 뭐 이 사지원약 먹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0: 이렇습니다. 이, 그런데 혈압이 낮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걸 정상으로서 인도해주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너무 네. 혈압이 떨어져도 내 혈액공급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노출세라는 게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자 하라고 하세요. 사지원액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네.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소화 공능도 도와주게 되는데 어째 면역력과 관계된가 하면 바로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위동력이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콩팥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에게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국제 사지 대회에서 인정하는 전 세계적으로 쟁탈전이 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예, 이게 다 사다운 준비는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게 뭐 한 60가구 배달받기.
0: 아, 그렇게 하시. 이분이 우대성 생산이니까 잘 이용하시게 60가게, 예, 예. 70가게 1,500원 빼주고 레이저 치료 이게 따라가니까 502-7766에 예, 예. 전화 넣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죄송합니까?
0: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3: 네, 저 사지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네.
0: 예.
3: 저는 이게 가슴 시력 불편하고.
0: 예.
3: 혈압이 높아서 사지원액을 쓰니까 좋은 효과 있습니다.
0: 예.
3: 다음에, 이제 무섭게 되면 병 처방이죠,
0: 예? 예?
3: 명 처방.
0: 예, 명 처방. 눈병 치료 예. 약품 명 처방입니다. 예.
3: 네, 명 처방 잘못하려고 합니다.
0: 예.
3: 저는 이게, 그, 다음 시간 눈물이 나고,
0: 예.
3: 다음에 저는 쌍광이 있습니다, 난.
0: 쌍광, 예, 예.
3: 네.
0: 예.
3: 그래서, 이거, 당연히 듣고 이제 병 처방 써도 됩니까?
0: 예, 이 제품 자체를, 이제 사지원액을 드신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사지원액은 식전에 드시고, 눈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식후에 명 처방 드시게 되면 이제 쌍광이 있거나, 노인성, 그, 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이라기다며 이 명서방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다며 지금 안과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차라도 안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3: 또 예. 활동이 있습니까?
0: 활동이 있습니다. 명서방은 지금 7각을 싸면 5각을 주는데 한 각에 598원인데 7각에 5각이게 되면 한 각에 한 340원 좌우 되게 돼 있고 15각에 15각을 싸면 1,500원을 빼주고 레이저 치료이기 주게 돼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501-7766에.
0: 예.
3: 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

0: 미국에서 열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인삼노경이 5스페의 효과,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장수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426가지 영양 활성소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건강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수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물론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해서 새로운 감정과 추억을 쌓게 합니다. 유난히 고되고 힘든 날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은 우리가 쌓아올린 어떠한 추억들, 바람만장한 흔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통해 여러분에게 남겨진 흔적은 어떤 형태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나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플레이스 여기 어때 코너입니다. 우리 주의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료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풍경에 한 번 더 눈길을 돌리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곳은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제5회 염변 최고의 발견 인기 명소 선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변경의 풍경 부문 3대 명소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문 국문 동상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도로 국문과 철도 국문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중조 국경 가운데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를 함께 갖춘 이중 국문 동상구로 손꼽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문 국문 동상 풍경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국문은 1980년대 변경 무역의 기억을 품은 채 장엄하고도 복고적인 분위기로 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 국문은 웅장하고 현대적인 모습 속에 높이 걸린 국장이 빛을 발하며 새로운 시대의 국문의 위엄과 기상을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문 동상 풍경호는 길림성의 백년 동상구로 불리는 도문세관의 개방 역사를 함께 해온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경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지켜봐온 이곳에서는 단 한눈에 중조 두 나라의 풍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합니다. 국경 도시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도문 공문만이 지닌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역사와 시대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활력이 공존하는 이곳은 오늘날 연변을 대표하는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 국문과 새 국문이 서로를 마주한 채 서 있는 도문 국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은 묵직한 역사성과 깊은 애국교양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드는데요. 국경선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힘차게 휘날리는 오성 붉은 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가슴 깊은 곳에 벅찬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곁으로는 푸른 두만강 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강 건너 이국적인 마을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며 색다른 정취를 더해줍니다.

부문시에는 3개의 대형 공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공문은 마치 한 편의 역사 화폭처럼 서로 다른 시간과 시선으로 변경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옛 도로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1988년에 세워졌으며 2000년에 한 차례 보수 공사를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공문의 길이는 22.54m, 높이는 13.77m, 너비는 5.56m에 달하는데요. 건물 상단은 전통적인 처마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웅장한 문자 형태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 기둥 내부에는 공간이 마련됐고 양측에는 한배곡 부조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공문의 장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처마 아래 주황에는 중화민공화국 국장이 걸려있어 국경 관문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도로 국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2004년에 새롭게 세워진 철도 국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문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 기능적인 모습이 특징인데요. 도로 국문처럼 내부 관람이 가능한 형태와는 달리 철도 국문은 일반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방식으로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선 철로가 국문 아래를 조용히 지나가며 라진항과 청진항으로 이어지고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철길은 오늘날에도 동북아 물류와 교류의 의미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철도 국문 동쪽 약 30m 지점에는 86호 계비가 자리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꼭 들러 기념사진을 남기는 인기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어 소개해드릴 곳은 신공로대교 공문입니다. 기존의 옛 두만강 대교는 1941년에 건설된 다리로 기존 다리 상류 쪽에는 현대적인 신교량 도문 남양 중조기하 국경도로교가 새롭게 건설됐고 그에 맞춰 새로운 국문 역시 함께 세워지게 됐습니다. 새 국문은 대규모 연합검사청사와 넓은 광장으로 이어지며 웅장한 규모와 현대적인 설계만으로도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새 국문 너머로 옛 국문이 함께 보인다는 점인데요. 서로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두 국문이 한 화면 안에서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도문이라는 도시가 걸어온 시간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화와 효율성을 상징하는 새 국문,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품은 옛 국문. 이처럼 도문의 세 개 국문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강변의 풍경과 짙은 이국적 분위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문 국문은 역사적 의미와 변경 도시의 매력 그리고 특별한 추억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연변의 대표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장소는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도문의 세 개 국문 역시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 도시가 지나온 시간과 변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국문에는 지난 시대의 기억과 정취가 스며있고 새롭게 세워진 국문에는 오늘날 도시의 활력과 발전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풍경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며 도문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만강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행의 의미도 그런 순간에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과 지금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는 것 말입니다. 역사의 흔적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곳 도문의 국문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문으로 이동하는 길 또한 즐겁습니다. 바로 G331 국도 덕분인데요. G331 국도 관광대통로 도문 구간을 차로 달리다가 월청진 구간에 진입하면은 음악 도로가 펼쳐집니다. 시속 50km로 주행하면은 도로면과 타이어의 마찰음으로 차 안에서 선율이 울려 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툰에서 월청 방향으로 가는 차선에서는 아리랑이 그리고 월청에서 계산툰으로 가는 방향 차선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연주됩니다. 도로에서부터 넘치는 흥을 즐기며 여행 기분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백령촌 구간에 진입하면은 길 옆에 백년부락 입구가 보입니다. 백년부락은 민속

위치해 있고 백령촌의 백년부락과 인접해서 독특한 구역 위치 우세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변경 풍정과 민속 문화를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백년부락이 바로 옆에서 들어가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도로에서부터 음악과 풍경의 조화로움을 통해 어깨를 들썩이다 보면은 도문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도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이 남는 특별한 여운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바꿔내야 한다. 이는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패턴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내가 여행을 통해 순도 100%의 휴식을 즐기기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마음먹었다. 완벽을 완벽히 폐기하리라고. 여행할 때 나는 가장 열렬히 일상에 대해 생각한다.

이 책은 번아웃과 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일과 쉼, 여행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매번 그는 어딘가로 향하고 완벽한 여행에 끝내 실패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늘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여행 이야기인 듯 세상의 풍경을 그려놓고 있지만 그 속에 저자의 내면과 사람의 이야기를 얹어놓고 있습니다. 책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누구보다 열렬히 생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한 고민이 바로 우리가 여행을 순도 100%의 휴식을 꿈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귀로 떠나는 여행은 프랑스 도시와 마을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프랑스 도시와 마을.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에 감탄하면서 달렸다. 광활한 밀밭이 짙은 노란색으로 여유와 평화를 주며 펼쳐져 있다. 군데군데 보이는 초록색의 해바라기 밭도 끝없다. 가까이 지나가 보면 초록색 줄기와 잎 속에서 해바라기 꽃이 옅고 밝은 노란색 향연을 보여주고 있다. 밀밭과 해바라기 밭의 조화가 프랑스 북부의 농업과 자연의 관계를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있다. 여행의 마지막 순간을 한껏 마음에 담았다. 그간의 바쁜 이동을 뒤로하고 아내와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 듯이 바다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리라. 내 남은 삶의 시간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다시는 오지 못할 이 바다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에 짧은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내 삶의 이 순간에 여기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내 삶의 여정이 어디에 닿을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모두의 숙명이 아니던가. 언제부터인가 여행이라고 하면 볼거리와 먹거리에만 집중한 감각적인 인상이 짙어진 것 같다. 물론 먹는 즐거움과 눈길을 사로잡는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빼놓고 여행을 말할 순 없는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안데르센은 여행은 정신을 다시 짊어지게 하는 셈이라 했고 또 어떤 시인은 여행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그저 감각적인 여행에 머물기 쉬운 요즘 시대에 반가운 책인데요. 파리와 스위스, 프랑스 소도시와 마을, 아이슬란드로 이어지는 책은 모두 저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널이라고 해서 딱딱한 학술 저널의 느낌이 아닌데요. 어디서든 가볍게 생각을 일깨우는 향기 좋은 커피 한 잔부터 부담 없이 빠져들 수 있는 여행기입니다. 저자는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마치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생동감도 느낄 수 있고 특히 유럽 여행의 특징인 기차와 도보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지도와 그날의 걸음수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자가 경영학자로서 쌓은 전문성과 인생의 깊이가 쉽지만 또 수려한 언어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여행기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파리와 프랑스의 작은 도시들, 스위스와 아이슬란드까지 구석구석 떠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자는 여행을 통해 인생과 세상을 읽고자 했습니다. 여행의 자극은 잊혔던 과거의 순간을 불러내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주어서 미래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행지의 역사와 문물을 보면서 그곳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다름과 같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의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역사와 문화의 시선에서 프랑스를 깊이 들여다보는 여행 산문입니다. 파리 위주의 일드 프랑스에서부터 남부 미디피레네까지 프랑스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역사와 문물을 마주하며 겪은 놀람과 경탄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 중에 여러분과 평소에 여러분은 차이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여행 때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행 중에서 드러나는 장점이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은 삶을 더 유난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더 오랫동안 돌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로서의 매력이 일상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산천 아니겠습니까?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우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 말입니다. 김병덕 작사, 문경덕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 저울 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산천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의 미소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이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강옥슬 작사, 오영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미소를 들으시며 각자 가슴속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 얼굴에 하나둘 생긴 주름살을 보노라면 미안하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정성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문춘산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어머님의 주름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며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학 더 드립니다. 한 과기가 20알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의학원은 몽땅 꼬박로 나왔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우리 이 중약을 가공하는 방식이 열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꼬팡이란 이런 가공 방식이 하기 제일 바쁘고, 예, 그리고 약이 제일 많이 드는 이런, 게고, 그리고서 또 흡수가 제일 빠른, 분자가 작다는 이런 관념에서 나온 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우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약들은 매 약재마다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꼬방이라는 건 건드리려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다를수록 무리가 다 쫄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정화된 부분만 몽땅 꺼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과기 세 과학 더 드리거나 아홉 과학 가게 되죠. 아홉 과기면 한 180일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과기는 여덟 과학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과학부터는 열다섯 과학을 더 드리거나, 예, 거기다 또 침구 열두 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10과 이상 사는 분들부터 황금색 응답분, 예, 드립니다. 예, 이거는 운남에서 나온 특급 응답분에 속하는 겁니다. 예, 한 과기 30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1680원짜리 드립니다. 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꾸 구분기를 끊지 말고,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이런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 처방도 딱 변종론질 여김에 따라서, 예, 정확한 진단 개구 그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지금 우리인데 찾아온 분들이 다른 데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찾아온 분들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약을 사고 할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잘 조회해보고 저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288-0018번 전화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잘못 치료해가지고 저리 제프라마 오고 뇌실금도 생기고 요추간판 탈출 치료한 단계 잘못해가지고 서리 지금이 위생실 다니는 것도 벌벌 기회 댕기고, 그다음 무릎 관절도 싹 잘못돼가지고 서리 치료한 단계 잘못돼서 막 집행일 짓고 다닐 정도로 막 되고, 지금 수두룩합니다.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처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분들 침 맞는 분들은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 우리인데 외지에서 통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상 우리 일주일에 침구를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침이란 거는, 예,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썼습니다. 침구가 내 병이 오랜 병일수록, 예, 류전이란 거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류전 1시간 하거나 2시간 하거나 3시간 하거나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 꼬꾸술이 오래 했을수록 좋다고 뜻입니다. 부단히 거기면 경락을 잘 열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0: 시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침 많이 맞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 원기도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침 많이 넣으면 제 원기도 많이 나가는데, 예, 그래서 매일마다 못 맞습니다. 우리 이 침은 이제 침 와서 맞게 되면 아실 겁니다. 전날부터 저를 알립니다. 우리 이제 환자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다른 데 가서 침 많이 맞아봤답니다. 근데 선생처럼 이렇게 재견재견하게 뭐 아픈 데만 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루고루 다 놔주는 데는 이게밖에 없답니다. 전 중국에도 이렇게 놓는 게 없답니다. 예, 그래서 효과를 잘 보는 겁니다. 이래 맞게 되면 이 질병이라는 게 한번 치료한 다음에 재발하지 않습니다. 어째 자꾸 침구라는 게 자꾸 재발하는 거. 기실은 딱 무슨 어디 아프면 그 한 곳만 놔줘가지고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 앞으로 다른 데로 발전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런 침도 다 해줘야 됩니다. 예, 병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쭉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란 건 예측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질병이가 계속 놔두게 되면 어느 쪽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지금 또 막아줘야 된다고 뜻입니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서의과학도에서 우리 간염이랍니다. 간염하게 되면 그래서 간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서의에서는 항상 보니까 간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서 뒤에 간중다 해가지고 위를 얼리 이렇게 띵해서 그래서 이런 소화해야 된다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죠. 중의과학도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의는 거기에 습열로 인해가지고서 간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무슨 간 이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변이 노랗거나 그 다음 왕라의 한르 약간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우리 더웠다 추웠다 이거는 중에서는 반뼈반리랍니다. 그러나 뼈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말하는 겁니다. 뼈라는 거는 몽땅 그 육부를 말하는 게고 그 다음에 리라는 거 오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뼈반리라는 거는 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육부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0% 오장 있고 50% 육부에 있다. 이렇게 해줘서 약 처방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흉시의 구만이라는 거는 가슴 그 다음에 옆구리 그쪽에 막 이렇게 개우고 예, 떡 막히는 것 같고 네, 아프고 어떤 분들은 그 돌아눕지 못합니다.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이런 현상. 그다음 뭐 부위수라는 거는 자 밥맛이 없어서 밥 먹기 싫고 이런 증상. 그다음에 심판 시오 그러니까 심판 짜증이 맨 안에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짜증이 난다는 거는 우리 아래 제가 설명드리게 했는데 귀에 소리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상세히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짜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 안에 이런 음식이 우리 황제내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위 안에 음식이 몽땅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라는 건 주머니처럼 생겼죠. 그래서 주머니처럼 아래에 이렇게 들이운 거김에 항상 음식이 3분의 1량을 항상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것이가 인차인차 나가지 못할 때는 거기에 자꾸 쌓이고 하게 되면 시가 오락하게 되면 예, 거기에서 썩는다고 뜻입니다. 이 썩은 냄새가 울 올라갑니다. 그럼 입에서 냄새 나고 입이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예, 이걸 인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시의 어우라는 거면 자꾸 꽥질 나고 미스겁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이럴 때 무조건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불용하고 백추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 백출이가 결합하게 되면 예, 불용이 좀 백출보다 더 조금 많이 얻는다 해야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서 거김에 있는 습열을 몽땅 없애버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거김에 그 반샤가 들어가가지고서 예, 직접 거김에 드러우 그러니까 자꾸 미스급은 올리미는 이런 현상을 반샤가 해결해줍니다. 아래를 내리미는 이런 작용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저기람 있다 이런 분들 무조건 반샤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유튜브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지금 이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2: 예. 예, 이전에는 어제 쪽 하면 입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고 입꼬리에서 피. 그리고 타사고 해서 피는 많이 흘렸습니다.
0: 네.
2: 예, 그니까, 또, 그리고 또 피부가 이렇게 막 가려보면, 긁어야, 예, 막, 속이, 결정, 긁어야, 벌거벌, 긁어야 속이 시원하고, 예.
0: 네.
2: 예, 그리고 병역이었지, 짐도 못하지면서, 약 먹고 또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또 먹고,
0: 예. 그게 위험합니다, 예.
2: 예, 예. 아, 그리고 어쩌니, 이렇게 속이 좀, 어떻게 말할까요? 좀, 물러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다. 먹고 예, 또 예. 먹고. 예, 그리고 예,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담낭이 좋지 않아서 진단받았어. 다리도 못 먹었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예, 다리도 붓기고, 혈압도 예, 하루에 혈압약을 세 번씩 먹었습니다.
0: 예.
2: 예, 혈압이 자꾸 뭐, 풍파 생기니까.
0: 예.
2: 그 세 번씩 먹고, 어떤 이렇고, 어떤 또 병원 또, 치과 갔기도 했습니다.
0: 예.
2: 그래가 예, 아니, 이렇게 하루하루 다, 약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입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이러면 또 재발하고 이럽니다. 그래, 그 후에 이 선생님이 이 건심어가 좋고 이랬고 또 친구도 잘하고 이랬으니까 생각보다 선생님이 친구와 건심어를 묶어서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0: 네.
2: 예, 피부도 아예 가렵단 말입니다.
0: 예.
2: 네. 그 혈압도 온정되게 그, 또, 다리도 벗기게 다 내니까, 예, 걷기도, 영, 편하고, 예.
0: 예.
2: 예, 그리고 담낭이 또 좋아져서, 다리를 지금 마음대로 먹습니다.
0: 예, 벗긴 게 빨리 내립니다. 우리 이 처방이,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객관화 정우탕, 정우탕 그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우탕 주요, 공능은 원양리수의 객관화 양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리수의 몸속에 객관화 이런 피부 겉짝에 낀 이런 물이라면 쓸데없는 물, 이것을 몽땅,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죠. 예.
2: 예, 그니까, 아, 뭐, 다자도 마음대로 먹을까, 예, 벌써, 예, 이 기분이 좋고 정신하고, 이렇게, 예, 이런 감각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이 권신고가 선생님이 말씀하다시피, 경화과에서 더 한층 승급된 약이고, 용도가 좋고, 예,
0: 네.
2: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나는. 예. 예, 대단히 빠릅니다.
0: 예.
2: 벌써,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나, 예. 그리고 네. 이 약도 먹기도 얼마나 허락과 따뜻한 커피다 커피 좀 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0: 우리 약 중간에서도 우리 이 건신고처럼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몇개 없습니다. 우리
2: 네.
0: 그 설명서에 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어린애, 임신 부녀 다 먹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예.
2: 아, 먹기도 허락이 않을까? 커피
0: 네, 예.
2: 그저 타서 먹으면 할날을 다 그저 지나갈 것 같고
0: 그렇죠.
2: 편리하다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이, 저거, 지금, 내가, 많은 효과 보니까, 예.
0: 네.
2: 선생님, 대단히 좀, 감사하게 한번 좀, 박수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0: 예, 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15곽 쌓아볼까?
0: 예, 15곽 쌓으면 예. 15곽 더 드리고, 예. 또, 침구 12번 해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우리, 그, 웅담분, 1680원짜리 황금세 웅담분입니다. 특급 웅담분이 이것도 드립니다, 예.
2: 예, 예, 예. 그, 얼마 먹부터 먹어도 할 때 좋습니다.
0: 좋죠. 예.
2: 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예.
0: 예,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우리 할 때 참가할 때 싸려고 합니다.
0: 예.
2: 예.
0: 네.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건신고 약을, 예,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엔 경어거를 먹고, 이런 게, 효과 영 좋습니다. 내 감기 걸리던 게 감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약 먹고.
0: 예, 미네랄이 올라타지.
3: 그래, 소화가 잘 돼서, 예. 먹고는 앉아있다면 또 배가 푹더 합니다.
0: 아, 예, 예, 예. 옛날 소화 잘 와야 됐죠. 예, 예.
3: 예.
0: 예.
3: 옛날에 소화 잘 와야 되고, 먹은, 뭐, 아침에 먹고도, 점수 많이 먹어도, 먹을 감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전화가 안 먹어도 먹을 생각이 없고 그랬던 게
0: 네.
3: 아시다 자꾸 먹고도 안 사있으면 또 배가 불가하고 자꾸 먹기 쉽습니다.
0: 그럼 어머님은 변비도 많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리고 허리도 이내 뒤에 아프던 게 시다 아픈 감각이 없습니다.
0: 네.
3: 안 닿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예 아픕니다.
0: 예, 맞죠.
3: 그리고 발이 타던 게 따뜻하고 예.
0: 네. 예.
3: 손이 떨기던 게 손이 아예 떨긴다.
0: 맞습니다. 예.
3: 손이 자꾸 떨겨서 그릇이라면 기모 자꾸 이래 흔들흔들 거리네. 그래갖고 그릇 쓰다도 그릇 제 이름 석다도 쓰기 바빠서 해놔둔 게 번번에
0: 네.
3: 쓰다보니까 그릇
0: 잘 되죠.
3: 쓰기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3: 손이 아예 떨기니까. 그래 간이 또 약간씩 아프든지 간이 아예 아픕니다.
0: 아 예.
3: 건신고 약 먹고 예.
0: 네. 많은 밤에
3: 오래 아이 먹었는데 이렇게 허가 좋으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예.
0: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경목골부터 쓰던 환자입니다. 저는 경목골이 1년 반 썼습니다. 그리고 네. 예, 이 건신고를 한대 그랬는데 건신고 받아도 아, 경목골을 받아도 건신고 쓰니까 예, 효과도 더 빠르고
0: 네.
4: 그 아픈 데가 예, 그래 자극하는 게 예, 더 빨리 예, 효과를 보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예, 입이 쓰겁던 게 입안도 알 수가 없고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허근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다리라면 뭐 허리라면 아파서 그렇게 그랬던 게 예, 정말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예, 천근만근하던 게 지금 영해갑습니다. 그리고
0: 예, 예, 예.
4: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예, 걸지도 못했는데 5천 번씩 걸습니다. 그 예. 엄마 좋으니까 몸이 헷갑하지.
0: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이 경목고가 정말 영화 하, 그저 먹을 때는 그저 주먹에 뭐 있자고는 저 일요일도 먹고 다섯도 먹고 하던 게 예. 효과도 빠르고 얼마 좋습니까?
0: 예. 예. 관심과 좋지.
4: 15가구 가면 예. 15가구 주는 것 같은데 예. 그 활동에 참석해서 예. 배달 받자 그럽니다.
0: 네. 2880018번 전화치시.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고기약의 근신고하고 혈배강 풍수빵 다 세 가지 다 쓴 환자입니다.
0: 예, 예.
5: 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듣고 저는 이 약을 저희 병과 맞는 것 같아서 싸서 썼는데 인증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5: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체중이 점점 내려가고 맥이 없었는데

0: 혈당이 조절되고, 우선은 아무리 재봐도 병원에가 계속 재보고 집에서 재봐도 혈당이 그냥 정상입니다.
1: 요새 그 당뇨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친구의 결합하고, 우리 세 가지 약 결합하고, 이래게 되면, 예, 우리 이도수람에 막 숨을 몇 개 다니시 맞던 분들도, 예, 당날부터 이도수를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 약수 이전에는, 신물이 많고, 무리도 너무 빠져서, 예. 그 바닥에 이게 모래끼만 해서 계속 쓰려 테이프를 이렇게 묻혀내고 했습니다.
1: 네.
0: 약술 나면 또 모래도 빠지지 않고, 모래도 새로운 모래로, 검은 모래 많이 올라왔습니다.
1: 아, 그렇지.
0: 네. 그래서 모두 보고서는 모래 많이 검해진다면서는, 어머, 무슨 약 썼는가 하고서 자꾸 물어본다. 그래, 네, 이런 환자들과 이거 소개해줬습니다.
1: 네.
0: 그래, 이 환자들이 약을 저는 한 달씩, 한 달 반씩 이렇게 서있어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아, 효과 좋답니다.
1: 좋지, 예.
0: 예, 근데 효과 너무 좋아서 이 우대 좋다고 말했지만, 오늘은 시부이다, 그런 약을 좀 많이 싸겠다며 배달해 달랍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좋습니다. 15곽에 15곽 더 드리고, 또 침구 12번 따라가고, 예, 그리고 또 웅담분,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웅담분 또 1680원짜리 한 곽에 30병 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예.
0: 예, 그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는다면서 내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1: 예, 예.
0: 그 배달 전화를 알려주시오.
1: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모든 이런 간염, 네, 이런 분들 무조건 우리 여기 이 근신고 안에 전문 간단 이런 저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샤세신탕 몽땅 간경화 간염 이런 질병을 치료한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간이 좋아지게 되면 당뇨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우리 자꾸 혈당 공제만 중시합니다. 예,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갔다는 거 말하죠. 깨몽으로 중에서 뭔가 혈액 속으로 당분 들어 못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냥 무작정 당분을 먹지 말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자면, 예, 무조건 당분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분, 이것이가 직접 간을 통해가지고서리 우리 원래 근육조직을 들어가서 사람이 매기나게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간이 나빠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 왔거나 지방가 있거나 이래가지고서리 이 당분이가 간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뇨 합병증이란 거는 절대 우리 혈당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온다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일마다 혈당 재면서 매일마다 혈당 공제합니다. 그런데 왜서 혈당을 내서 당뇨병이 오는지 그 도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는 맞지 않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이전까지 어떻게 말씀했지만
1: 불면증, 예.
3: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게 이전까지 집에 자지 못한다 말나 제가 자도 이전까지 그래서 계속 이 한 달로 꿈꾸게 된다면 그래서 어떤 자는 이제 자다가도 그냥 한참 이래 눈 뜨고 그냥 깨놨다가 또 다시 또 이래 자기로 하고 또 좀 뭐랄까 이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밤중에 한 번 깨놨다 하면 뭐 11시든 12시든 자고 잠들었는데 새벽에도 3시든 19시도 못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그 1시간이나 또 조금 못 자다가 이래까지 제가 사람이 피곤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 예. 그리고 나 이튿날에는 이 뭔가 기운도 없고 그다음에 자도 동시에 안 나지 이랬거나 사람 점점 유숙해지고 이래 그러니까 사람도 우울증 어떻게 보면 요즘 우울증도 거의 좀 그러니까 네. 어두란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나와서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다음에 신경질도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걸 냈으면 이 신경 이런 좀 문란도 비롯해 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뭐 집사람들도 그래지만

0: 어찌 이렇게 오면 자꾸만 요즘에 신용줄도 쓰고 옛날에는 이런 가옥설이 내용이 옆에서도 좀 관심이 더 많더라 말입니다. 약도 뭐 이러저리 써보고 겨우도 뭐 약도 이 수면제 같은 것도 이 방법이 없어서 이 먹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또 옆에서 또 부근이 오래 먹으면은 이게 또 중독될 수도 있고 하고 이러니까 또 고도도 먹기도 좀 내어 좀 그렇고 이래던 끝에 나 선생님 이 뭐니까 이 이야기 이 뭐니까 강의하는 거 우연하게 또 구슬이는 그 신고를 먹기 시작했다만 나 자꾸 아빠의 그 회사가 또 같이 이렇게 또 썼어.
1: 아 같이 있으면 더 썼지.
0: 네네. 그래도 선생님도 친구도 또 뭐니까 해석되다 예 그래 네. 친구도 하고 예. 그런데 점차 내 원래 먹던 약들이 알 먹고 팅하고 그다 이것만 먹었는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좋아지는 게 알게 되는 많다. 그래서 예. 한동안 먹고 나가 지금은 모든 약 다 끊고 그래도 예 밤잠 잘 자기 저는 어떤 때는 막 저녁에 한 6시 9시 부터 막 잠이 와서 잠을 이튿날 새벽에 거서 한 4시 반 4시 거서 30시까지 이렇게 잠을 가서 6시간씩 너무 자지 않고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하고 그다음에 이 정신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약 먹은지요 이전보다 님 할 좋아졌다고 그냥 내절로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게 좀 우울증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없어지고
1: 일단 이 근신고는 그 공론 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한다. 기억력이 못해지는 걸 치료해준다. 이걸 딱 써놨고. 그래 우선 이 원래 잠 못 자는 건 다 이게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피 모자라고 간이 피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잠 못 잡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신고의 또 네 가지 이런 피를 보충해주는 이런 그 처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가 충족하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예.
0: 그 하여튼 이 질문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0: 사람 이미 좀 잘못하다 이 정신 막 정말 잘못해 예. 것 같은 그렇던 게 지금은 좀 만약에 정신 났어요 나왔어요 뭐 친구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1: 예.
0: 그 좀 뭔가 이렇게 좋아져도 무서워 그래서 이래 먹으면 또 좋으니까
1: 예 좋죠 예
0: 예 예. 그럼 이게
1: 뭔가 먼저
0: 이래 있는 거 조금 먹고 그에 또 싸서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2: 예.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귀 소리라는 거 이 간과 무슨 관계 있는가? 지금 보게 되면 귀 소리 난다 하게 되면 부선한 약을 대량적으로 쓰는데 그래 쓸데 없습니다. 귀 소리 나는 거 여기에 서양 수지불이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황제내경에서 나온 건데 상한자병론에서 명백하게 이게 나왔습니다. 서양이란 거는 주서양 단징하고 서서양 선조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초경락하고 담낭경락이 딱 귀를 둘러싸고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김에서 벌써 이 반벼 반리한 이 음양 평형이 잘 안 되고 기혈 이런 운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여김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한热交替, 그러니까 더웠다 추웠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래 가게 되면 자꾸 병원에 가게 되면 갱년기 잘못 남겼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중기에는 갱년기란 말이 없습니다. 주요하게 이 근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다고 대고 그래서 갱년기에 꼈다 붙이면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죠. 그리고 시흉시의 짱만, 그러니까 가슴 옆구리 그자기에 이륵골 그자기에 짱만, 짱이 나고 꼴뚝 찬 것 같고, 그다음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위에 기가 올리밀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심판시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밥맛이 없으면서 변비하고 설사가 교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지럼증 나고 눈이 부옇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잠 못 자는 이런 현상, 꿈이 많은 현상, 잠들기 바쁜 현상 이게 다 나타납니다. 이런 방면에서 해결해 주자면 우리 건신과를 빨리 써줘야 되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단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은 영원한 빛입니다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희망의 빛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우리 마음속의 빛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한 잔의 커피, 여유로운 시간에 달달한 커피 한 잔이 힐링이 될 때가 있죠. 이어서 커피의 온기 보내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연길, 맛의 행복, 멋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길입니다. 이어서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너와 나의 사랑 연길 보내드립니다. 구만국 김상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겠죠.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선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여정. 우리는 매일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이어서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경주 가수가 부른 고향 그 이름 보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뜨겁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장, 童년의 추억이 숨쉬고 있는 고향이죠.

이어서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나란히 보내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됩니다. 서로 나란히 서서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은 가요,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아름다운 노래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채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가장 마음이 와닿았나요? 똑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연변 노래가 조화 프로가 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6.1 국제 아동절에 점하여 5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봉은 연결시 향량 유치원,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 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 3.1군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봉은 전주 소년 아동들이 습금경 총석에 강국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강하게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57년에 세워진 연결시 향량유치원은 운영 조력이 깊고 교수 특색이 선명해 명성이 자자한 전통 있는 유치원입니다. 호가본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요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주변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해서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 성장 법칙을 따르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여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봉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의학예술과 노동미학 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학교 교수청사에서 호가봉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을 전개한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천여 년의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을 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키워냈습니다. 전주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정치 수업의 정신고취, 인재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다며 풍요로운 땅 위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통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시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시기와 학생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주한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아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행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의 정부에서는 소년아동과 소순대 사업에 관한 습금병 총석의 중요한 원서를 깊이 관찰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소년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사업을 동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일층 풍부히하고 교수지를 제고해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열애를 시종 유지하고 알쓰들의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되어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 강국에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설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5월 29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부주임 림송, 왕추국, 리수옥,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조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35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제1차 전체 회의는 리연신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서기가 중공중앙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윤적휘가 한 주인민 정부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설명과 전주 사회축구 지속발전 촉진 정황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주 16기 인대 농업 및 농촌위원회 심의 의견 보고, 주 본급 2026년 재력 예산 배치 정황에 관한 주인민 정부 보고, 2025년 생태환경 정황 및 생태환경보호 목표 완수 정황에 관한 주인민 정부 보고,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이 한 전주 인민배심원 사업 정황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 촉진조례 관철 실시 및 민족단결진보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연변주 기상재해 방어 사업에 관한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 선거 사업 실시 의견 초안 작성 정황에 관한 조인대 상무위원회 설명,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조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초안, 그리고 인사 인면 관련 정황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제2차 전체회의는 최홍성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 선거사업에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 실시 의견, 홍경의 주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및 인사 인면 사항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라 기상재해방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우리 주 기상재해방어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합해 책임 실시, 조기 경보 발포, 응급처리 등 중점 내용을 세분화하고 완선하며 절차에 따라 조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해 제2차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점과 약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사회축구 사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전력 추동해 새로운 단계로 오르게 해야 합니다. 생태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생태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배심원 사업제도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대원능력 건설을 강화해 사법사업이 기층에 더욱 다가가고 민심에 더욱 와닿게 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 및 기상재해방어 등 방면에 관한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를 참답게 연구하고 성과 실시를 잘 다잡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기바꿈 선거의 재반규를 교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해야 합니다. 량환 기바꿈 선거 기풍을 공동으로 수호해 기바꿈 선거 사업이 평온하고 질서 있게 원만히 완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주장 윤조휘,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중공연변조 교류검사위원회 연변조 감찰위원회와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조인대 상무연회 관련 부서 주임, 부주임, 기관 당위 부서기, 조인대 상무연회 기관 주재 교류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2: 아래 홍경희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염견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염견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대.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염견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홍경의 염변 조선족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아래 염변 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염변 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홍경은 사업 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홍경의 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도나시 인대상무연회는 선금강, 양문일, 양혜빈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용정시 인대상무연회는 주춘래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화룡시 인대상무연회는 송광일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왕청현 인대상무연회는 정목홍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안도현 인대상무연회는 장영봉, 정철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8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영봉, 선금강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연회 위원 직무, 정목홍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직무를 상응하게 중지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이 변동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304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5월 29일
2: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인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대. 태희의 주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 제2정 정장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연봉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용우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임천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일수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선희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김음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왕옥박을 주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요월래의 연결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림천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전일수의 도문시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0: 리용우의 훈천시 이민검찰원 검찰장 임명을 비준합니다.
1: 조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전문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해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증강하는 데서 모범을 보이자를 제목으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최홍성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중대의, 핵심 요의와 관철 실시 경로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 사상과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절박한 요구입니다. 또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인 수요이고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지리 체계와 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며 100년에 한 번 있을 대변혁에 대응하고 중화민족 응집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서 앞장서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 조례를 수정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를 제정해 국가 립법을 위해 연변 방안을 제공하고 연변 경험을 기여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관철 실시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고 사명이 영광스러운 바 전주 각급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앞장서서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당의 견강한 영도 아래 정밀한 입법으로 근간을 다지고 국가 법률 더하기 자치 조례 더하기 전문 조례의 립체화 법치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법규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법치의 통일과 원활한 연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효율적인 감독으로 실시를 촉진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 교부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 폐쇄 순환고리 기재를 구축하고 집법 검사, 전문 주제 질문, 추적 감독 처리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민족 단결 진도 촉진법 및 지방 조례가 전면적으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사회 보장, 향촌 진흥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강성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봉사 균등화를 추동함으로써 민심 소통으로 민족 단결의 정감적 근간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대표의 직책이행으로 합력을 모아야 합니다. 천명 대표 천개마을 사회구역 진입 주제 활동을 심화하고 대표의 집, 기층 립법 연계점 등 플랫폼에 의탁해 대중의 언어로 법률과 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줌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인솔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부분적 주인대 대표 및 기관 간부들이 전문 당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5월 29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0진 군중신서신고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씨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3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서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85.7%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푸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0: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과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두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국화 선물 세트 2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잘 이용하실 걸 알려드리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대 활동을 할 때마다 자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번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우리 약의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눈약이라든가 심장약 그리고 심리혈관약이라든가

0: 빈혈약, 혈압약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런 개를 잘 이용하실 걸 알려드리면서 요사이 그냥 이야기드리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사시게 되면 우리 특히 283-0666번에다 연결 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대 활동을 하는 기초상에서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더 드리게 되고 또 지금 우리 드리고는 보조약도 더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일은 일요일인데 휴식이 한때를 이용하실 분들은 역시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지금 우리 우대 활동 지금 오늘처럼 많이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모종이 있음하게 되면 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새로운 현대 발효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다 막혔기 때문에 몸에 병이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곳이 막힌 부분을 열어주면서 특히 우리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막혔던 부분을 열어주게 되고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또 인체의 생명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 그러니까 지금 군양약이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지금 그 음양 조절이 잘 된다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4,500m 이상의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또 풀로 되고 있으면 음양 조절 그러니까 우리 차다 덥다 높다 낮다 이런 것이 병용이 되지 않은 부분을 병용이 되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 수복수로 그리고 한 봉지가 다 모두가 3g인데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용한다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주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갖지 않은 병들을 동시에 제어하는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안녕하십니까.
0: 예.
2: 한 가지 뭐냐 싶다.
0: 예.
2: 혈압이 높고, 밤에 오점이 자주 나는데 효과 있습니까?
0: 효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혈압이 높은 게 원인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 우리 심장병을 오래 해줘도 예. 혈압이란 게 올라갈 수가 있고, 내가 콩팥이 쪽으로 지금 좋지 않아서 예. 이래서 신속은 신염이라고 와도 혈압이란 게 올라가게 되고 예. 또 혈압이 높은 분들은 많이는 유산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전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아주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예. 예. 우리 그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를 다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예. 혈압이 높은 분들 꼭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근데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거는 혈압이 높아서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라 하더라도 예,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 혈압이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이 술을 많이 마셨거나 담배를 피웠거나 예, 이래도 혈압이란 것이 올라가게 되고 예, 또 내 맥이었거나 이래서도 혈압이란 거 올라갑니다. 그렇다 내가 이런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됐다 하더라도 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혈압약은 예, 절대로 끊지 말고 혈압이 조절될 때까지는 그냥 원래대로 복용하시고 다 좋아진 이후라 하더라도 예, 유지량을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남성분들은 예, 신장하고 방광 화합이 잘 되지 않을 때 전립선이 비대한 게 옵니다. 60대가 오게 되면 거의 100% 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변 차수가 많거나 밤중에 소변이 많아서 잠을 못 자거나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지금 방광이 수축작용이라는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방광이 항상 소변 나머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변이 마라운 감이 있어서 화장실 가긴 하는데 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똑똑 떨어지면서 예, 잘 나가지도 않고 기다려 놓아야 되거나 예. 근데 또 다 눈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면 옷을 적시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대 이런 소변이 많아가지고 전립선 염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예, 우리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면서 예, 이런 병들이 꼭 동충하초 발효균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늘은 저한테 혈압이 하고 소변 문제만 말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다 하강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병들이 적게 많게 다 있게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 이제 동충하 쪽 발균분 싸서 써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 내가 좀 초췌했던 부분도 함께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시계 주는 분들한테는 꼭 맞는 건데 한번 써보십시오.
2: 네. 근데 저기 그 어떻게 먹습니까? 그 한 번에 한 봉지를 먹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소변이 많습니까? 소변 차수가?
2: 하룻밤에 노도번 넣습니다.
0: 노도번. 그거 예,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나타난 건데 그러면 잠도 잘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네. 소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잠을 빨리 자게 하고 요 소변 차수가 적어지게 한다면 원래는 우리 한 봉지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거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되면 아침에 두 봉지를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네. 며칠 복용해서 그게 나아진다면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2: 네. 네. 네, 찾아오겠습니다.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네. 우리 이전의 우대활동보다 더 많이 줍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창호도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순풍이 와서 예, 한쪽 팔이 구부러뜨렸다 이게 죽혀졌고 그런 머리 바뀌지 않던 게 지금의 걷는 면에서 무지없습니다.
0: 예.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뱀비 심었는데 올해 뱀비 하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다른 합격증에서 예, 눈이 보이게 보이던 게 지금은 말라진 사람이 나고 혈압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압이 전사가 되고 있습니다.
0: 맞죠.
3: 아, 선생님 효과가 오는 거예요. 배달 받아서 또 쓰자 그랬다.
0: 그러십시오. 네, 그냥 말해드리지만 예, 어제는 우대 활동 오늘 내일밖에 없습니다. 기술도 내일은 일요일이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래도 우리 공사계원들은 그냥 그 출근하기 때문에 내가 수여된다게 되면 예,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일요일에 대해 그냥 살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기회에 원래 우대 활동하는 기회에 또 우리 지금 동청하초 발견분도 더 드리고 보조적으로 드리는 이런 약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다시 한번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4: 예, 나는 이 동청하초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4: 나는 심장이 나빠서 계속 심장이 후두두 하고 예, 돈을 꽉 찌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던 게 그게 이롭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0: 맞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혈압이 계속 혈압이 높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계속 혈압이 하고 먹었던데 지금 오늘 저녁에 한 번만 먹으면 혈압이 계속 정상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예.
4: 예, 예. 그래지 위가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못 먹었는데 지금 밥을 영 잘 먹습니다.
0: 맞지요.
4: 밥 영 맛있습니다.
0: 맞지요.
4: 예, 예. 그리고 손이 저리고 팔이 저리고 팔이 시리고 했댔는데 그것도 이롭습니다.
0: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머리가 계속 힘 어지럽고 아프고 하던 게 머리도 지금 맑아지지 하니까 우리 할 때 오늘은 마지막이라지 하니까 내가 지금 싸려고 전화드립니다.
0: 그러십시오. 이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음양 소주랑 잘 되지 않은 분들이 그냥 네. 얘기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네. 풀로 예? 이게 네. 우리 음양 소주를 잘 해준다는 거 말입니다. 다른 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 아닙니까? 예?
4: 예.
0: 그러니까 예. 또 다른 약에서 안 되는 이런 병들이 꼭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또 이 약을 그냥 쓰시라는 분들은 쓰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저도 동청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5: 혈압이 높던 게 정상으로 됐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 자수하던 게 감기하지 않습니다.
0: 맞지요.
5: 심장이 나빠서 앞뒤 가슴이 겨우면서 그랬던 게 겨우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숨이 똥 막는 것 같았던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5: 경력이 없어요. 집안에도 물건도 찾지 못하던 게 지금 경력이 돌아왔습니다.
0: 맞죠.
5: 이 약 쓰기 전에 내 치매할까 봐 근심했는데 이건 치매하겠다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0: 맞죠. 머리에 피곤감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5: 예. 손발이 차갑던 게 이거는 그래

0: 쓰지 않았는지 선발이 작지 않습니다.
1: 맞죠, 예.
0: 형님도 자하천은 4,500m 가산 지역에서 자란 약입니다. 딴 약도 이렇게 높은 가산 지역에서 자란다고 말하지만 이 약은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고 발효된 약이 있거나 30대일로 제거된 약이고 옛날 항체제들이 쓰던 약이 있거나 믿음이 가서 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진짜 써봐야 효과가 좋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는 모릅니다.
1: 맞죠.
0: 예, 이렇게 좋은 약은 난 처음 써봅니다.
1: 맞습니다.
0: 선생님 거슬병이 선생님 딴 약에 적었던 병이 다 떨어집니다.
1: 예.
0: 예, 선생님 내일까지 의대할 때 합니까?
1: 예, 원래 우리 오늘까지인데 내일이 일요일이 아닙니까? 예?
0: 예,
1: 일요일날에 대해 우리 출근하기 때문에 그냥 예, 이 83-0666번에다 냉결한다면 그냥 약을 드립니다. 그대로 드립니다.
0: 나는 오늘 열라도 까고 우리 형제들도 다 오늘 여러 사람 쓰는데 다 할 거다가 다 싸졌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번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올해 그 많이 준다 할 때도 우리 약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 보조약까지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 요새 우리 한 며칠만 원에 예, 우리 약을 다 더 줍니다. 원래 주던 이런 정황에서 예,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도 더 주게 되고 보조약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길을 이용해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0: 예, 우리 할머니 가정에 6마리 더 가져왔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83-0666번에다 한 번 더 연결하십시오.
0: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2: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집 아저씨는 이 동쪽 화초를 잡수고 있는 부인다. 야, 이거 자식 우리 아바이네 너무 좋아하신다 지금. 지금 자식 전에는 무슨 병인가 하면 기관지 확장이 있었어. 기관지 원래 있던 게 점점 기침 자꾸 하고 그래서 기관지 확장을 넘어가서 야, 아무 약을 먹어도 덜 밀방약도 많이 먹었는데 아이 되는 게 동미 소개로 동미들이 말하는 게 자꾸 뭐 어디 놀라라고 하면 자꾸만 기침을 하지 가래 가서 그냥 동들을 추천하더라고요. 동쪽 화초를 잡숴봐라. 동쪽 화초는 이건 유명하게 좋은 약인데 이것 좀 잡숴봐라. 그래서 안개래 너무 답답하니까 싸서 잡신 게 안개래 효과를 더라고. 지금 이 이거 잡순다면 얼마 안 돼 벌써 가래 간다. 그래서 뭐 기침이 안 나옵니다, 미네.
1: 맞습니다. 예.
3: 어때는 막 기관지 확대해서라고 어때는 피를 더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사이 지금
1: 예.
3: 기본 사이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뭔가 손이 나빠놓고네 전유성 비대가 있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남성분들이
3: 또 떨어진다든지 색깔이 나쁘다든지 또 예. 머리 확 못 나가고 고시나가 영 바빠하더란 말이지. 이게 구성상에 요 어서지고 지금 소변 버리기 영 순조롭게 나가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야 위병까지 나빠 위에 위축성 위장에 만성 위염이 있어서 위장이 다 나쁩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술 싸고 또 혈색 먹으면 비비라디 구성상도 어느새 없어져서 지금 위가 안 좋아져서 아무것도 없어도 영 좋습니다. 야 이 약은 정말 예 동충하도 약은 이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도 먹어봤는데 우리가 진짜 먹어볼까 알리다 좋다는 게 우리도 아바인스면 좋다고 나왔는데 이 약은 예 선생님이 강의 맞다나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화초로 되면서 이 숙성이 제일 됐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조금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네. 말입니다. 저는 효과가 어느 약보다 확실한 효과 다른 약에는 이런 겨울에 벌레로 되고 여름에 화초로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이 약
1: 맞죠.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아바이는 이번에 활동을 설 때 정말 전문에서 싸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활동 내일까지 끝난다는데.
1: 예.
3: 예, 그리고 나도 같이 먹길래 이번 또 일라도 깍싸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예, 그냥 약을 쓰시려 하는 분들이 예, 보고에도 다 쓰는 분들 경제상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면 이런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이.
1: 네, 맞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나도 동충하자 바라동물 쓰고 있습니다. 난 이 약 쓰기 전에는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그냥 감기 자들 걸렸습니다. 감기 걸리면 그저 기침이 나지. 이제는 감기 없이 떨어도 안 지지. 그리고 예, 기억력이라는 게 없지. 혈압도 소리 잘 안 되지. 그러고 보니까 예, 위가 나빠갖고 예,

0: 옛날에는 밥만 먹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고양이 죽으려 먹고다가 내게 없어서 정말 꼼짝 못하겠을 때가 지네.
1: 그랬겠죠.
0: 그래된 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부터는 예, 소화가 잘 돼서 밥을 지금 정말 잘 먹습니다. 어떨 때 내절로 제가 나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가.
1: 좋아졌죠. 예.
0: 예, 그래 놓고 내기 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네. 예.
1: 맞습니다.
0: 그리고 예, 뭔가 예, 그저 관절도 아파서 그저 맨날 앉을 때 오고 설 때 오고 그저 맨날 때가 또 그저 다 짚고 이래 놓고요. 우구소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 관절도 나아졌 때니까 지금 예.
1: 맞습니다.
0: 이랬을 때 많이 바라봤어요. 예. 예, 그리고 눈 두고도 보면 잘 안 보이네. 그랬던 게 지금 눈도 밝아져 눈도 잘 보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그래 난 이제 약은 많이 써봤지만 좀 있더라 좋은 약을 처음 봤습니다. 이 약은 사탄 오염에 드든 이런 안전한 공기에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오다라고 그러면서 발효시킨 이런 약품제 그런 정말 약은 신기한 약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1: 맞죠.
0: 이런 그 사탄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써보다는 몰랐는데 이번에 직접 내가 써보니까 정말 약은 신기한 약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1: 맞습니다.
0: 예, 먹기도 편리하고 한 가지 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다 치료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나는 지금 예, 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 활동이 마지막 날이라지 할까요? 이 의뢰할 때 좋을 때 그럼 이런 의뢰할 때 또 언제 있겠는지도 모를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의뢰할 때 좋을 때는 예, 좀 더 싸놓으려고 내 돈을 올립니다. 예.
1: 맞습니다.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예,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나이가 들어대서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시지 못하니까, 요즘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예,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동충하초가 그 생명이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런 말도 듣게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또 풀로 이런 특수한 약재의 이런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신심을 갖고 우리 동충하초를 발효한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80대, 90대 분들이 우리 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 침대에 누워서 활동하지도 못했던 이런 분들 활동하게 되고 또 우리 말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화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부에는 다른 이런 중약에는 없는 우리 피모포자균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해주는데 이 피모포자균이라는 것은 또 우리 나고기 어떤 동충하초에서 모두가 촉출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꼭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에서만이

0: 속출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피노 포사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물질은 병마의 위험에서 새로운 삶을 되찾게 지려주는 이런 물질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동충하 이제 오셔도 말했지만은 우리 인도라든가 우리 지금 서장에도 이 동충하토를 생산하는 곳이 많은데 근데 꼭 나고기 동충하토에서만이 우리 이런 물질을 축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중국 나고기 야생 동충하토에서만이 축출할 수 있는 피모포자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과학이 또 검증한 데 한다게 되면 나고기 야생 동충하토에서는 300여종이 충초초대가 함유되는데 독특한 충초소라든가 용산매 지금 우리 심혈관병에 그냥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용산매라든가 혈린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 뇌혈전으로 고생하신 분들 풍요한 분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당뇨병이란 거는 예, 우리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렵습니다. 합병증 때문에 우리 사망이 변두리 가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합병증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보다는 다른 어떤 중약이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 좀 중한 분들은 우리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망의 변두리 갔던 분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예, 제가 그냥 우리의 고혈압을 말했는데 원인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혈압약은 그냥 그 유지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든다면 내가 먹었던 약 오랫동안 끊게 되면 불쑤로 일반적으로 우리 혈압을 안 잡, 먹던 분들이 안 잡숴서 끊었다가 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때면 어떤 원에서 불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다게 되면 내가 어떤 약을 먹었던지 잘 알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혈압약이라는 거는 과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합병증이 있을 때 어떤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시로 혈압이 올라간다면 내가 먹었던 약도 찾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좀 중하게 나타나게 되면 병원에 가 구급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혈압이 조절됐다 하더라도 유지량을 꼭 하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호흡계통 질병 우리 나가서는 종양치료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있는 우리 피모포사균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체가 허약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강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좀 중한 분들 원래는 우리 그 한 봉지라는데 중한 분들은 두 봉지를 하시라고 권장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시적 현실은 비가시적 생각이 자란 열매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선택된다고 합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선택들이 되는데 행복은 선택이고 행복은 습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를 행복충전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 리발사로 기록된 남성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던 안토니 만치넬리는 무려 84년 동안 같은 일을 이어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한 직장에서 10년만 근무해도 오래 일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84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의 세월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운 뒤 은퇴를 맞이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안토니는 겨우 11살의 어린 나이에 처음 이발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민자 가정들이 많았고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위해서 일을 배우는 경우가 흔했다고 하죠. 처음 그가 맡았던 일은 단순한 허드레일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손님이 사용한 수건을 정리하며 면도용 거품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단순히 기술만 익힌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어떤 기분으로 의자에 앉는지, 어떤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는지, 말없이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침묵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익혀갔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토니는 점점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당시의 이발소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동네 소식을 나누고 스포츠 이야기를 하며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했던 마지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단에 선 교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사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 세대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그녀가 처음 교사가 됐을 당시에는 교실 환경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난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잉크펜으로 글씨를 쓰며 공부를 했고 칠판에는 분필가루가 날렸다고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디오가 텔레비전으로 바뀌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했으며 아이들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교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가르친 학생의 수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를 텐데 그 아이들 대부분은 이미 어른이 됐고 또 누군가는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세대가 됐을 것입니다.

그녀는 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묻자 시대는 변해도 아이들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아이들이 친구와 웃고 떠들며 실수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비슷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 가는 매일이 여전히 새롭고 재미있었다고 말했죠.

아마 오래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손님이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의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현대사회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환경에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를 찾고 오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잘하는 것보다 자꾸 생각나는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길에 우연히 본 공방이 계속 기억난다든지, 계정에서 본 뜨개질 영상이 괜히 눈에 밟힌다든지, 서점에 갈 때마다 사진집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든지, 사람들은 흔히 취미를 찾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실 취미는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직장인은 평소 그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미술 시간도 썩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수채화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잔잔한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자꾸 생각나서 결국 작은 수채화 키트를 샀고 지금은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끌림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향하는 것, 괜히 눈길이 가는 것,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것, 그 안에 여러분의 취미 씨앗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왔죠.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자꾸 실력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취미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취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 일상 속 피로를 관찰하면 취미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취미는 내가 부족한 감정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 등산 같은 활동적인 취미에 끌리죠. 반대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조용한 취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독서, 뜨개질, 피아노 같은 것들이죠. 즉 취미는 내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싶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지치는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내 삶에 지금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인가? 반면 무기력함이 큰 사람은 몸을 움직이며 에너지를 얻는 활동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많이 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지금 내 상태를 먼저 바라보세요. 내 삶의 빈틈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취미를 찾는다면 훨씬 오래 깊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꿀팁, 처음부터 오래 하겠다는 부담은 버리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최소 1년은 해야 할 것 같고 악기를 배우면 공연까지 해야 할 것 같고 그림을 그리면 결과물이 좋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취미는 원래 가볍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행복이 습관인 것처럼 불행도 습관입니다. 평소에 행복의 선택을 훈련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복이 결정되는데요. 불행을 원치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법이 없기에 우리 모두 행복한 생각을 함으로써 매일매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보를 알아보았고 아보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호생은 괜찮으니 잠시 앉아있겠다고 했지만 은봉은 그래도 돌아가라고 했다. 아보는 은봉이 예전에 자신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은봉은 웃으며 아보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답했다. 호생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미용실에 앉았다. 뜻밖에도 그때 소모가 갑자기 뛰어들어왔고 상황은 폭발하고 말았다. 은봉은 무표정한 얼굴로 2층으로 올라갔고 호생과 아보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호생은 가자고 말하며 아보를 끌고 미용실 문을 나섰다. 호생은 만약 의형제였다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중얼거렸고 아보는 사람은 항상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며 소모가 끝내고 싶어하니 자신도 그러겠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대략 1976년 전후로 아보, 호생, 소모는 이렇게 영원히 절교하게 되었고 정말로 아쉬운 일이었다. 화원 호텔에 들어선 강청재는 매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몇 달 만에 본 매서는 사치스럽고 화스러운 모습으로 온몸이 반짝였다. 유명 브랜드의 개미허리 무늬 고급 정장을 입고 알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어

너무나 눈부셨으며 표정과 머리 모양까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격식 있는 인사를 몇 마디 나누었다. 강청재는 왕아 씨의 소식이 있느냐고 물었고 매서는 자신은 이미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되물었다. 강청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것일 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웃으며 답했다. 매서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요즘 정말 배경이 대단한 큰 인물을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사실은 엄마가 젊은 부자와 함께 상해에 와서 살고 있었고 곧 인연이 끊어질 위기였는데 갑자기 큰 인물이 가볍게 한마디 하고 전화 한 통 한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었고 엄마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 서북, 상해, 향양 등 지역을 오가며 큰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큰 사업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강청재는 기적이 일어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다고 감탄하며 만약 길에서 만났다면 매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도 이런 옷차림이 싫다고 말했다. 강청재와 매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할 말이 없어졌다. 한참 뒤 강청재는 매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왕아 씨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잡담도 하고 간식도 먹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포부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매서는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긴장되고 있다고 답하며 예전에는 그저 다툼 정도였지만 지금은 싸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신, 엄마, 그리고 젊은 부자 세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 짜증이 난다고 털어놓았고 가끔은 엄마가 나쁘고 젊은 부자가 좋다고 생각하며 또 가끔은 엄마가 좋고 젊은 부자가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강청재는 감정과 사업이 꼬리 달린 막대기처럼 서로 얽혀있다며 자신도 이미 이런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다. 매서는 상해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혼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상해로 돌아오면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상해에는 자신의 친구들인 강청재, 아보, 호생이 있다고 하며 상해의 여자는 상해 남자와 가장 잘 맞는다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은 규칙을 중시하고 신용이 있으며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에게 먼저 진심을 다하고 괴롭히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친밀하면서도 서로 주저하는 강청재와 매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다시 아보와 호생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아보와 호생은 한 프랑스식 정원으로 들어갔고 소총재가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이곳은 소총재의 상해회사 본부로 매우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아보와 호생은 소총재의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할 일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다.

것이다. 아버는 서북 지역에서 이미 사진사를 정했고 두 개의 창고에 있는 수백 점의 소상품을 한 장씩 찍을 예정이며 창수에 있는 옛집의 수십 점 소상품도 다시 잘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생과 아보는 서청재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은 뒤 세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호생은 사진을 두 세트로 찍어 한 세트는 보관하고 다른 한 세트는 유명 인사에게 보여 사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즐겁게 웃으며 호생에게 수고가 많다고 말하고 화집이 완성되어 인쇄되면 전 세계의 박물관에 모두 보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사립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며 상숙 쪽에도 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생은 애국의 기록에 따르면 사립박물관은 대개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장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대신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역할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서청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이쯤에서 허생은 손목 시계를 보며 다른 약속이 있으므로 먼저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아쉬워하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만류했다. 아버는 호생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다. 호생이 떠난 뒤 서청재와 아버는 집안의 작은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버는 서재를 둘러보며 정말 작고 예쁘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자신은 좁고 아늑한 작은 곳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아버는 갑자기 웃으며 자신이 오늘 이곳에 와서 서청재가 온갖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번 전화를 했을 때에도 서청재는 다른 이야기만 할 뿐 정작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청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버는 서청재의 비서인 소환이 지난번 호텔 객실에서 큰 소란을 피운 일이 이미 외부에 모두 퍼졌으며 사람들은 왕아씨가 서청재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서청재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서청재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아버는 계속해서 서청재가 그날 밤 소환을 끌고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종업원이 보았으며 두 사람은 차에 타고 그대로 떠난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지진원에도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핀잔을 주며 그저 사업이 바쁠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소환이 이번에 화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며 우연히 왕아 씨의 임신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서청재가 술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주에서 만난 후 왕아 씨가 매일 전화를 해서 애교를 부렸고 자신은 이 일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사업이 바빠 한 발 물러나 있었는데 왕아 씨는 전화해서 울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 갑자기 생리가 멈추고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초청제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 곧바로 임신 진단서가 도착했고 일이 크게 번졌다는 것을 알고 면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왕아 씨는 전화에서 조건을 따지며 꼭 호텔 방을 잡고 만나자고 주장했고 서청재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만 허락했다. 어느 날 만났을 때 서청재는 다른 말은 적게 하고 얼마를 원하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했다. 왕아 씨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며 이 아이는 꼭 낳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서청재는 즉시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후로는 왕아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소환이 진단서를 보고 왕아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직접 경고했지만 왕아 씨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왕아 씨는 태도를 바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결국 소환을 호텔까지 쫓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청재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버는 웃으며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고 원래 서청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소환을 나서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버는 처음에는 소환이 단순히 질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은 서청재가 전체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재는 자신과 소환은 정말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환은 꽤 눈치가 빠르고 사리 분별을 잘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아버와 설지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아버는 설지와의 교제를 떠올렸다. 어느 날 아버는 설지에게 함께 전차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다. 설지는 기쁘게 좋다고 답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뒤 두 바퀴를 돌자고 말했다. 설지는 다시 한번 좋다고 답했다. 아버는 표값을 내야 하냐고 물었고 설지는 그냥 타고 들어가면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아버는 웃으며 자신이 설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만약 표 고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설지 역시 웃으며 그것은 아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아버는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되물었고 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웃기만 했다. 아버는 설지의 마음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설지는 무엇을 알았냐고 물었고 아버는 자신이 설지의 남자친구라고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설지는 아버가 정말 똑똑하면서도 악동이라고 웃으며 얘기했다. 그 무렵 가공조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고 문방이 생기고 전화기도 설치되었다. 아버는 그곳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비록 작은 공방이지만 아버는 주변을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했다. 어느 날 설지는 아버에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생각한 뒤 만약 괜찮으면 이번 주에 오라고 제안했다. 작은 이모가 시골에 갔기 때문에 방안이 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기쁘게 승낙했다. 아버는 설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매화를 감상했다. 설지는 정말 고요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꽃이 더욱 생동감 있게 피어 있다고 말했다. 아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슬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내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매화 향기를 맡았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판소리가
1: 네.
0: 어떠셨어요? 이 금방 오신 분들한테는 판소리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네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나요?
2: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다는 말이죠.
0: 많이 어려워요. 예. 네, 많이 어려움 속에도 그 네. 재미가 있잖아요. 네.
2: 예. 재미가 있어요.
0: 예. 그렇죠.
1: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이
0: 어렵죠.
1: 많이 어렵습니다.
0: 네.
3: 판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전문 예술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0: 네.
3: 서민들이 배우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0: 아. 그럼요. 워낙 그렇게 그 예.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문 그렇죠. 예능인들만이 그렇지. 배울 수 있는 소리다. 그래서 예. 제 처음에 그 어떤 분이 예. 따님을 데리고 판소리를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아. 했을 때 저도 그 서면적인 그 네. 내용을 보고 아 이건 우리는 못 배우겠다 이래가지고 아. 우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민요였거든요.
1: 네.
0: 먼저 민요를 배워보고 나서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아.

0: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네. 점이 시작한 게 미녀였죠.
1: 아,
0: 미녀로 시작하다가 네. 아 미녀를 배우니까 이제 반소리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 그때 본격적으로 강신자 네, 그렇죠. 교수님께서 네. 네, 나오셔서 네. 또 반소리를 너무 어려워하실까 봐 처음에 정말로 네. 그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금방 그렇죠. 그 우유를 먹다가 걸음마를 막 네. 단번에 뛰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요만큼 네. 쉽게 그렇습니다. 대중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판소리를 네. 요만큼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네. 아 여기다 더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또 좀 더 그렇죠. 넣고
1: 아.
0: 근데 현재 와서는 이제는 좀 저희 네. 코너가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그렇죠. 넘었잖아요.
1: 네.
0: 지난해 20년이니까 그래서 20년 넘으니까 이제는 판소리가 그냥 가난하기 표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1: 네. 이제 씩씩한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0: 성모 학생을 말하면 성모 학생이 네. 된 거죠.
1: 그렇죠.
0: 네. 갓난아기가 이제는 커서 네. 그렇죠. 성모 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자주 자꾸 배우다 보면은
1: 네.
0: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니 초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뭐 1, 2, 3, 4는 참 굉장히 쉽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중학교 가서도 1, 2, 3, 4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판소리도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배우셔야만이 네. 또 다른 기교를 배우고
1: 그렇습니다.
0: 네. 그냥 간단한 것만 배우면 뭐 재능이 없잖아요. 늘지
1: 그렇죠.
0: 못하죠.
1: 네. 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또 해나갈 때 그런 또 짜릿함이 더
0: 없나. 성취감. 성취감.
1: 그렇죠.
0: 네. 오늘도 함께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잘하셔요. 지난 시간에도 네. 많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1: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소리라고 하더라도
0: 네.
1: 반드시 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정확한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렵기만 하다가 아니라 아, 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0: 네.
1: 그런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그런 좀 너무 무거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럼 충분하죠. 네.
1: 그렇죠.
0: 네. 네. 네. 자, 춘향모 나오는 대목.
1: 그렇습니다.
0: 네.
1: 안일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요, 춘향모 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뤄지니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까지가 아니리죠.
0: 네.
1: 자 먼저 아니리부터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할까 합니다.
0: 네?
1: 자, 그때요 준양 모친은 물색도 모르고
0: 그렇죠.
1: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보니 건너는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그렇죠.
1: 저것들도 사랑싸움을 하나보다 울음이 장착 이르니 춘향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0: 오, 아니리가 너무 완벽한데요?
1: 그렇죠.
0: 예, 예.
1: 맛있죠.
0: 아니, 사설을 너무 잘 그려내셨어요. 이면이라 그러죠?
1: 네.
0: 춘향모친이 정말 보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춘향모친이 이제 잠을 금방 깨신 그 모양으로 이제 좀 모양이 없이 나오시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해볼까 합니다. 춘향모친이 나온다. 자. 네.
2: 춘향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2: 춘향모친이 나온다.
0: 나온다.
2: 나온다.
0: 그렇죠. 나온다. 로 띄워주는 게 아니라 나온다.
2: 나온다.
0: 그렇죠.
2: 하던 일 잊혀놓고 상처머리 행주지마 역시 나온다.
0: 그렇죠. 하나 둘.
2: 춘향방 영창 앞에
0: 그렇죠.
2: 가만히 놀라서
0: 하나 둘 셋.
2: 길을 대고든 주르니 정명한 이별이로구나.
0: 오, 이별이로구나가 이렇게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 보세요. 정명.

0: 뼈 리에 뒤에 잠 리 리을이죠. 얘를 너무 강하지 않게 하면 부드럽게 해주시면 이별이가 아니라 이별이로구나자
1: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계속 이거 가겠습니다. 하나 둘.
1: 손향꽃이 기가 막혀.
0: 그렇죠.
1: 어간 마른 석쪽 올라.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어렵기는 커녕 너무 잘하시기까지 하세요. 걱정을 정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너무 좋으시거든요. 박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하면 춘향무 진인 나온다 다가 아웃박이 되죠. 하나 둘 셋 춘향무 진인 나온다 또 그렇죠. 그리고 하

0: 온다.
1: 하나, 둘,
0: 셋. 춘희 한밤 영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자,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여기까지 박재관이 찾으신가요?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까지만 그냥 보시자.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중앙방 영창 앞에
0: 그렇죠
1: 가만히 올라서
0: 그러죠
1: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들 이로구나
0: 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저 뒤에 저 분이 지금 네. 그 소리 이명까지 그려가시면서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너무 막 재밌게 하시거든요. 네. 한번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하시는데 막
2: 괜찮나?
0: 아 그렇죠. 감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뒷부분을 또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하시고 춘향 모친 기가 막혀야
3: 춘향
0: 그렇죠? 준비하자.
1: 준비하고 친 기가 막혀.
0: 그렇죠?
1: 어간 바로 슥슥 올라.
0: 하나, 둘.

0: 있어.
1: 그렇죠. 하나 둘.
0: 한조상 먹으려운 디 최초상이란 말이야.
1: 그렇죠. 그렇죠. 한초상도 아니고 새초상이 났다 그래서 춘향이도 죽고 향단이도 죽고
2: 그렇죠.
1: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나도 죽이고 가야지 이렇게 버리고는 못 간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3: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어간 마 손쭉 올라 두 손뼉 땅땅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한 조상도 어려운디 제 조상이 웬 말이냐 이렇게 나와요.
1: 춘향무치 기가 막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춘향무치 기가 막혀 그렇죠
3: 어간 마음 속적 몰라
1: 둘

0: 났어. 별일 났어. 이거거든요. 지금 별일 났어. 이렇게 해서 별일이 아주 좋은 일이 돼요.
1: 재밌는 일을 어떻게 뭐 이렇게.
0: 정말 우리 집에 별일 났다고 지금 울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빠른 중중몰이지만 여기를 표현할 때는 개며 들어가야 됩니다. 예, 좀 서글프신가 봐요. 이제 도룡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자,
2: 우리 집에 별일 났어.
0: 그렇죠. 하나 둘.
2: 한 조상도 어머니 새 조상이 웬 말이야.
0: 그렇죠. 다 이어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좋으신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괜찮으니까 좀 진도를 나가볼까요?
1: 네. 상창문. 그, 예, 예. 저기 지난 시간에
0: 안 오신
1: 내가 일상 모르기를 말하기를 아, 영정의 학생분이 네. 오늘 좀 특수사정으로 청가 맡으셨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은 열심히 또 복수 많이 하시는 그 노력형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
0: 너무
1: 오늘
0: 잘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뒷부분을 좀 뭐 그 사설을 좀 예.
1: 예.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내가 일상 예.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러더냐.
0: 예, 그렇죠. 했죠.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 아유, 그렇죠.
1: 쌍창문 예. 번쩍.
0: 쌍창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예. 둘.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0: 동안 같은 짝을 치어 내 눈앞에 두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아유. 하면 여기까지 끝나.
1: 아유,
0: 뭔가 막 혼난 네. 느낌이 들어야 돼. 어제 네. 네. 갑자기 화를 내시지? 어떡하지? 이런 그런 마음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쭉 이렇게 제가 그 끝까지 한번 그냥 불러봤습니다. 그렇죠. 자, 쌍창문부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쌍창문 번쩍. 자.
2: 쌍창문 번쩍.
0: 쌍창문 번쩍. 번쩍이 정말 번쩍 이런 느낌이 들게 하셔야 돼요. 자,
2: 쌍창문 번쩍
0: 열고
2: 열고
0: 그렇죠? 바람 소리를 섞으면 열고
2: 열고
0: 방으로
2: 방으로
0: 방으로
2: 방으로
0: 방에서 응 받침을 너무 꽉 잡아주시면 너무 꽉 잡아주시면 뒤에 소리가 샵이 됩니다. 음정이. 그래서 방으로가 아니라 방으로 듣고만 가실게요. 자,
2: 방으로
0: 그렇죠. 뛰어흐
2: 뛰어흐
0: 뛰어흐가 아니라 뛰어흐
2: 뛰어흐
0: 들어가
2: 들어가
0: 그렇죠. 주먹쥐 하나 둘 주먹쥐요 딸 겨누며 하나 둘
2: 주먹쥐요 딸 겨누며
0: 그렇죠. 주먹 주먹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2: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야유년아 자
2: 야유년아
0: 죽어라 네가 있어 이렇게 돌아야 돼. 야유년아 자
2: 야유년아
0: 썩

내가 일승이 아니라 내가 일상말허기를 쌍말허기를 자 내가 일상말허기를 말허기를 일 받침을 들으시고 말허기를 말허기를

0: 다 너무 좋으셔서 무엇이라고 이를 지지하시거든요.
1: 경서범인요.
0: 그렇죠? 너무 텅텅 띄워서 지금 슬퍼해야 될 때 자꾸 기뻐하세요. 그러면 소리 이면 안 받으시거든요. 네. 네, 흥이 또 있으시니까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닫히는 각을 좀 깎아서 그냥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자,
2: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0: 후회자,
2: 후회.
0: 첫 후에, 첫 후에 그 후라는 소리를 빨리 돌리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우시면 후회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약하게. 그러면 후회자,
2: 후회.
0: 그렇죠. 되기가,
2: 되기가.
0: 높지 않게 쉽거기에.
2: 쉽거기에.
0: 택? 똑같은 거예요. 택? 아니고, 택? 과혼맘. 택?
2: 과혼맘.
0: 먹지 말자.
2: 먹지 말.
0: 말. 감아주세요, 마지막에.
2: 말.
0: 말고.
2: 고.
0: 멋지고. 그런데 고호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고호 이렇게 가셔야 돼요.
2: 고호.
0: 그렇죠. 어우, 잘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먹지 말고 자.

0: 헤알려서.
1: 헤알려서.
2: 그렇죠. 헤알려서인데 저희들이 소리를 할 때는 새알려서 방언으로
0: 새알려서. 새알려서.
2: 그렇죠.
0: 새알려서. 그렇죠. 새알려서.
2: 자,
0: 새알려서.
2: 그렇죠. 지체도 너와 같고자.
0: 지체도 너와 같고
2: 인물도
0: 인물도
2: 인물도 가만히 남으세요.
0: 인물도
2: 너와 같은
0: 너와 같은
2: 튼튼 그렇죠. 봉황 같은
0: 봉황 같은
2: 얼씨구 여기서 너무 좋은 소리가 남아서 오른쪽

0: 나도 좋지야.
1: 나도 좋지야.
0: 그렇죠.
2: 아이고야.
0: 그렇죠. 가만히 못 보낸다 나는 이 얘기예요 지금. 네. 아, 뭐 잘만 하시네요.
3: 다 갔네요.
0: 정말 잘하십니다.
3: 다 배웠네요.
0: 다 배웠습니다.
3: 근데 이게 조각조각 내서 배우는 게 이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다 한 대 모았을 때는 또 어려워요. 한 조각씩 됐는데. 예, 그렇죠.
0: 예, 거의 글자로 분리를 해서 제가 네.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도 네. 글자를 거의 분리할 정도로 해서 네. 퍼즐을 맞춥니다. 그런 그러니까. 정도로 어렵기는 해요. 근데 너무 지금 네. 이제는
3: 재밌죠.
0: 예, 잘 뭐 기초를 잘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시종일관 계속 춘향 모친의 느낌을 춘향 모친이 되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쌍창문 번쩍 열고 자
4: 쌍창문 번쩍 열고
0: 좋으세요? 쌍창문 번쩍 열고가 아니라 열고 건너가셔야 돼요. 저쪽으로 열고 여기서 띄우지 마시고 열고 쌍창문 자
4: 쌍창문 번쩍 열고
0: 열고
4: 열고
0: 이 모양은 열고가 아니라 열고 열고
4: 열고
0: 그렇죠. 방으로
4: 방으로
0: 방으로 아니라 방으로
4: 방으로
0: 뛰어흐
4: 뛰어흐
0: 그렇죠. 뛰어흐 없대는 게 아니라 뛰어흐 더 깎아서 더 밑으로 갈게요. 뛰어흐 뛰어흐 이렇게 갈게요. 자
4: 뛰어흐
0: 들어가
4: 들어가
0: 그렇죠. 하나 둘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4: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주먹 또 흥이 나셨습니다. 주먹 쥐어 흥이 나지 않게 주먹 쥐어 자 천천히 갈게요.
4: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야요년아 쓱 죽어라 자
4: 야요나 쓱 죽어라
0: 내가 일상말 허기를 자
4: 내가 일상말 허기를
0: 그렇죠.

0: 후회되기에 후회 첼 끝. 끝머리를 약하고 부드럽게 내쉬면 후회자
1: 후회자
0: 지금은 후가 되시죠? 후또 치셨죠? 그를 풀어서 후회
1: 후회
0: 훨씬
1: 대기가
0: 돼서 드는 빼고 에만 굵게 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0: 예. 쉽. 그렇지요. 예. 그래서 쉽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긴 하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쉽. 쉽. 그렇죠. 남는 건 입만 남는 거죠. 그러면 쉽 걷기가 아니라 쉽 걷기에.
1: 쉽 걷기에.
0: 열심히. 과헌맘.
1: 대과헌맘.
0: 걷지.
1: 먹지
0: 말.
1: 말.
0: 알을? 알 하면서 감아주세요. 말.

0: 정도로 잘하세요. 좋습니다. 네. 먹지 말 감아주시고 먹지 말 그렇죠. 고오 그렇죠. 여멀
1: 여멀
0: 거뜬거뜬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여멀
1: 여여멀
0: 세알 여섯
1: 세알 여섯
0: 그렇죠. 지체도 너와 같고 자.

0: 같은 봉황 같은 봉황 같은 짝을 지어
1: 짝을 지어
0: 지를 조금 뜸들여서 내쉬면 짝을 지어가 아니라 짝을 지어
1: 짝을 지어
0: 시어 내 눈앞에
1: 내 눈앞에
0: 여기도 또 뜸들이겠습니다. 내 눈앞에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자
1: 내 눈앞에
0: 노는 양
1: 노는 양은
0: 더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아이씨
2: 잘하세요.
0: 아, 너무 잘하시네요.
2: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0: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2: 네.
0: 괜찮으실까요?
2: 재밌습니다. 네.
0: 어, 재밌어요.
3: 지금 궁금한 거 한 점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장단하게 했었잖아요. 저 머리는 지금 예술인들 하는 거라 해가지고 제가 보다가 말할 거 안 보고 그저 했거든요. 여기 와서 지금 배우니까 아홉 박자에 지금 얘기하고 높이하고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3: 근데 새 타령이 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뭐 규율이 있잖아요. 1절, 2절 좀 뭐 규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판소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다르잖아요. 무슨 규율이나 아니면 이게 악불로 나가는 노래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입으로 나가는 노래인지
0: 예예
3: 악보 없이 그냥
0: 구전 정승이죠. 저희는 구전
3: 구전을 그러니까
0: 구두 구두 전승이라고 구두. 그래서 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아. 1674년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영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왔을 때 이미 저희는 구두 전승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 피아노로 우리가 이 악보는 있을 수 있지만 악보가 정리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악보처럼은 저희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리, 식임새, 목 가는 길, 성음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박에 대해서는 소리가 좀 클까 봐 걱정이에요.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1, 2, 3, 4, 5, 6, 7, 8, 9가 꽃이 내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10, 11, 12는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소리를 할 때도 기경결해라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일어날 기 경은 경과경이죠. 그리고 내저줄 결 그 다음에 해는 풀어주는 해거든요. 그럼 소리도 중양보 지닌다운다가 구박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양보 지닌다운다 또 풀어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박이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옷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 막 7박에 또 들어갔다가 또 11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쉴 때도 있고 하는데 요 규율은 기경결해로 풀어 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3: 딱 교정된 건 아니겠구나.
0: 그렇죠. 근데 흐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이면을 그려 가시면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딱 이때는 요렇게 철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번쩍 할 때는 또 그때는 그걸 살려주셨다가 그렇죠? 이걸 딱 반드시 아웃박에 가서 이렇게 말 내줘준다. 이것보다는 가끔씩 흘려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소리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소리부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또 그 학원에 네. 박은정 선생님 네. 소리북을 잘 또 배워오셨거든요. 제가 요거를 또 가지고 가서 한번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3: 이게 구구전화라는 거는 예, 지금처럼 뭐 로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3: 그냥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3: 그러면 이 전화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래서 쬐가 다르다고
3: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다 자기 특색이 조금씩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나 기본 그 뼈대는
3: 비슷하게.
0: 그렇죠. 뼈는 비슷하게.

0: 미래더라.
1: 그렇죠. 뭐 굴림이나 성음이 가는 길을 살짝씩 서로 파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만정제 그리고 박초 미산 박초월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김세종제 춘향가 그리고 김세종제 춘향가의 특색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별가에서 나타납니다. 이별가 만정제의 이별가는 막 춘향이가 이게 헤어질 때 막 대문 밖에 나와서 막 퍼버리고 앉아 울거든요. 그런데 둘이 비밀 연애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문 밖에 가서 사슬이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울고 네. 울고 안 되거든요. 근데 김세종제는 담 안에서 이별을 한다 해서 김세종제를 조금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좀 사설이나 이면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김세종제의 그 춘향가가 그렇죠. 그리고 미산 박초월제의 그 선생님의 소리는 또 수군가랑 흥보가를 보면 또 소리 쓰이는 또 쓰임새가 또 다르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강산제 심정가의 강산제라 그러면 호방하고 박유전 선생님한테서 넘어온 소리거든요. 그렇고 근데 그런 소리를 두루 섭렵하셔서 또 저희 선생님은 또 그거를 총개괄을 해서 또 발성 쪽으로 계량을 더 많이 하셔서 하신 것이 저희 선생님 제가 아닐까. 네.
2: 저희는 강심자째 반소리를 배우고
0: 쉬운
2: 있어요.
0: 쉬운 노래는 예술 악보를 쓰잖아요.
1: 네. 네.
0: 이 반소리는 정말 재수로 악보를 쓰기 너무 힘든 거.
2: 그리고 판소리를 판소리를 악보를 달라 하시면은 그걸 내가 이걸 악보를 봐서 아 나는 악보를 볼 줄 안다 해서 판소리를 배워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1: 그렇죠.
2: 그리고 민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악보 달라잖아요. 네. 근데 그 악보를 봐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피아노 음입니다.
1: 그렇죠.
2: 어떤 부분에서 방금 우리 지금 서도 민요 배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가서 시김새를 떨림 넣어야 될지 이걸 악보는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더 해요. 그 많은 소리를 딸꾹질 소리 그럼 어떻게 표기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예전에 판소리는 구전전승이잖아요.
1: 그렇죠.
2: 선생님 노래 한마디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으셨다 뿐이지 바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선생님 정말 침방울 튕기면서
1: 그렇습니다.
2: 한마디 한마디씩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내신 게 지금 박소연 선생님 이렇게 잘 배워내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저희 그 판소리를 배우다 보시면은 아 이걸 정말 악보로 적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
1: 혼란스러우실까 봐 걱정입니다.
2: 혼란스럽기도 하고 적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라는 거는 그리고 방금 장단에 대해서 얘기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민요의 장단이랑 판소리 장단이 조금 달라요.
1: 그렇죠.
2: 예. 근데 뭐가 같냐면 구박에서 그 우리가 그 곡거리 장단에서도 보면은 아홉 박에 가서 강박이잖아요. 덩기다 덩다다다 덩기다 덩다.
1: 그렇죠.
2: 마찬가지예요. 이 중머리다 뿐이죠. 중머리도 역시 아홉 박에서 강조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 장단이 민요와 판소리의 그 차이라고 하면은 정말 민요는 1절부터 3절 4절 그냥 천만 부르면 다 잘 풀러요. 근데 판소리는 없어요. 1절, 2절이 없습니다. 만약 이걸 춘향가를 내가 춘향만 남은 대목만 지금 들으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줄인 거라고요.
1: 네.
2: 그쵸?
1: 장난이 줄은 거죠.
2: 긴 걸
1: 거의 다 줄였죠.
2: 8분, 9분씩 하는 걸 선생님께서 그걸 여러분 소화해내기 쉬운 정도에서 지금 풀이해서 요만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만약 이걸 다 이거 불러라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1: 그렇죠.
2: 네.
1: 굉장하죠.
2: 그럼요.
1: 너무 힘들까 봐서 제가 그 앞에 부분에 네. 재밌는 부분을 좀 따서
2: 네. 이렇게 그 장단도 중요해요. 방금 잘 또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제기하는 것도 좋잖아요. 왜냐면 또 장단에 대해서도 이 배우고 계시고 그렇죠. 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궁금한 점이면 서로 또 이렇게 저리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1: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 좀 푸는 것도 중요하죠.
1: 더 선생님한테 더 여쭤 좀 보고 제가 좀 아는 만큼 또 와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전 심수라 그래서 구입구로 해서 그 전에서 심수라에서 마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저리는 구두 전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구전 심수다. 마음으로 받아야지 소리가 된다 그러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무릎제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소리를 하신 분들 무릎에 앉아서 소리를 가르치셨다 해서 무릎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정말 침을 한 동리를 먹어야지 명창이 된다라는 그런 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2: 그럼요.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그 장단은 그 판소리 북하고

0: 여기서 치는 부분이 예. 매화각이 있거든요. 네. 예. 매화각하고 장단에서는 이게 다르거든요. 예. 매화각 장단은. 예, 장단에는 그 장고에는 매화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소리 보기에는 중간 부분을 치는 점이 그게 또 예. 포인트고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그게 다르거든요. 예. 아유, 시간 다 됐네요. 아, 예.
2: 너무 아쉽습니다.
0: 예, 예. 뒷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려워서 예. 또 다음 시간에 예. 한 번 더 훑어보고 예. 가야 되겠습니다. 잘 배우셨죠?
1: 네.
0: 네. 아유, 박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3: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옷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옷부 한번 놀아보는디.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초온 청심환이란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고 청심치명 발매한 이것이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감, 복사삼 이런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주약의 어떤 데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느냐면 여러분들 잘 연계식에서 제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경락을 꼭 통하게 합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꼬지 아파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온 청심환 본 제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다른 것은 일종 중위에서의 증상에 관한 심각한 학설입니다. 학설은 단순 뭐 한 가지 그 증상에 근거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그 체계에 대한 일종 리론과 림상을 결합한 이런 학설이란 말이겠습니다.
0: 네,
1: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초온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1년 2달 반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저 올리숨, 내리숨 쉬기 바쁘고, 감기만 오면 그냥 그렁그렁 하고, 예. 가, 기침, 기쳐도, 예. 끝이 없이, 그저 막, 그저 배리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쿵쿵 했습니다. 그래, 그저 감기, 중감기 걸려서 그랬는가 한 게, 깬디도 하고, 주사도 맞고, 그 무슨 좋다, 아니고, 중약까지 다 썼는데, 또 한 일주일이 지나가 또 그저 그더래 되고 이래더란 말입니다.
1: 네.
2: 매 그 다 버리고 누워있는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좋은 정신환 써보면 심장병 그런 사람들이 이거 써보면 좋다 해서 그래 처음에 세각 쌓이까 한각 더 줍니다.
1: 아, 그래
2: 한 달 먹었는데 예, 우선은 더 이바이 그런 고쳐하던 게 그게 이롭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 기분을 세 개, 네 개 썼습니다.
1: 아, 예.
2: 네, 그리고 이빨이 어째 그렇게 아픈가.
1: 예.
2: 틀린데 이 몸이 그저 막, 그저에 쏙쏙 지는 그저 지네 아파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밴드 사기 눕지 못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막 배를 끓여내는 것 같고 모자비를 눕지 못하고 그저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서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거 먹을까 하나하나 다 소실되지 않고

0: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저 딱 새 재명 찾아서 예. 그저 새 청춘 그 아이 얻은 것 같더라 합니다.
1: 예.
0: 몸이 해갖고 예. 예.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모든 데를 그래 댕기지 못하던 게 모든 데를 댕기고 할까. 아, 영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아우가 배달 받아서 장독을 예. 한 날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먹을 거 안에 그랬네.
1: 그렇게 하세요. 예, 이미 복용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셨는데 이 제품 자체는 자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복용할 수 있으면서 알 수는 수말로 내려오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0: 예.
1: 아,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좋은 접시만 얻은 후에 한계자도 없었습니다.
1: 이제. 예.
3: 예, 야, 쓰고 이거 쓸까나, 예, 옛날엔 다른 약도 이 심장에 대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예, 그렇게 아이도 어떻게 이거 쓴다면, 예, 영 편안합니다. 이게, 예, 이게 옛날에는 항상 이게 가슴에 두근두근 하고 조금만 무슨 소리 나도 거리 놀라고, 예. 조금만 긴장, 조금만 뭐 긴장한 일 있으면 숨이 막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그랬습니다.
1: 예.
3: 나가 걸게 되면 조금 걸어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하고.
1: 예.
3: 완전히 나가, 예, 잘 걸지, 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1: 예.
3: 특히 집이가 이 청대인데 사층인데 사층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듭니다.
1: 예. 예.
3: 예. 숨이 차서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쓴다면 예, 어제는 뭐, 이 한계로 딱 쓸까나. 뭐 사체든 오체든 올라가서 뭐 내려갔다 왔다 해도 이 숨 차는 거 모릅니다 지금.
1: 아, 심장병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런 거. 예.
3: 예, 예. 지금 나가서 어제는 뭐 한 시간씩 쭉 그에 돌고 와봐도 이렇게 숨 찬 거 모르고 마구 편안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밤잠도 미네 못 잤습니다.
1: 예. 예.
3: 아, 어떻게든 가끔 가다 이 반드사기 늦게 되면 자꾸만 숨 쉬는 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감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 편도 보다도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내 특히 그런 건 내 혈압이에 고혈압이 이래서 혈압약 여러 가지를 먹고 그냥 이랬는데 혈압이 요즘 내 이게 좀 혈압약을 지금 요즘 넉 달째 뗐습니다.
1: 아, 예.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가히 끊을 수 있습니다. 예, 수시로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이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병 치료했으니까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 이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뭐 혈압도 지금 안정되고 있지 얼마나 지금 이 약 쓴 다음에 많이 변화되고 모든 면이 좋아지는지 그래 이번에 예, 이 활동 아홉가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2: 네, 건강하세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뭔가 뭐 지금 좋은 정신만 얻으면 한 두 개로 좀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예. 가슴 있는 상에 쪼여들고 침침하고 좀 많이 불안하고 이랬었대다.
1: 네.
4: 그러면서 정서조절도 안 되고 많이 우울하던 증상이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4: 그리고 저녁이면 꿈이 많아서 아침에 잔 것 같지 않으면 일어나면 그냥 피곤합대다. 근데 그게 요즘에 뭔가 잠 잘 자니까 내 정신 나는 게 아닌데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냥 꿈이 자지 못하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신납니다.
1: 예. 예, 예.
4: 그래 고열이 있으면서 목이 그냥 마르고 예, 기침이 자꾸 났대었습니다.
1: 아, 예.
4: 그래 일금이 불어나고 예, 그냥 가방 가슴에 뜨거운 감각이 납니다. 근데 그 증상은 좀 딱 없어졌습니다. 저는.
1: 큰 해결이죠. 심폐혈이 심한 예. 증상이 구체 표현에 속합니다.
4: 예, 날마다 먹으니까 여름에는 그냥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긴다.
1: 예.
4: 그래 예, 나도 지금 유지량으로 계속 먹다가 또 오늘 새거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좋은 청심환이 쓰고서 나는 많은 효과를 봤는데 저 우리 집안집 형님이가 연세가 어든 80 넘었는데 야, 심한 하면, 어째, 그, 가라지리 형 심한 숨이 차고 가야가, 그, 쉴 새 없이, 그, 받아들이면서 낚시 그럴 때마다 다 뛰기

0: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하자면 근데 어쨌든 이 정원청심은 여러 사람들 쓰면 다 좋은데 이게 내 선생님이 물어보고는 이래 가슴이 항상 진침함에 그 다음에 악몽의 꿈이란 게 자꾸 그 무슨 꿈이 들어오지 뭔 소리를 놀라고 댕기다가 장차 고동물이 소리도 놀라고 이렇게 허리
1: 예.
0: 놀라면 그러면 이렇게 신발가 자꾸 어리 뻗친다만 한다 그러면서 호흡이 응타다만 이런 데는 어떻게 했는가 이야기
1: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전 3주 주 좌우로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타 많은 약을 쓰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의심이 갔지만에도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상술한 그런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빨리 시작하라고 하세요.
0: 예. 그럼 오늘 받아 받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신장에 물을 타고 또 지방도 쌓이고 이래서 지금 전성수만 선생님 강의도 지금 보도도 같이 쓴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1: 아, 예, 예.
3: 야이 소음도 잡은 것도 많이 진료도 고르게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졌습니다.
1: 예.
3: 예, 검사가 전부 탄 것도 좀 많이 쓰러뜨렸다.
1: 예, 예. 심벌 머리 차는 겁니다. 예, 예.
3: 예, 이번엔 검사 배달받아 오해도 쓰다 그랬어요.
1: 그러라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접근을 얻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
3: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전성시만 쓰고 있습니다. 이 신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룩골까지 막 용색이 아픈다.
1: 예.
4: 그러던 게 약 쓴 후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룩골이 그렇게 세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 숨이 차서 증기를 나올 때문에 증기마다 앉아서야 올라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영 바쁩니다. 앉아서 올라오고 앉아서 올라오고 이러면 그리고 또 앞에 버스 왔는데도 다시 못한다. 숨이 차서.
1: 예.
4: 버스 놓을 때도 영 많은데 이전에 중계도 단순히 하려고 버스 올라도 막 달아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예.
4: 예. 그래 버스 한 번도 이전 놓친 일이 없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그저 숨이 똥 막는 것 같습니다.
1: 예.
4: 하다도 이 숙제인가 아무 살아나 뭐 살아가야
1: 예.
4: 그 정도 없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서 사람까지 알아면 다 잠이 난 깨우지 않아서 온전히 닫아 죽었다는 게 또 살아나서 살았구나 이렇게 기름을 살았잖아요.
1: 예.
4: 이 증상이 없을까 예, 뭐 좋습니다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 아프면 어째 그러시지 합니까?
1: 예, 심장에 대해 산소 부족입니다. 예.
4: 아픔 진행해서 이 오른쪽 거기 아픔 자꾸 전화놓고 그래서 이전 체액이 떨어진다 아까 무슨 소리가 했습니다. 체액이 떨어졌는데 계속
1: 예.
4: 소리 났었습니다.
1: 예.
4: 아픔 진행해서 그 지금도 여기다 대고 이전 아픔 안 하는 것도 계속 나 소리 침나는 것처럼 이런다. 또
1: 예.
4: 나이 배우고
1: 예.
4: 나야 한다. 그렇게 지금 아픔 맞은 게.
1: 예.
4: 아픔 진행했어요. 그리고 살이 떨어졌는데 그래 며칠 설치하기도 바빴다.
1: 그래요. 심장 혈의 예.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아픔을 하고 그리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아주 완전히 부족하다는 거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가슴이 답답, 그래서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배 열이 나고 목이 막 쉬는 것도 목이 아픈 일에 계속 엔드 맞았습니다. 이게 병원에 가서가 심장혈이 심해 그렇답니다.
1: 바로 그렇죠.
4: 바닥이 깨끗하고.
1: 예.
4: 그래 아무거 예, 약 먹고 다이제든지 이거 저 전통시 안 먹은 후에 이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잠을 못 자든지, 잠을 잘 자지, 또 예, 그런 것 좀 하니까, 입안에서 냄새 나든지 냄새 안 나고, 예, 이빨이 제가 아프든지 이빨도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4: 예. 약은 심장약이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1: 예.
4: 그래, 오늘 나는 배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1: 예. 초원청심은 우대정착이 3각이 1각, 9각이 3각. 18가게 6각 이렇게 나가게 되었으니까 료정에 따라서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누구든지 좋은 치료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각은 약 12일간 자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무릇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랑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자후 시작해서 복용했는데 원래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개선을 거서오니까 훌 다 치료되는 거 넣으면 절대 됩니다. 설사를 하거나 뭐 은치우거나 이런 데 쓰는 약과 다릅니다.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은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게 3가게 다면 넉 달 동안 복용하고 그 배수로 18가게 6가게 다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 특점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면서 본 제품을 와서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여기서 부채 보내거나 이런 데 비례에 따라서 많은 우대 정책이 나가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3가게 1가게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 그 9가게 3각 18가게 6각 이 정도이다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거나 중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은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좀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고 100분의 92의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혈압 자체는 심장이 전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수송하는데 기본 통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이미 심장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뇌졸중으로서 쓰러지 적이 있거나 심부에 물이 찼거나 비후성 심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막내해서 본 제품이 아주 유효적인 좋은 효과를 보는 치료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6.1 국제 아동절에 즈음하여 5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봉은 연결시 향량 유치원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 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 3.1군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봉은 전주 소년 아동들이 습근병 총석에 강국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강하게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0: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57년에 세워진 연결시 향양유치원은 운영 조력이 깊고 교수 특색이 선명해 명성이 자자한 전통 있는 유치원입니다. 호가본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요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주변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성장 법칙을 따르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여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복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의학예술과 노동미학 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학교 교수청사에서 호가복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을 전개한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천여 년의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을 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기원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종 학교에서나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정치 수업의 정신고취, 인재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다며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통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시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시기와 학생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주한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아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행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아동과 소순대 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한 원서를 깊이 관찰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기원하며 소년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 사업을 동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일층 풍부히 하고 교수지를 제고해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열애를 시종 유지하고 알쓰는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되어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 강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소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5월 29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부주임 림송, 왕추국, 리수옥,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조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35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제1차 전체회의는 리연신이 사회했습니다.

0: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윤적휘가 한 주인민정부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설명과 전주 사회축구 지속발전촉진 정황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주 16기 인대 농업 및 농촌위원회 심의의견 보고, 주 본급 2026년 재력예산 배치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2025년 생태환경 정황 및 생태환경보호 목표 완수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이 한 전주인민배심원 사업 정황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관철 실시 및 민족단결진보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연변주 기상재해 방어사업에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현향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박금 선거사업 실시 의견 초안 작성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설명,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초안, 그리고 인사 인면 관련 정황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제2차 전체회의는 최홍성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향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박금 선거사업에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주인대 상무연회 실시의견, 홍경의 주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결정,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및 인사 인면 사항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라 기상재해방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우리 주 기상재해방어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합해 책임 실시, 조기 경보 발포, 응급 처리 등 중점 내용을 세분화하고 완선하며 절차에 따라 주인대 상무연회 회의에 제청해 제2차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점과 약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사회축구 사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전력 추동해 새로운 단계로 오르게 해야 합니다. 생태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생태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배심원 사업제도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대원능력 건설을 강화해 사법사업이 기층에 더욱 다가가고 민심에 더욱 와닿게 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 및 기상재해방어 등 방면에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를 참답게 연구하고 성과 실시를 잘 다잡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기박금 선거의 재반규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해야 합니다. 량환 기박금 선거 기풍을 공동으로 수호해 기박금 선거 사업이 평온하고 질서 있게 원만히 완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주장 윤조휘,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중공 연변주 규를검사위원회 연변주 감찰위원회와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주인대 상무연회 관련 부서 주임, 부주임, 기관 당위 부서기, 주인대 상무연회 기관 주재 규를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아래 홍경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제대,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이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이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이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홍경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아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홍경은 사업 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홍경의 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도나시인대상무연회는 선금강, 량문일, 양혜빈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용정시인대상무연회는 주춘래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화룡시인대상무연회는 송광일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왕청현 인대상무연회는 정목홍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안도현 인대상무연회는 장영봉, 정철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8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영봉, 선금강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연회 위원 직무, 정목홍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직무를 상응하게 중지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이 변동된 후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304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5월 29일
1: 아래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 인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태. 태희의 주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 제2정 정장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연봉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용우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의림천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일수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선희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김음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왕옥박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요월래의 연결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림천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전일수의 도문시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리용우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을 비준합니다.
0: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중화민족 응집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단결진보시범주로서 앞장서서 연변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를 수정하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 제정해 국가립법을 위해 연변 방안을 제공하고 연변 경험을 기여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관철 실시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고 사명이 영광스러운 바, 전주 각급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앞장서서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당외 견강한 영도 아래 정밀한 입법으로 근간을 다지고 국가법률 더하기 자치조례 더하기 전문조례의 립체화법치체계를 다거쳐 구축하며 법규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법치의 통일과 원활한 연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효율적인 감독으로 실시를 촉진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 교부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 폐쇄 순환고리 기재를 구축하고 집법 검사, 전문 주제 질문, 추적 감독 처리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및 지방 조례가 전면적으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 향촌진흥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강성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봉사 균등화를 추동함으로써 민심 소통으로 민족 단결의 정감적 근간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대표의 직책 리행으로 합력을 모아야 합니다.

0: 천명 대표 전개마을 사회구역 진입 주제 활동을 심화하고 대표의 집, 기층 립법 연계점 등 플랫폼에 의탁해 대중의 언어로 법률과 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줌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인솔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은 부분적 주인대 대표 및 기관 간부들이 전문 당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5월 29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0진 군중신서신고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씨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3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서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85.7%를 차지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 딱 내일까지입니다. 예, 근데 내일 생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내일까지 그 이 우리 활동 합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과를 사사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리죠. 예, 돈을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그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외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석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거 그리고 눈에 떨고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옌예르 쇠빙살이 드리는데 이 쇠빙살이면은 석 달 눈에 떨고 열 수 있습니다. 예, 이 옌예가 예, 이 옌예 확실히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이 성분들이 너무 우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들이 우수한 옌예 이거 드리는 게 그러니까 4천원에 사는 분들한테만 드립니다. 예, 그리고 36곽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이지요. 예, 그런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드립니다. 예, 현금 4,752원이나 감해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약을 사는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 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330원짜리 장약 심내방을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약 3곽을 더 드리는 게 이번 우리 활동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까지 우리 활동하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이 주요 약재들이 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죠. 예,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 이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딱 찍어서 산다 항양화지다, 쓰다 항양화지다 이렇게 몇 가지 항산화제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예, 산화라는 거는 인체 대사 과정 중에서 자연적 으로 산생하는 이런 반응이죠. 예, 그러나 이 지나친 자유기는 이 세포 구조를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로화나 염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예, 이 항산화 물질은 자유기를 제거하고 우리 신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예, 이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예, 감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참 깎아서 놓고 있으면은 그게 변합니다. 예, 색깔이. 이럴 때는 이 사과나 그 감자의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이 사과나 감자가의 세포가 변합니다. 예, 이 일은 사과나 그 감자가 이게 산화되는데 저항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 몸이 비유하면은 우리 몸이 좋은 군대가 나쁜 놈들을 몰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이 장약 심내방을 제조하는데 그 주요 약재의 황기라는 이런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기의 다당체 황동류 화합물을 이게 들어가는 이걸 그 안에 그 유효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0: 요 자유기를 없애면서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예,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2보다 더 많다는 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하지요. 예, 그리고 소홍화의 이 소홍화는 이게 그 서상에서는 그 로안황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성 색소의 크로신,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강력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요 당귀 안에 들어있는 쑥 벤다톤이라는 성분은 만성 골반염의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자유기를 제거하는데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요 당귀 안에 들어있는 페룰산 비타민 E하고 시스 아파겐인 이 두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죄송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장약 심내방 먹는 한자입니다.
0: 예.
2: 저는 이 장약 심내방 우선은 5년 넘게 먹고 있는데 확실히 약을 써보면 이 선생님 말씀하다나 좋은 약재가 좋은 그런
0: 효과를 치료의 효과를 낫지 않습니까? 예.
2: 이건 소장에서 막 4,500m 이상의 야생약재고 활성 조상량도 많이 가지고 나온 약이고
0: 여기
2: 그런 아이 네 가지 현금들도 들어가 있지. 아이 그려놓으니까나 거기에서 공공조치가 또 이 중풍을 딱 치료한다고 그 다음에는 이 관상동맥경화의 모든 관심병 뇌동맥경화를 치료한다니까 내게 맞겠다 해서 선택에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좀 5년 동안 이거 쓰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를 좀 구해줬습니다. 내 이야기가 있었으면 태풍이 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지금은 이 반신 잘못 쓰던 거 이약 쓰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다닐 수 있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에 어느 장에 와서도 막 이 좋다는 병원에 좋다는 영화 다닌 이사에 아이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은 얼마쯤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다 이약 쓴 덕에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정상을 돼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심장도 예전에 정말 수제라란 사람인데 내가 그런 뭘까 아이 다른 약 쓰면서 계속 병원 조언 치료를 받고 쓰러져서 아이 요한님이 불려가고 이래다가 그다음에 이 약 만난 덕에 이거 쓰면서 지금 병원 모르고 자고 죽어나야고 얼마 편하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도 예. 옛날에는 딱 조여들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그래서 밤에는 정말 자다면 뭐 딱 눌러놔 숨 못 쉬게 해서 그래서
0: 예.
2: 일어나 앉고 이랬는데 이 약 덕에 지금 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사고 저는 이렇게 만성 기울부족이 만성 그런 뭐입니까 빈혈 해가지고 이런 병이 다 왔단 말입니다.
0: 예, 그런데 그렇죠.
2: 지금 이 약 덕에 이거 다 해결받고 또 이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약은 오장육부 어디나 다 치료돼가지고 이 소화계통도 영 나빠서도 막 완으로 이 저 체중에 저 혈압이 이렇게 됐는데 다 지금 정상을 되고요. 병원 모르고 살고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2: 예, 약은 쓰면 또 막 이렇게 이 옛날부터 좋은 그런 뭔가 좋은 게 좋은 게는 하지만 이 약은 또 막 이 다른 약이 아예 또 막 어린 아이라면 이 약은 또 막 잘한다.
0: 예, 예, 모두 그렇게 말함.
2: 예. 예. 정말 어디나 부족한 데 없이 정말 똑똑한 병 치료하는 데서는 단단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난 이거 이번에도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5년 동안 쓰면 이렇게
0: 그렇죠, 예.
2: 원약 쇄곽 중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 배달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셋째 동생도 이 갑상선 암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0: 예.
2: 그런데 그 갑상선을 해서 호르몬제를 먹음에도 계속 심장이 답답해함에 그래서 잠은 못 자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기다 갱년기까지 덮치니까 막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하면서리 그래 등기고시 이 약 쓰고 지금 간 어서는 이 한국에 있는데 반찬 가게를 하는데 약도 쓰고 좋으니까 시어머니 또 이렇게 어서는 90세인다 갱기 이렇게 내경색이 와서 할머니도 이렇게 그 사

0: 무슨 하면 반신 제일 죽고 그 다니던 게 어쩌면 그 반신도 마음대로 쓰고 야 반찬 가게 하는데 마늘도 까주고 시초도 주고 그래 같이 이렇게 도와준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 온 거야. 지금 활동 중에 옛날보다 더 그래서 내일까지 하는데 용서원 활동한다고 그리고 31일까지 하는데 좋은 활동하니까 어찌겠니 싸겠니 아까 싸겠니 이야 가지고 여러 일 쓰고 모두 효과 봐가지고 너무 좋아 한다는 게지 그러면서 예. 이거 배달해달랍니다. 아. 싸겠다고
1: 예 배달 지금 예 받으시려면 지금 배달 받는 게 얼마 좋습니까 예 내일까지 예, 예. 우리 지금 큰 우리 할도 하지입니까 예 현금도 예. 감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님처럼 이렇게 지금 예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사시는 이런 분들한테 또 번약 세곽이나 주제입니까? 얼마 좋습니까? 예? 예. 이런 우리 활동에 참가하십시오. 꼭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저녁에도 이 방송 그지 나눠 배달 됩니다.
1: 됩니다. 저녁에도 됩니다. 예? 우리 예. 저녁에
0: 아,
1: 방송인데.
0: 배달해 주세요. 예.
1: 예.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예, 이 장약 신내방을 위해 목구설이 여러 면으로 예, 효과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1: 예.
3: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36각을 배달받아 왔는데,
1: 예.
3: 문의하나 합시다.
1: 예, 말씀하시죠.
3: 그 같은 동생이 한국에서 금방 들어왔는데,
1: 예.
3: 고혈압성 심장병이라 합니다.
1: 뭐시기랄까?
3: 고혈압성 심장병이라
1: 아, 예.
3: 합니다.
1: 예.
3: 예, 이런 사람이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했는지 해석입니다.
1: 아, 예, 고혈압성 심장병이 좋은 약입니다. 예.
3: 예.
1: 이게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보면은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이 고혈압성 예. 심장병이라는 게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 보면은 그 호흡곤란이 많이 나타나고 예. 심장 박동이 예. 특별히 빨라집니다. 예. 그러면서 또 예. 가슴이 또 두근두근거리고 예. 또 가슴 예. 통증이 가중해지죠. 예.
3: 예.
1: 그리고 또 예, 하지가 부조히 생깁니다. 예. 엄중할
3: 예.
1: 때 보면은 깊은 밤에 예, 예, 그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그 일어나 앉아 있어도 예, 숨을 쉬기 힘들어지죠. 예.
3: 예.
1: 우리 고혈압성 심장병 초기에는 그 장기적인 그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자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예, 그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3: 예.
1: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뛰죠. 예.
3: 예,
1: 심장 박동이 또 불규칙적이 되고 예. 가슴이 두근다거린다거나 몸을 움직여가지고 체력 활동한다거나 예, 정서가 막 격동된다거나 이럴 때 또 더 명확해진다 예.
3: 예, 예.
1: 그리고 이게 예. 심장이 이완 기능이 그 저하되면서 예.
3: 예.
1: 그 폐부 혈액이 역류장애로 인해가지고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또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예. 예, 그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찹니다 예.
3: 예.
1: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또 이 장약 심리방만한 이렇게 이런 약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3: 예.
1: 때문에 그 우리 그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아,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을 또 그 해결해 주고 있고 예.
3: 예.
1: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원인도 빠지지 않게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 예.
1: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또 혈압 조절을 아래로 해 줄 수 있는 약 처방이 또 들어가 있죠. 예. 그렇기
3: 예.
1: 때문에 또 이 그 심장을 치료 심장병을 또 치료해 주는 데서는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3: 예.
1: 때문에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에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약입니다. 예.
3: 예.
1: 예. 예. 드십시오. 예.
3: 예, 된다면은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1: 예,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고급진 장약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심장이 더 자라서 항상 가슴이 둥거림에 숨이 차고 식은담이 자전하고
1: 예.
4: 뇌경색 후유증을 해서 예, 그냥 머리가 더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혈압이 높아서 예, 몇십 년 동안 혈압약을 먹다가서 예, 장약 심리방 먹으면서 예, 선생님 정말 말씀대로 예 지시대로 예 혈압약을 처음엔 두 가지 먹던 거 한 가지씩 예 적게 줄이고 예 또
1: 예.
4: 처음에는 예 일주일씩 먹던 혈압약을 예 4일에 한 번씩 먹고 점차서 노력으로 예, 이렇게 줄이고, 그래도 예, 혈압이 조절이 잘 되니까, 예. 혈압약 안 먹어도 혈압, 이 맨 장약 심해봐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그렇게 잘 될 수 있습니다.
4: 와, 약 먹어버리

0: 정말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1: 예, 손님 이렇습니다. 예, 우리 약은 예, 당날이나 한 달 만에 혈압약을 딱 떼는 이런 약이 아닙니다. 예, 우리 어서는 5년 2개월 지금 거의 되게 강의드리고 있는데 예, 당날에 혈압약을 뗀다 할 때 아주 위험합니다. 예, 혈압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은 약에 대한 그 이 혈압약에 대한 이 라이싱이 커지죠. 예, 당날이나 한 달에 근본상 이게 뗀다는 거는 과학적이 못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약이 병조에 작용하면서 우리 그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 완전히 그 이 약이 우리 장약 심리방이 적응해가지고 우세를 차지하고에 입구에 어느만한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리 감량하던 데로부터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혈압약을 조금씩 끊으면서리 귀때기를 떼고 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그렇게 이렇게 잡수면서리 이 서상약이 영강력한 약이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한 번이나 무슨 이렇게 드시는 이런 약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서약처럼 이렇게 효과를 보는 약이고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드셔주는 이런 약인데 어선 오랫동안 우리 경험으로 볼 때 8달, 9달 어떤 분들은 10달 드시고 그 귀때기를 똑똑 때리심에 드시던 대로부터의 점차적으로의 많이 감량하면서리 마지막에 지금 혈압약은 아예 드셔도 지금 이 약만 드시는데도 혈압이 그렇게 조절이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모든 거 이제 그뭡니까? 예. 그 이 혈압약을 어느 만큼 시간이 돼서 어떻게 감량하고 또 어떻게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그 약을 안 드시고도 지금 그 혈압약을 안 드시고도 이렇게 그런 그 우리 약만 드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예, 그 이게 이렇습니다. 예, 예, 그 혈압약을 어느 만큼 줄이거나 뭐 이렇게 그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줄이자면은 예, 이 약을 잡사가지고 흡수하는 정황이 또 어떻는가, 그 다음에 또 병이 또 적응 정도가 어떻는가, 그리고 회복 정도가 어떻는가 이런 데 따라서 예, 서서히 그게 어느 사람나 뭐 8달, 9달, 10달 만에 무슨 서서히 해결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손님도 그래서 예, 이제 오랜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조금씩 그래서 예, 그 떼던 대로부터 그 마지막에 뭐 이래 이 약만 드시면서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우리 약은 한 달 그다음에 당날에 떼는 이런 약이 아닙니다. 예. 오랜 시간을 거치 됩니다. 우리 약은 이렇게 약이 강력한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감량을 얼마간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또 약을 그 서서히 또 그 뭡니까 이 혈압약을 그렇게 잡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약을 그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혈압 공제가 잘 돼서 그러는 분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 손님 거도 지금 많이 이렇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0: 예. 예. 효과 좋으니 우리는 예, 남편 같이 먹길래 저리에서 거의 바달바달한데 우리 동생 한국에 있는데 우리 동생도 혈압도 높고 심장도 좋지 않고 관절도 좋지 않고 해서 예, 저리에서 거 지금 오늘 저 배달해서 부채달래서 오늘 지금 활동이 도대체 지금 오늘 저리에서 거 배달받아 그런다.
1: 예, 서른여섯 곽 배달받으시려면은 우리 할도이 지금 어서는 레일까지인데 예, 예, 우리 레일은 생방송이 없습니다. 예, 재방송으로 나가죠. 예, 그래서 2417979번 으로 내일도 수여되는 분이 있다면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오늘 이래 손님들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데 4시에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게 머리 갱정맥 있고 또 뇌경색이 뜨거워 와서 항상 머리 어둡고 그래서도 소리 나고 그랬는데 이래 고생하다는데 이 양복 후부터 조금 어지럽지 않나고 해. 그래 소리 나는 정상이 좀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나 특히 전립선에 소변에 밤소변에 6번씩 화장실 당했습니다.
1: 예.
3: 한 번씩, 한번 소변에 조금씩 나오던 데로부터, 이 약목 후부터, 한번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자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같이 허증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
3: 네, 어떨 때 통장 짤 때도 많습니다, 나는.
1: 아, 그럼, 예, 정신하죠, 예.
3: 예, 아니, 효과 좋으니 전번에 할때 나는 이제 서른여섯가 받아왔는데, 근데 이거 우리 행님이 굉장히 세번 와서 지금 왜, 여자 있는 게 아, 아들 집가 있는데, 또 심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아해. 내 이 약서 효과 좋으니까 해. 전화하니까 해. 이번 서른여섯가를 받아봐서 달라고 해서 내가 싸겠답니다, 우리 님도.
1: 신이 경색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다 잽니까? 그분한테 맞으니까 나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시에 전화하십시오. 예.
3: 내일도 배달됩니까? 그럼
1: 내일도 배달됩니다. 우리 내일까지 우리 할도 있습니다. 예, 그래 내일이 그 수요되는 이런 분들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게 스톤이 좀 나쁘고, 그러나, 또, 그다 왔더니, 콩팥이 짧은데, 여수군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변을 다 쓰고, 당황하기 바쁘고, 어떤 때는, 그도 또 소스 막 쓰고 하다, 먹기도 하는. 그리고, 예, 또, 다 왔는데, 이게 새들이 이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마구 계속 안 느낀 것처럼 그랬겠습니다.
1: 네.
4: 그리고 면들도 아예 좋아서 사층 뛰는데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몇 번씩 꺾어 쉬고 이랬는데, 이, 저기, 당약 신방 먹고 있는데, 이거 모여서 거의 1년 넘어 먹었는데,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 아, 예.
4: 제일 분명한 거는 아침에 일어난 코를 띵하고 흉하고, 예. 안 깨끗 같더니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아주 고라니 맛있어지고, 예. 그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니까 밥도 잘 먹고, 예. 그리고 여실금도 예, 많이 나서졌습니다. 옛날에 밤에 몇 번씩 일어나고 또 어디 안 먹어도 변소부터 잡고 이랬는데 어떤 거기 딱 집을 잡은 것처럼,
1: 예.
4: 시간을 집을 잡아서 한시 이렇게 보고, 바위 소변, 바위아까에 용 아래 빼도 보고 나던게 이렇고, 예. 관절도 많이 어서는 이 다리가, 예. 내기 오고 무슨 게 내리고 할까 오르 내리기도 많이 쉽습니다.
1: 예.
4: 그래서 보고 좋으니까 예.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예. 오늘 나도 또 배달 받아서 남편하고 둘이 쓰다고 예. 또 배달 받다고 합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4: 뭐 내기는 없지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예. 예. 네. 4시에 전화하시오. 예.
4: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단계 안에 들어있는 그 페롤산 성분이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멜라닌 생성을 줄입니다. 예. 그래서 회색소 성층을 그 막아주죠. 예. 이 회색소 성층이 이걸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 보면은 얼굴이 검은 버섯이랑 또 그러니까 참이랑 이렇게 박난 이런 분들이 지금 없어져가지고서리 예, 많이 그 내 이전보다 다른 분들이 보면은 아주 꼬바진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이게 회색소 성층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그 작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귀 중에 비타민 E는 세포막이 산화 손상을 보호하고 또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해 가지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준다. 예. 그리고 요 홍경천에 들어 있는 유효 성분인 살리드로사이드, 타이로솔하고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다당류하고 아데노신, 스쿠알렌하고 셀렌, 아연하고 폴리페놀 결열물질, 그리고 슈퍼옥사이드, 디슈뮤타제 SOD는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고원식물이 아주 악랄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 제거의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리고 홍경천에 보면은 18가지 아미노산하고 비타민하고 AD하고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죠. 예. 그리고 요 소목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인 헤마토신하고 사파놀, 사파놀은 자유기 생성을 억제하고 산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준다. 예. 그리고 진통 작용도 해주고 세균 병독에 저항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예. 그리고 천궁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페놀산 계열물질하고 리구스트린, 페루릭산, 또 리구스티라이드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해가지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준다이.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E보다 더 우수하고 특히 모낭세포하고 피부세포에 대한 보호를 하는 데 아주 효과가 뛰어났습니다이. 그리고 담남성에 들어있는 유효성분인 알칼로이드 담즙산은 실험 결과 지질과산화 반응을 억제시키고

0: 지속해주고 세포 손상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룡이 들어있는 활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펩타이드 SOD는 이게 타이를 말합니다. 이 SOD는 자유기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지룡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지방산하고 효소류, 미량원소하고 지렁이 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매긴하게 하는 작용을 하죠. 우슬에 또 들어있는 SOD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자유기를 제거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준다. 이 장약신 예방은 항산화 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약을 지금 쓰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장약심 예방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혀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또 그 면역력을 또 높여주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약심 예방을 제조하는데 이 주요 약재들은 다 항산화 작용이 앞에서 말씀드린과 같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죠. 지금 저희가 이제 5년 2개월을 거의 지금 그 장약심 예방을 강의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 부동하게 환자분들이 지금 이 약을 쓰시고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이 암 환자의 실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분이 암 환자인데 24년 8월 중순에 우리 이 장약을 싸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암이죠. 근데 그 한국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풍이 또 온 지 또 3년 되는 이런 환자인데, 우리 지금 그 장약심 예방을 2024년 8월부터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존이고 얼마나 지금 이 약을 쓰고서 벌써 9달 만에 15개의 근육부위에 결국 그렇게 어지럼 찐하고 토하고 그랬는데, 지금 서기만 하면 그래서 얘 너무 어지럼 찐해서 훌 번져지고 이래서 그래서 온몸에 피투 서이고 그런 멍이 들어서 얘 그랬답니다. 근데 우리 약을 쓰고 지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여러분은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벽.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 때로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벽이 있다는 건 그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쳤을 때 어떤 것들이 벽 앞에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을까. 자, 이제 좀 편안한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자,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

0: 수준으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0: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오늘은 보르네오 열대우림 깊은 곳에 숨겨진 식물학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적같은 자연현상인 고대 거대 꽃의

자발연수라는 이야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보르네오 섬의 원시림. 평균 기온은 30도의 연중 무더위인 무더운 비가 내리는 이곳에는 아직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생명들이 살고 있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것은 땅에서 직접 솟아나는 거대한 야생화입니다. 잎도 줄기도 없이 피어나는 이 꽃은요, 크기가 무척 크고 붉은 빛을 띠며 특이한 냄새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 꽃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고 하니 19세기 중반 현지 원주민들은 이 꽃이 완전히 피고 며칠이 지나면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타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실이 학계 알려진 것은 1970년대가 됐습니다. 국제열대식물공동조사단이 보르네오 깊은 곳을 탐사하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꽃은 11개월에 걸쳐 서서히 자라며 단 5일 만에서 7일간만 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꽃이 핀 지 5일째가 되면 꽃잎 안쪽에서부터 이상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후 꽃잎 가장자리가 거멓게 타들어갔으며 화염은 피어오르지 않고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변의 나뭇잎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오로지 꽃 자신만이 조용히 재가 된 겁니다. 조사단은 수년간의 관찰 끝에 이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번개 맞은 것도 벌레가 갉아먹은 것도 사람이 불을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하게 자란 꽃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요, 토양과 꽃 성분 분석 결과에서 나왔답니다. 보르네오의 땅에는 린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거대한 꽃은 이 자라는 동안 뿌리로 이 린을 빨아들여 저장했고 동시에 꽃잎에는 천연 인화성 오일이 축적된 겁니다. 개화기가 끝나고 생명력이 떨어지자 린 성분과 오일은 천천히 산화하기 시작했고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꽃 속에 그대로 쌓였으며 결국 발화점에 도달하여 연수가 시작됐다는 것이 식물학자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요, 연수가 거의 예정된 시간처럼 꽃이 핀 지 5일째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화학 반응이라면 자연 시간이 이렇게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미스터리는 그 화력이 극도로 통제된다는 점입니다. 폭발하거나 주변을 태우지 않고 오직 꽃 자체만 조용히 재로 만듭니다. 마치 꽃 스스로 화력을 조절하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꽃이 탄 자리에서 1년에서 2년 후 다시 새로운 꽃이 자라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치 스스로 재물이 되어 자신의 종자를 비옥한 땅에 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더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자발연소를 통해 주변 토양의 유해세균과 해충화를 소독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르네오 깊은 곳의 지자기 이상현상이 꽃 내부의 금속원소에 영향을 미쳐서 생체 에너지 교란을 일으킨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거대 꽃의 재는 보르네오의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은 이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남다른 의미를 지닌 대작입니다. 바로 교향곡 9번에 대한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베토벤의 교향곡은 교향곡이라는 장르의 뼈대를 완성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홉 번째 교향곡은 완성도가 특히 높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구상부터 작품 발표까지 무려 3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작곡가들이 작품을 완성할 때 부제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 교향곡은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긴 부제글을 갖고 있습니다. 길고 긴 이 부제를 줄여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합창 교향곡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획기적인 시도 때문인데요.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의 실러의 시 환희 부처의 곡을 붙인 합창을 넣은 겁니다. 당시만 해도 교향곡에 합창 파트를 넣으려고 시도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베토벤은 실러의 시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마침내 이런 혁신을 이루어낸 겁니다. 어쩌면 베토벤은 먼 미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을 미리 그려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토벤은 빈에서 성공한 음악가였고 빈의 청중들은 베토벤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은 늘 움직이는 법이죠. 베토벤 말년에 빈의 청중들은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로시니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매력이 가득한 로시니의 오페라에 환호하며 정작 베토벤의 새 작품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베토벤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베토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려 34년간 공을 들인 교향곡 9번을 빈에서 초연해봐야 이탈리아 오페라에 밀려서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그는 빈 대신 베를린에서 초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시니가 빈의 새로운 스타로라고 해도 오직 베토벤만을 사랑했던 그의 친구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토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교향곡 9번의 초연을 베를린이 아닌 빈에서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를 써냈답니다. 베토벤도 이러한 마음을 받아들였고 결국 교향곡 9번은 1824년 5월 7일 드디어 빈에서 초연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베토벤은 이미 청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인 무대 뒤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는 청중들의 환호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기록이 전해집니다. 무대 위에서 소프라노 가수가 베토벤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겨서 객석을 향해 인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픈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토벤의 전기를 지필했고 스스로를 베토벤의 추종자라고 밝혔던 작곡가 바그너는 이 곡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작곡가들이 앞으로 교향곡을 쓸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로맹 롤랭은 이 교향곡을 두고 이렇게 칭송했답니다. 마치 산의 가장 높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최고의 경지와 같다.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의 사상이 단 한 곡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네, 정말로 위대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 인간의 노력과 재능이 이렇게 숭고한 형태로 꽃필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감동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 앞에 벽이 있었다면 그 벽 앞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좌절감이었을 수도, 분노였을 수도, 아니면 체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벽은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벽 너머를 꿈꾸게 하고 다른 길을 찾게 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지혜를 알게 하니까요. 벽 앞에서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서 벽을 넘거나 벽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벽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벽이 내일은 여러분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벽을 넘어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안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그렇게 너무 큰 병원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늘 찾게 된 이유라 하면 현대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부강수사료법. 예, 이 주사료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지금까지 치료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그 돌파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이 치료의 방법은 금방 발견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디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새로운 병 치료 방법도 아닌 현대병원에서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즉 기존 이학의 틀에서 우선 벗어나서 그래서 지금 그

0: 여러 가지 인암병, 난치병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연구를 거듭하면서 실패와 성공의 끝에 끝내로 성공한 치료 방법입니다. 치 치료 방법이 개발된 나옴을 해서 특히 치료 어려운 인암병, 특히 퇴행성 질환. 퇴행성 질환은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실 매우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골관절병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알레르기 질환도 그렇고 면역성 질환, 여러 가지 인암병,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서는 해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든다면 이 골관절병, 이 골관절병의 해결 방법은 다만 증상을 공제하는 치료에 소염하고 지통하고 혹은 주사라는 것이 봉폐주사, 즉 이것은 격서 치료를 말합니다. 이런 치료는 다만 증상만 공제하는 것이고 그래서도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수술하는 방법. 사실 이 방법은 우리 국내적으로 아무리 큰 도시 큰 병원 가도 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네, 저는 허리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서 오늘까지 세 번 했습니다.
0: 예.
2: 제가 지금 오늘은 병 오늘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오늘은 허리 미나가 아픈다, 지금.
0: 세 번 치료 다 받았습니까?
2: 네.
0: 예, 세 번의 기본 상도 해놨습니다.
2: 예, 그래서 선생님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3: 네, 이 방송 듣고 우리 이모부도 가서 현대병원에가 치료를 받고 효과 좋고 우리 고모도 어두는 그래 허리로 안에도 치료될 수 있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0: 강직성 척추염은 류풍습 관절염처럼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사실 이거는 좀 어릴 때의 남자 네. 아이들로부터의 많이 발생하고 점점 진행이 되면서 허리가 아예 딱 굳어서 특히 앞으로 구부러지면 펼 수가 없습니다.
3: 예. 굽히기도 바빠하고 펴기도 바빠하고. 예.
0: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란 말은 이거는 여러 기관병입니다. 질병은 증상의 관절에 심하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게 심장, 폐, 혈관, 눈, 몸의 면역 기능 어디나 다 문제 생기는
3: 선생님 이 병이 게뭐 류풍습과
0: 그의 한 종류입니다. 이거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 못한다 하는 병입니다.
3: 아.
0: 예, 그래서 지금 특히 현대병원의 그 부강 주사료법은 잘 낫지 않는 이와 같은 그
3: 자가
0: 자가 면역성 질환에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께도 어느 한 노인분이 전화했는데 그 류풍습에 어디가나 수태돈을 팔고도 해결 못했는데 이렇게 현대병원에 가서 낫을 줄 몰랐다 하는 전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650에다가 연락하고 한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3: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호마에다 그저 연결하고 선생님 된다면 가면 되겠습니다.
0: 저 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 지금 나이 60소인 지금.
0: 어릴 때 나이 이병 걸렸죠.
3: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 먹음이 지금은 그래 쓰지 못해가지고 지금
0: 점점 더 합니다.
3: 치료를 하도록 다니면 세게 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3: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 하고 가보라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우리 언니가 지금 이 대

0: 무릎이 태양성 관절이라고 지금 예.
1: 진단받았습니다.
0: 예, 진단받은 지 오란 거 그래서 예. 전통 편으로 그래서 잡수고 그 이름에 벌벌 개댕기는 게 자식들이 아야 되겠다. 이 화장실도 출이 못하면 우리도 그 사이라고. 그래 지금 현대병원에가 구강주사요법을 한번 받았는데 온라인이 통증이 난다는 게 지금 아이 아프다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1: 네.
0: 그래 너무 반가봤으리. 이제 또 월요일 날 가는 날 돼서리 또 예약 전화에 전화라고 또 가다 그린다.
1: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예. 예. 예, 이 병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절로 낫지 않는 병. 또 사실 지금까지 그저 지통제나 쓰면서 버텨왔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닙니다.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예 한번 예, 치료할 욕망이 있다면 치료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어제든지 한번 치료했는지 지금 통증은 마인드 좋아졌단다.
1: 예, 한번 치료의 효과는 봅니다. 예. 그러나 한 번으로는 완벽하게 낫을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 예, 그래서 월요일 날에 또 가서 그린다.
1: 월요일, 예. 예.
0: 예.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265, 예, 2120에 전화하시고 가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현대병원이 좀 가문하다고 합니다.
1: 예.
3: 우리 갑자기 황달 간염도 있고 간복수까지 지금 왔는데 지금 여기 병원에서 지금 치료하는 것 잘 되지 않아서 한번 현대병원에 가 치료 받았으면 어떻든가 다음에 봅니다.
1: 그분이 간경화입니다. 예, 들어보니까 예, 간경화 복수까지 왔다는 거는 이것은 마지막 단계. 간경화는 간염 오래 앓은 사람들이 다다소서 다 있는데 이게 대상적인 시기가 있고 비대상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이미 예, 복수 차고 예, 예, 황달도 오고 하면 이거는 비대상 시기. 이거는 큰 병원에서 지금 그저 증상 공제하면서 생명 유지를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3: 와.
1: 예,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증상 공제하고 생명을 지원할 뿐입니다. 예, 2652120에 예, 문의하시고 예, 한번 예, 진찰해 보시고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약해 가. 배우자고 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이 현대병원에 가서 예, 어제 이 허리를 척추협착 등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세 번 치료받고 다 났습니다.
1: 이미 세 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4: 완전히 다 나섰습니다, 지금.
1: 예, 다 나섰다는 게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4: 뭐 나가서 뭐 운동 없겠다 이제 운동도 하고 예,
1: 마구 운동도 할 수 있고.
4: 예, 아침에 하면 이제 나가서 한 반시간씩 마구 이렇게 댕겨도 이렇습니다, 지금.
1: 예, 허리는 굽혔다 폈다 다 예, 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4: 예, 예,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소화됐습니다.
1: 예. 그리고 걷는 거리는 뭐 어떻게 몇백 미터 문제 없습니까?
4: 예, 나가서 한 반시간씩
1: 걸. 반시간씩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 내 완전히 다 낫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내 우리 친척이 한 분인데 그분이 이 통풍입니다.
1: 통풍, 예.
4: 예, 그거는 어떻게 치료되겠는지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1: 예, 지금 증상은 어떻게 관절에 염증이 생겼죠? 예, 발가락에?
4: 예, 발가락이 그러고, 그리고 발목이 예, 어쩌고하면 그래도 발목이 딩딩 막 다 붓기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발목, 발가락, 예.
4: 예, 그리고 걷기 영 힘들어 합니다. 그때는
1: 그 병도 예, 알아본 사람이 아주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통풍이란 거는 체내 뇨산대사가 표린대사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되기 때문에 뇨산 수치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아집니다. 예, 이 뇨산이 대사가 잘 안 됨을 해서 이게 몸속 혈액 속에 과잉으로 생기다가

0: 이 결절이 유리 파편 같은 결절이 생겨서 관절이 쌓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뻘겋게 붓고 열나고 아프고 일반적으로 발가락이 잘 생깁니다. 예, 어느 관절에도 다 생길 수 있는데 발가락이 더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그래서 소염지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증상공제 할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체내에 예, 이 뇨산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치료해야 됩니다. 예, 통풍병 현대병원에 예, 치료합니다. 265-2120에다가 연락을 해서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김상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경추, 허리, 엉덩이, 무릎이 다 아파서 현대병원에 갔어요. 7곳이 어서 9까지 치료는 한답니다.
0: 네.
3: 이게 지금 효과 영 좋습니다.
0: 좋습니까?
3: 한 10년 넘게 잘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병원 갈 때면 주수나 타고
0: 있을지고
3: 계속 내려갔다가 주수 타고 다니고 이래고 병원 갈 때나 가고 다니지 못했는데 아 이전에 오늘도 시장 갔다 왔습니다.
0: 예.
3: 이제 또 369상 갔다 왔습니다.
0: 아이고 예.
3: 예, 효과 좋습니다. 예. 네, 수술 아약이 잘했습니다.
0: 그렇죠, 예.
3: 미용만 가지고, 예, 연배병원 가까 나를 10만 내랍니다.
0: 그렇죠, 예.
3: 혈안건에 계속 아였단 말입니다.
0: 예, 문제는 돈도 많이 들지만 치료 효과가 어떤지 하는 게 그게 예.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되고 수술하면 뭐 완명이 다 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3: 예, 김건희 그래서 길수가 아약이 됐어요.
0: 예.
3: 아침에 아약을 계속 무게 쓰고 하는데 오, 수술 아약이 잘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 어떤 아줌마에 지성이 짓고 허기는 아이고 난 구부렸는데 구불 지났는데 계속 들어온다고 물어볼까요? 힘만 내고 수술했는데 또 아프다며 이랬습니다.
0: 예,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3: 예. 내 선생님 몇 년째 지금 아이 아픕니다. 그래서 치료한 게.
0: 예.
3: 그거 내가 갔다만 합니다. 내 선생님 그때 돈 낼 때 갔다만 합니다.
0: 예.
3: 나도 돈 낼 때 했는데 이렇게 아이 아파. 돈 내도 아이 아프고 얼마 줬어.
0: 그렇죠. 예. 돈도 절약하고. 예. 예. 치료 효과도 더 좋고. 예. 예. 예. 그게 환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3: 예. 예. 선생님 육체에 지금 농선이 있습니다. 그거 모른다만 한다.
0: 예. 예.
3: 없어서 이 방송도 없고 하거나 그런 거 내 말해서 가라가 월요일날로 예약하자 간다 가서 치료받자고.
0: 예, 그분은 주로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3: 저만 탈출 있고 이 퇴행성 관절이 있답니다.
0: 무릎에 퇴행성 관절이. 예.
3: 저희 일도 잘 못한다. 그래 내 그거 치료하면 나도 이 바람 막 놀라도 당기고 시장도 당기는데 내 거 보고 가겠답니다.
0: 예. 뭐 일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이분은 일상생활이 이제 어렵게 됩니다. 예, 일상생활이 밖에 나가는 것도 문제되고 집안에서도 아마 예, 통증 때문에 앞으로 이게 허리 여초간밭에 할 줄은 척추 협착 결과를 가져오면서 걷는 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못 걷게 됩니다. 예.
3: 예, 길을 또 뭡니까? 선생님께가 리갈리원까지 감사드립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우리 지금 이번에 돈은 내지 않고 내 가서 세 번 치료라고 허리를 치료라고 완전히 잃었고
0: 예.
4: 내 친구 서희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세 번 다 돈 내지 않고
0: 현재
4: 예. 지금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 현대병원에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0: 네, 뭐 앞으로는 아프지 않으면 생활관리 허리근육 단련이라든지 잘해야 됩니다. 예, 네. 너무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도 들지 말고 예, 예 네. 무거운 물건 3kg 예, 3kg 이하도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4: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제 동생이 한국에 가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허리를 상했는데 여기만 예. 탈출에 자골신경통으로 지내 아파서 예, 거기는 짐이 짭지 그거 치료다야 되고 맥이 없어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류 원장이 예, 그 구강치료요법에 무상을 할 때 운이 좋게 세 번 했습니다.
0: 세 번, 예.
5: 근데 아, 나 이제 59입니다.
0: 예.
5: 그래 그러는지 아, 우선은 이롭답니다, 완전히. 그래 예. 너무 감사해서 예. 그 리본장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좋은 약도 광고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다고 예, 제 동생 거기다 이 청해놔드릴까 나 라디오 없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5: 그래서 예,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게입니다.
0: 예, 뭐 인사하지 않아도 어쨌든 앞으로 예,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6: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7: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우리 사촌 언니가 예, 어저께 와서 어제 저기 내 전화를 해서 예, 오전에 이갈래 선생님 데 가서 저기 그 검사를 하고서 예, 저 그 검수사를 맞은 게 예,
0: 예.
8: 내리 찡찡 다리가 내리뜨뜨 떨어져 엉그러지게 된 게 올 때는 그게 많이 통증이 났더라고요.
0: 내리서리던 게 좀 예, 나사졌다 예.
8: 예. 예, 예, 그래서 갈 때 보고 좀 허라더랍니다.
0: 예.
8: 그래서 나수가 계속 치료를 하자 열흘 있으면 더 현금 내고라도 치료하자 그래.
0: 한번 치료받았으면 예,
8: 효과, 오늘 한번.
0: 효과 있다면 아무래도 예. 더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 예,
0: 예 효과 그래, 없다면 그래. 더 굳이 뭐 하라고 할 수 없겠는데 예, 네 그래, 아무래도 그래. 이후에는 돈을 받고 한다는 거 아시고 예, 예 돈을 받더라도 나서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8: 그래서 전화
0: 예. 그렇게 하세요.
8: 네, 선생님 수고하셔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지금 현대병원에서 새롭게 연구한 부강수사료법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널리 알리고서 그리고 또 뭐 경제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무료 치료를 이때까지 한동안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료 치료란 병원의 경제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 6월 달부터는 돈을 받고 예, 예, 치료해 드립니다. 치료란 예, 바로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뭐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 아시겠지만.

0: 근데 이 현대병원 치료는 그 어떤 병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 부강수사의 부강수사라는 어떤 약물을 주사기에 놓고 뭐 간단하게 근육에다 주사는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예, 부강수사는 여기에 한 10여 종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약물을 환자의 병 상태에 맞게 혹은 연령에 맞게 주사 즉석에서 배합을 해서 그 주사 즉석에서 배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환자마다 그 병 증상이 다르고 또 매 시기마다 또 증상이 다릅니다. 예, 이래서 주사 즉석에 배합을 해서 주변 혈자리나 근육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부강주사의 효능은 유착된 조직은 방리하고 인체 노폐물은 제거하고 막혀진 경락을 소통하고 잠자고 있는 인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활성화시켜 인체 자체 면역의 힘으로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고 퇴화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입니다. 예, 부강수사료법은 병들고 퇴화된 부위와 혈자리에 주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이 주사 방법은 다른 이름으로는 세포재생주사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사는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침구도 부항도 또는 약물치료의 모두 결합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 치료 방법이 지금 림상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미 완벽한 림상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난치병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 뭐 소염제, 치통제, 격소제 치료와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는 치료로서 우선 이 부강주사의료법은 치료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어떤 병들에 쓰이는가, 퇴행성 질환, 퇴행이란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사실 누구나 나이 들면 우리 몸의 각 조직, 기관, 세포는 다 노화됩니다. 이런 퇴행성 질환은 제일 어려운 치료로서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치료에 그런데 부강주사의료법은 이런 퇴행성 질환에 그 효과가 아주 좋고 그리고 괴사성, 알레르기, 과민성 질환, 면역성 질환, 종양성, 그리고 모든 통증 질환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모두 265-2120에 연락을 해서 나의 이런 병 정황을 얘기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같이 먼저 전화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이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경추, 요추, 견주염도 무릎관절염, 대퇴골 무혈괴사 이런 병에 모든 골관절병 그 위에 기타 뭐 내과병 또는 안과병 피부병 여러 가지 병들에 모두 치료는 가능한데 이번에는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치료를 받는 것이고 뭐 원하지 않는다면 치료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사실 둘도 없는 독특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널리 알려드리고 있는데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특한 치료로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서로서로의 또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주석의 초청으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올해 전년에 식량풍작 토대를 다지고 향촌진흥의 초석을 구축하게 됩니다.
1: 광동성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힘차게 추진하고 귀주성이 고품질 발전으로 전체 국면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진주 22호 유인 우주선 귀환 캡슐이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초청으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이 6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식량 생산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말고 좋은 밭과 좋은 품종, 좋은 기계, 좋은 방법의 통합적인 효율성을 촉진하며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과 품질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마 시기에 각지 각 부문은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여름 수와 여름 파종, 여름 관리 작업을 추진해 년간 량곡 풍작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향촌진흥의 초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밀 생산지인 하남성과 안위성이 자리로 집중 수확기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규모 밀 기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연질 및 제1현인 하남성 신양 회빈현의 밀밭에서 수확기가 전력으로 다해 밭을 오가고 있습니다. 황금빛 밀알이 곡물 하역통을 따라 분출돼 안정적으로 곡물 운반차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객의 운전사 강홍빈은 지금 모두 고표준 농경지여서 수확이 비교적 쉽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60 내지 70물을 수확할 수 있고 짚은 그 자리에서 가루로 만들어 밭에 되돌릴 수 있게 비교적 깨끗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 야근까지 하면서 한무가 성숙되면 한무씩 수확합니다. 여름 양곡은 우리나라에서 연중 수확하는 첫 번째 계절 양곡으로 90% 이상이 겨울밀입니다. 현재 서남부와 호북의 밀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강한 비 날씨의 영향으로 호북의 밀 생산 지역의 밀 수분이 높아져 건조가 어렵습니다. 곡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는 밀 건조와 저장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여 여름 량곡이 알곡으로 저장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북성 상양시 상주구의 한 곡물 건조 봉사소에서 책임자 장호는 농가들이 곡물을 팔러오면 모두 접수해 24시간 밤낮으로 건조함으로써 밀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5월 20일부터 수확을 시작하고 5월 21일부터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일 건조량은 120 내지 150톤에 달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식량 생산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을 시종 일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차 당대 보고에서 총서기는 전방위적으로 식량 안전의 토대를 다지고 18억무의 경작지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며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대사를 마음에 품고 각지는 전력을 다해 수확을 서두르는 동시에 여름 파종과 여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신이시 마릉산진 진두촌의 용묘기지에서는 자동화 파종 라인이 전력을 다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배 농민인 리몽은 이전에는 농민들이 일이 익히기를 기다리느라 최적의 벼 모종 시기를 놓치는

0: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AI 칩사를 통해 밀파도와 변모 사이에 매끄러운 연기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몽은 지금 휴대폰의 위치와 밀 품종을 입력하면 농업 대모형을 통해 시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 대모형은 현재 이 밀은 6월 8일 전후로 약 3일 정도 최적의 성숙기에 도달해 수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줍니다. 지금 이 모델이 있음으로 하여 마치 밀과 벼를 위해 화상회를 열고 언제 교대할지 논의한 것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는 전년 풍작의 기반을 더 잘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료농 판산의 고표준 논밭에서 이양기 4대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변모들이 완전한 흙덩이와 함께 논밭에 꽂히면서 한 줄 한 줄의 얼룩색이 정연하게 펼쳐집니다. 현지 합작사 생산부 정국빈 부장은 이 같은 신형 이양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완묘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모는 뿌리가 단독이고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완묘기는 없습니다. 오전에 모내기를 하면 내리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논에 곧바로 새끼개를 풀 수 있습니다. 새끼개를 7일 내지 10일 정도 앞당겨 풀면 일찍이 허물을 벗고 일찍이 출시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10% 좌우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구식 이양기에 비해 벼 생산량은 100근에서 150근 좌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흑룡강 흑하시에서는 2,800만 모 량곡 파종 작업이 전면 마무리되면서 현재 대면조 논이 잇따라 경작지 관리의 관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강서성 신회에서는 50여만 모 올뼈가 이삭을 패는 시기에 들어섰기에 병충해 예방통지와 경작지 관리보호과업이 긴박합니다. 현지 농업기술자들은 지능충해 관측설비에 의해서 경작지의 과학적인 관리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수구 농업식량관리국 직원 류리는 설비는 벼 멸구와 변잎 말이 명나방의 최근 비행량 상황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량이 비교적 많으면 벼 멸구와 변잎 말이 명나방의 침습을 주의할 것을 농가들에게 통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요수구 병충해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설비는 또 병충해 약을 뿌리는 시기에 정확한지도 립종할 수 있습니다. 량곡 창고가 가득 차면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15차 우기는 전망교의 요강은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1조 4,500억 군 좌우에 도달시키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편입했습니다. 동부 흑토지에서 황하, 휘하, 해하 주요 생산구와 장강류역까지 광활한 논에서는 사람들이 다망이 보내면서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손에 더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1: 광동성과 귀소성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을 주제로 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한 현지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 등을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광동성은 경제건설 중심 업무와 고품질 발전의 최우선 과제를 확정하고 개혁, 개방, 혁신의 세 가지 동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혁신 수준이 크게 향상됐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이 더욱 조화를 이루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광동성 맹범리 성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지시는 광동성의 전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선두에서는 총 목표를 확고히 하며 중대 임무를 잘 완수하고 강성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과제를 확고히 추진해 경제 총량을 선도적으로 유지하면서 인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광동성은 향항 5문과 손잡고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건설을 심화하면서 혁신기원, 산업고지, 개방중추, 행복한 보금자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해양

0: 생산 총액이 2조 8천억 원에 달하게 할 것입니다. 중점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와 기재를 완비화해 봉사무역 고지를 조성하며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추진해 인민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귀주성은 고품질 발전으로 전체 국민에 대한 총괄을 견지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혁신,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사회문명, 인민생활 품질, 생태문명 건설, 발전 안전보장 등 7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춰 전국과 동시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귀주성 리병군 성장은 우리는 귀주성 업무와 관련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주성은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 비교 우세 강화 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귀주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빈곤 퇴치 성과 등 민생의 기본선을 확고히 지키며 실질적인 성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달성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귀주성은 현대화된 산업체계 건설을 최우선 전략과제로 삼고 유리한 광산자원의 심층 가공,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 6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의존해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경영 주체를 육성하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강화하게 됩니다. 노인과 어린이 돌봄, 교육, 보건 건강 등 분야에서 민생 프로젝트를 실시해 수천 가구에 더 나은 혜택을 주고 안전과 안정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귀주를 건설할 것입니다.
1: 중국 유인 비행공정 판공실에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29일 20시 11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가 탑재한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이 동풍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확인 결과 우주비행사 장류, 무비, 장홍장의 건강 상태가 량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0일 신주 21호 우주 비행사 성무조는 무사히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29일 14시 44분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은 우주 정거장 모듈과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분리 전 신주 21호 우주 비행사 성무조는 지상 직원과 협조 아래 신주 23호 성무조와 업무 인계 및 궤도상 경험 교류를 완료했습니다. 19시 20분 북경 우주 비행 통제 센터가 지상 측정 통제소를 통해 귀한 명령을 내린 후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의 궤도 모듈과 귀한 캡슐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우주선의 귀한 제동 엔진이 조마되고 귀한 캡슐이 추진 모듈과 분리됐습니다. 20시 11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성무조가 탑승한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이 동풍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은 우주비행사 장류, 무비, 장홍장의 신체 상태가 량화하다고 확인해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송무조는 선실 내에서 북경의 무사 귀환을 보고했습니다. 20시 59분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장륙, 무비, 장홍장이 모두 안전하게 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송무조의 우주료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룡장 장륙은 신주 21호 송무조의 7개월간의 궤도 체류는 가족과 동료들의 관심, 프로젝트 전체 직원들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과 인민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02호 우주비행사 무비는 이번 우주 임무에서 얻은 경험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아 유인 우주비행 사업을 위해 계속 분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3호 우주비행사 장홍장은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강국,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계속해서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신주 22호 요인 우주선은 3궤도 빠른 궤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0: 방식은 기존의 5궤도 교환 방식 시행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최적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3궤도 빠른 교환 기술이 전면적인 정상 운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 소륜미는 이 방식을 통해 우주비행사들이 좁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축되어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동시에 우주선의 자율 능력을 향상시켜 지면 인원의 부담을 줄이고 귀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는 2025년 11월 1일 중국 우주총거장에 입주했습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는 210일 동안 궤도에 머물며 중국 우주비행사 단일 승무조 최장 궤도 체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3차례의 우주 유용 활동을 완수했습니다. 또한 궤도 비행 기간 동안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는 중국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사상 최초로 우주 파편 충돌로 인한 귀환 지면 그리고 최초의 우주비행사 승무조 우주선 교체 귀환, 최초의 우주선 비상 발사 등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또한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전반이 한맘 한뜻으로 되어 비상 행동을 전개하는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29일에 1월부터 4월까지의 물류 운행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물류 소요가 탄성과 성장세를 유지하고 구조가 부단히 최적화돼 제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사배 물류 총액이 121조 7천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5.5% 늘었습니다. 공로품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5.6% 늘어 전사회 물류 총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74%에 달했습니다. 그중 첨단기술 제조 관련 물류 수요의 동기 대비 성장폭이 여전히 10%를 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단위당 물품 물류 총액과 주민 물품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4.8% 늘었습니다. 국제 물류 수요가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공급망 보장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됐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입 화물 물류 총액이 동기 대비 5% 늘어 올해의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하휘 부회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물류 운행이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특징을 유지하고 물류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충돼 생산, 유통, 소비를 지탱하고 접목시키는 핵심 유대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현대 물류 공급 체계가 다그쳐 보완되고 수급 적합성이 안정적으로 격상돼 산업망 공급망에 안정적인 운행을 굳게 다지는 구도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상운수업과 항공운수업 투자가 각각 28.4%, 27.3% 늘었습니다. 신형 기반시설이 동시적으로 건설되고 정보 전송업 투자가 29.2% 성장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황 주임은 다중네트워크 협동에 힘입어 물류 디지털화, 지능화 전형 보조가 빨라져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 끊임없는 보완에 일조하고 산업과 물류의 공간 포치를 한층 더 최적화했다고 표현했습니다.
0: 2026 세계 스마트 산업 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진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는 인공지능이 사회 생활과 경제 발전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산업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는 밝은 전망을 전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스마트 박람회의 총 전시 면적은 13만 평방미터로 의력대 최도 규모입니다. 한 개의 종합 전시 구역과 6개의 주제 전시관이 마련됐고 총 74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새로 출시된 스마트 안경이 많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형 모델과 스마트 알고리즘을 내장한 이 스마트 안경은 인술 움직임 포차, 실시간 분여, 정보 처리 등 기능을 갖췄습니다. 참가 업체의 직원 동비는 이 스마트 안경은 중국어와 122개 언어의 실시적인 번역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술 움직임 인식과 다중 모형의 알고리즘 솔루션을 통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인식을 실현할 수 있어 다국적 언어소통의 정확성을

오늘은 중동 두 전선의 교전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미군이 5월 28일 이란 남부 목표를 공습하자 이란 측은 즉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근 며칠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진주당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중동 지역의 교전이 두 전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협상의 큰 방향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제한적인 공격은 협상에 더 많은 협상력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도달하기 전에 전쟁 결과물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소규모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 도시 아바스 항구 근처에서 5월 28일 새벽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미군이 이란에 공습을 가했고 그 이유는 이란이 미국 상선에 무인기를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국 관원은 로이터 통신에 미군의 작전이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목적은 휴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아바스 항구 주변에 초토화 공격을 감행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이번 조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던 미국 유조선을 저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늦게 이번 공습을 감행한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교전은 수일 전부터 벌어졌습니다. 5월 2

0: 사흐란 이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전쟁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은 5월 26일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이스라엘군 차량과 부대 집결지에 무인기와 로켓탄을 발사해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이 이전에 체결한 临시 휴전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있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세 나라의 작은 움직임이 끊이지 않은 배경에는 각기 다른 고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국이에서 전과를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여러 미국 매체와 중동 지역 매체는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일부 매체가 공개한 협정 내용에는 레바논 방향에서의 충돌 당사자들의 휴전도 포함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창국기를 충분히 활용해 레바논 진주당을 강력히 타격함으로써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약간의 장애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는 군사행동을 통해 부패 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사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또 점차 증가하는 레바논 진주당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의지가 없고 제한적인 상호 공격은 협상 카드를 늘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측은 저들의 행동이 방어와 자유의 성격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행동 자체로 볼 때 미국 측이 명백히 상황 악화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정룡 교수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은 모두 적절한 시점에서 멈추는 정도였다며 전쟁을 재개하거나 확대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측은 일정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협상 카드를 늘리며 전략적 결의를 보여줄 의향이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과격한 행동을 하려 한다기보다는 양측이 매번 타격을 가할 때마다 더 나은 협상 지위를 얻으려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켄트 대학 명예 교수인 고벤다 클레이트는 이번 충돌이 갈등이 격화되는 신호가 아니라 협상 게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두 전선의 교전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편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현대화된 대농업을 다그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각국 지도자들의 집중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키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는 또 우리 당이 중국 혁명의 실제 문제를 독립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했으며 가장 위급한 시각에 당을 구원하고 홍군을 구원하고 중국 혁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준이 회의 후 전당적으로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중대한 일을 진정으로 깊이 인식하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까지는 일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정 도중에 우리 당이 가장 단결해야 할 때 장국도가 군을 장악하고 당 중앙을 따로 내와 공공연히 당과 홍군을 분열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항일전쟁 초기에는 왕명이 당 중앙의 지위에 복종하지 않고 당내에서 파벌을 만들고 제멋대로 행동해 전 당의 반면 교사가 됐습니다. 연한 시기에 우리 당은 당내에 존재하는 사상적 불일치, 종파주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풍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당을 전례 없이 단합시키고 통일시켜

항일 전쟁의 승리와 전국의 해방을 위해 강대한 사상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벼리를 잘 잡아야 그물코가 펼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전력을 다해 당의 정치 건설을 추진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토를 수호하는 재반 제도를 완비화해 당의 단합과 통일을 더욱더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일부 당원과 간부들에게 정치적 이식이 강하지 못하고 정치적 민감성이 높지 못하며 정치적 차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처리하는 데 능란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 대업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정치 요구, 정치 규칙, 정치 교두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각종 문제의 정치적 회의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당 중앙의 중대한 방침을 관철 실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등 정치 중시에 대한 요구를 내적 능동성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호로만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이 당의 역사로부터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과 부정적 역사적 경험을 섭취해 확고부동하게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실제적으로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함으로써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전 당적으로 상하가 일치 단결해 마음과 힘을 하나같이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현대화된 대농업을 다그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석권평 총서기는 길림성 당위원회와 성정부의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길림성은 현대화된 대농업 발전을 주요 공격 방향으로 삼고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계획 요강에서는 과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및 브랜드 농업의 발전을 조정하고 농업을 현대화된 대규모 산업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네, 석권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0: 관찰하면서 길림성은 현대화 대농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고 생산 능력과 생산 생태 그리고 생산량 증가와 소득 증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곡 생산량은 5년 연속 800억 근 이상을 유지하고 양곡 상품률은 9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서부 소원시 장령현 청원의 재배농 전문 합작사의 밭에서는 푸른 옥수수 이삭이 막 땅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합작사 책임자 진점초는 물과 비료의 통합 사용이 가져다 준 단맛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기술과 좋은 방법은 증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북도 항법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잘 설치해 놓으면 큰 농기계가 한 번 작동해서 파종과 매몰 등 작업을 단번에 완성합니다. 작년에 합작사의 재배 면적이 6,000무에 달했고 옥수수는 무당 600근 증산했습니다. 이는 물과 비료 통합 사용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과학기술 농업의 발전 덕분에 진점초는 봄철에 밀, 옥수수 그리고 밀그루터기로 대두를 재배하는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진점초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심었지만 지금은 한 땅에서 세 번 수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장에서 분발진창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분에 세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양곡을 기술에 저장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길림성은 한량 지역에 육종센터를 건설하고 종자산업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한편 농기계 연구개발 및 제조의 촉진과 운용 통합시범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써 경작과 파종, 수확 전과정 기계화율을 95%에 도달시켰으며 대면적의 다수화 고효율 기술을 대규모 보급하고 밀 1138만 무의 땅에서 물과 비료 통합 사용 플러스 밀식을 보급해 무당 평균 재배 밀도를 1000그루 이상 증가시켜 단위당 수확권을 평균 약 20% 증가시켰습니다. 장춘시 농안현 육원 농업봉사유한회사의 시험밭에서 길림성 농업과학원 농업자원환경연구소의 최홍광 소장은 동료들과 함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볕짚을 전부 깊이 갈아엎고 양질의 퇴비를 추가로 시비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험장의 유기물 함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길림성 경작지의 평균 경작층 두께는 3.5%, 유기물 함량은 6.1% 증가했습니다. 길림성 유위 부상장은 길림성은 경작지 보호제도를 엄격히 이행하면서 흙토지의 유지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성의 흙토지가 얇아지고 작아지고 단단해지는 문제가 초보적으로 억제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좋은 땅에서 좋은 양곡이 자랍니다. 송화강 기슭의 흙토지에는 실록이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설안시는 생태적 우세를 활용하여 표준화 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 전체 75만 무의 논에서 친환경식품 원료 표준화 생산기지 면적이 약 80%에 달합니다. 길림성은 전국적으로 22개의 친환경식품 원료 표준화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430만 무 이상의 경작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명품,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 농산물의 총수는 1460개에 달합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길림성은 친환경 식품 원료 공급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식품 전 산업체인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면서 친환경 생

생산 핵심 기술의 혁신적인 통합 및 보급 응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길림성 운령 야생 산삼 과학기술 개발 요한 회사에서는 임하 산삼이 분쇄하고 가라 액즙을 짜며 다시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인삼 음료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자 정헌청은 우리는 인삼을 중심으로 62여 종의 제품을 제작했고 거친 가공에서 세밀한 작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동화시는 24개의 인삼 관련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정리 및 통합하고 기업을 조직하여 국내외 중요한 전시회에 참가하고 C급 농업지역 공공브랜드 신청을 시작했으며 동화인삼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는 400개 이상의 새로운 사용 신청을 추가했습니다. 길림성은 지속적으로 브랜드 진영을 잘 구축함으로써 장백산 인삼, 길림 입살, 장백산 목이버섯 등 7대 길자호 농산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여기에는 100개 이상의 지역 공공 브랜드를 포함하고 그중 11개는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길림성은 특색 자원의 장점을 계속 발휘하여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등 종합 개발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네, 길림성 당위원회 황광석이는 습금평 총서기의 강곡한 당부를 명심하면서 길림성은 항상 현대화된 대농업 발전을 주요 공격 방향으로 삼아 천억근의 양곡 생산 능력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수호하는 중책을 확고히 짊어지며 고학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강화하고 산수와 맞고 아름다운 대곡창을 잘 지켜 현대 농업 건설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각국 지도자들의 집중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방 주요 대국으로부터 글로벌 남방 국가까지 산과 물이 있던 인국으로부터 먼 길을 온 손님까지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중 물결이 일고 중국이 외교 활동의 밀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에는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러시아 대통령 푸치, 파키스탄 총리 샤바즈, 세르비아 대통령 부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더 늘리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여름까지 프랑스와 카나다, 영국, 독일 등 서방 주요 강대국부터 한국, 베트남, 우루과이 등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까지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이들은 대부분 호화 비즈니스 대표단을 인솔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각국의 상황이 다르지만 안정을 추구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는 매우 일치합니다. 중국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협력 동반자로 삼는 것이 각국의 우선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요범 소장은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라면서 이 시작이 매우 착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거대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1.4분기 국내 총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을 달성했고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요한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 전망은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동쪽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아직 회복 성장의 중요한 단계에 있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이자 최대 상품 무역 국가입니다.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완전한 산업 및 공급망은 세계 각국에 매우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중물결은 협력문서의 서명과 투자 의향의 달성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고 실제 중국을 이해하는 깊은 상호작용을 형성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동 중에 중국을 이해했습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단편적인 중고 정보를 통해 중국을 해석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한 영국 수상 스타먼은 시각장애인의 코끼리 만지기의 전고를 인용하면서 서방이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직언했습니다. 2월에 중국을 방문한 독일 총리 메르츠는 항주를 방문하여 기술 기업을 관람하면서 중앙방송 중국 음력설 야회에 출연했던 로봇과 똑같은 로봇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추적 관찰 중이던 약 30개의 독일 주요 기업 임원들은 휴대폰을 들고 이 미래지향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4월에 중국을 방문한 에스파냐 수상 산체스는 청화대학에서 연설할 때 16세기 유럽이 서구 중심론의 시각으로 그린 왜곡된 세계 지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로섬 게임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늘날 세계와 오늘날 중국을 올바르게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또럼은 특별히 고속철도를 타고 웅만신구와 광산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다양한 모습을 몰입감 있게 체험했습니다. 모잠비크 차보 대통령은 호남과 청해를 방문하여 중국의 생태보호와 빈곤 퇴치 경험을 이해하고 나서 귀로 듣는 것은 거짓이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경외국어대학 지역 및 글로벌 관리 고등연구원의 최홍건 교수는 이전에 일부 국가, 특히 유럽과 미국이 중국 경제 발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중국 경제 발전의 비결을 다시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 활용, 시장 전환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AI 분야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모두 세계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겐 중국과의 대화와 소통, 교류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갈등과 발전 문제 등 문제로 인해 현재 국제사회는 책임감 있고 소임을 다하며 능력이 있는 국가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각국은 중국이 솔선수범하여 자국의 발전과 개방, 포용으로 세계에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날 세계는 평화롭지 않고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게 엉켜 있습니다. 시대적 풍랑 속에서 중국은 항상 앞장서서 신의를 지키고 정의를 중시하며 도의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정글의 법칙 최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확히 반대하면서 세계에 지속적으로 평화의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를 통해 중국을 혼란스러운 세계 속의 안정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주중대사 하셰미는 중국이 분명 안정의 핵심 중차가 되었다면서 중국은 경제적, 정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세계의 안정의 다치라고 말했습니다. 요범 소장은 중미 간의 이견 차이 관리, 중도 간의 협력 심화, 중국과 유럽 간의 소통 강화 등은 당면 국제 질서 하에 대국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국은 대국 관계의 안정자, 국제질서의 수호자, 다자주의의 추진자, 글로벌 발전의 인솔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동쪽을 보고 중국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발전의 얘기를 보고 대국의 책임을 보며 관리의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동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장의 감로장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전매점으로서

0: 정부에서 발급한 이런 장약 판매 허가증도 있고 또 연변주 내에서는 감로 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덕길 장약방은 감로 장약 총대리점이면서 또 민족이학유한회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뜻인 듯 더 많은 장약들을 들여올 수 있고 또 더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만성질병하고 이난병을 더 효과적으로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5월달 우대 활동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수간전환 우대 활동은 한 달분을 사시면은 두 달분을 들여서 한 개료 좀 90날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오랫동안 앓으면서 나는 약은 너무 많이 써서 간이 손상 받았쟁가 이렇게 근심하는 분들은 이 기회에 수간 전환 한 개로 좀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간하고 담낭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생기면은 이런 신체적 반응도 생기거니와 심리적으로도 또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간이라 할 때에는 주요하게는 해독작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보면은 인체에는 해로운 인체에 해로운 독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런 독성들을 보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는 이러한 식물이 독성 외에도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해로운 성분들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생산한 담즙은 소장으로 보내져서 소장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하고 소화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간에서
1: 해가지고 저기 덕길장약방 찾아갔지요.
0: 네.
1: 가서 장 대표님한테서 잘 문의하고 했더니 런칭망제하고 허즐리너와 이 두 가지 약을 줍대다.
0: 네.
1: 그걸 지금 한 50일 채 먹고 있는데 이 여자는 키우던 것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는 차수도 많이 줄고 참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 몸이 많이 가벼워진다.
1: 그렇죠.
0: 눈이랑 부디사고 얼굴이 부디사고 하던 게 다 없어집니다.
1: 몸이 거뿐하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가벼워지죠.
1: 이 약을 아직도 얼마 지금 한 두 달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0: 두 달을 쓴다면 허즐리네와 나이서 됩니다.
1: 망제
0: 맞으셔. 그러다가 또 좀 붓기거나 소변이 문제 있거나 또 이 환절기 돼서 좀 아랫배가 차거나 이럴 때면 또 한두 통 드시면 됩니다.
1: 그러면 방 찾아가가지고 잘 문의하고.
0: 문의하고 소리에 그래요. 소리 또 조절하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어제 원래 좀 혈압이 파동도 있는 데다 되고 머리가 영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뇌경색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또 정신 타격을 그랬는지 원래 그 심장이 신지체제가 있는 데다 되고 열이 난다 하면 뒷잔등에 무조건 뚝 붙여놓은 것처럼 용이 따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울 때는 날씨 춥고 막 비 오고 바람 보고 할 때 또 앞가슴이 막 쪼여드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아픈다. 그 다음에 또 이 팔다리 다 두르지. 그 오른다리가 어제도 조금 어제 발로 걸음걸이가 조금 질질 끊는 것 같은 이런 감도 들었다. 그 다음에 이사 찾아가서 일찍은 어째야 되는가 아까 점약을 써버려서 점약을 한 30초 먹은 게 어째 자도가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열심히 듣고 있던 차에 소장약을 모두 잡수고 효과 봤다니까 나도 이 소장약을 써봐야 되겠다 해서 장대표를 찾아갔는데 그 장대표 그러니까 그 장대표 이래 얘기 다 듣고 소리 추천한 약이 시스의 전주원하고 장시양원, 아오의 천시양원, 요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0: 맞습니다.
3: 그래, 이거에 거의 두 달이 된다, 먹은 지. 그러니까 벌써 이 머리가 아예 아프던 게 머리.

0: 그러니까 요 욕말 쓰게 된 감도 나고요.
1: 네.
0: 그다음 졸업이 많이 운동돼.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다음 뒷산동이 이 요리 나던 것도
1: 통했죠. 예.
0: 예.
1: 뒷산들은 그 양기가 막힌 거 말합니다. 그 아픈 음기가 막히고 예. 양과 음기 음이가 이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이 아이 되면서 따가운 데는 따갑고 차가운 데는 차갑고 그다음에 막 절에 나고 또 굳어지고 이렇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1: 예, 그게 치수의 해결합니다. 예.
0: 그래, 요거 딱 먹으니까, 예. 진짜, 이, 내, 이 다리도, 예, 막, 이 질질 끄순 감이 나던 게 다리도 용 가벼워졌어요.
1: 네.
0: 예. 근데 지금 요거 더 먹자, 그랬다.
1: 예, 또 쓰셔야 됩니다. 환자분이 재발화하기 전에 지금, 예, 그 3개월은 쓰고, 그 다음에 또, 독일 장약방 찾아가셔.
0: 아,
1: 예, 그리고 지금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죠.
0: 예, 예, 예.
1: 다리 불편한 데는 치수의 전주환, 이제 장상환, 그 다음에, 이제 뭐 쓴다. 바오의 천상환 쓰죠.
0: 예.
1: 거기에다 하지에는 이 뚜쟁환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0: 아,
1: 예, 뚜쟁환은 우리 뇌경세계에서 지금 상지하고 하지, 전신 이렇게 나눕니다. 상지에는 예, 상지가 지금 불편하다, 발을 쓰기 불편하다, 이럴 때에는 치수의 하고 쌍후환을 씁니다. 그리고 하지가 불편하다 할 때는 치수의 하고 두쟁환, 그리고 혈압이 온정 안 되면은, 장상환 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통, 이, 지금 기, 음기하고 양기가 이, 서로 순환 못하니까, 예, 그럴 땐 전상환, 심장에 문제 있다는 거 말한다. 예, 그리고 전신이, 전신 위에 상지도 이 편마비, 예, 한쪽이 다 마비 왔다. 이럴 때는 치수의 하고 정보전환, 그리고 또 치수의 쌍후환이 있습니다. 이래 같이 쓰면 회복이 됩니다.
0: 아, 그럼 수시로 자꾸 찾아가서 증상 얘기해.
1: 맞습니다. 이 장약은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만성질병이 있는 분들은 독일 장약방 찾아가면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독일 장약방에서는 또 약도 한 달에 한 번 드립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첫 달에 다르고 두 번째 달 다르고 세 번째 달이 또 조절하고 예, 그 다음에 회복에 쓰는 약이 또 다릅니다.
0: 아,
1: 예, 그렇게 조절하면서 써야 됩니다.
0: 예,
1: 예. 그래 예, 수시로 그 장대변대 찾아가십시오.
0: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눈이 영 안 좋았습니다.
1: 네.
3: 항상 예, 눈앞이 딱 뭐 쉬운 것처럼 예, 뿌옇고,
1: 네.
3: 또 침침하면서 예, 깔깔하기도 하고, 예, 눈앞에 까만 게 그냥 둥둥 떠다니고, 예.
1: 네.
3: 머리도 좀 어지럽고, 예,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가 검사해 보니까, 예, 백내장이라 합니다.
1: 예, 그리고 비문.
3: 어떤 게, 예,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 영 정신이 아예 나고, 예, 힘들게 보냈댔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서장약도 타는 선생님 방송 듣고서, 예, 약방 찾아가 됐습니다. 약방 찾아가 장 대표님 보이고서, 예, 그, 치수의 전주왕하고, 예, 로디 민무왕,
1: 네.
3: 이 두 가지 약을, 예, 한 40일 남아 거의 50일 먹었습니다.
1: 네.
3: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머리 어지럽던 게 좀 없어지고 예?
1: 네.
3: 우옇고 침침하던 눈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깔깔하고 까만 게 둥둥 떠다니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제 생각에 아무래도 상당한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어쨌든 쓰던 김에 더 쓰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1: 지금. 네. 환자분은 백내장 조기 증상도 있고 비문증도 있습니다. 예, 우리 비문증이라 할 때는 기혈이 부족할 때 비문증이 생긴다. 맥이 똑 떨어지다가 이 눈앞에 뭐 둥둥 떠돌아댕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로디밍무환하고 치수의 전주환 같이 쓰면은 예, 기혈 순환도 되고 몸에 풍열을 내려준다. 그래서 두통도 없어지고 예, 머리가 많이 맑아집니다. 예.
3: 예.
1: 그러기 때문에 눈도 우리 지금 풍열이라는 게 눈이 눈을 칠 때는 우울로 올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머리에 올라가는 거 막아주면서 눈도 좋아지고 또 전신이 같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1: 그리고 지금 50일 썼은가?
3: 예.
1: 그 3개월은 쓰셔. 3개월은 아, 우리 백내장이든 비문증이든 이게 완고성 만성 질병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은 조절하는 이 시간은 줘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절하십시오. 예.
3: 예. 예. 예.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주정관이 있어요. 자네가 놓고 간경화 턱이 돼서 땀쇠 흘리고 맥이 없고 오른쪽 옆구리 무직합니다.
1: 네.
4: 그래서 지금 수간전화하고 연치만대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이제는 한 달 썼는데 자네가 증상이 됐고 땀 흘리지 않고 맥이 나고 오른쪽 옆구리 무직하지 않습니다.
1: 네.
4: 저는 이야기에 효과 빠르고 효과 영 좋습니다.
1: 네.
4: 오래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쓰겠는데 계속 물어봅시다. 우대 활동 어떻게 합니까?
1: 우대 활동이 수간 전환은 한 달분 사시면 두 달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90날 한 개로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만성 이 간염 간경화 병독성 간염 이건 딱 료정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예, 그 병독 또 사멸하는 과정이 있고 또 이 간세포가 이 돌아오는 수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활동에는 한 달분 사시면 두 달분 드립니다. 내일까지입니다 활동.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양방에 연결하십시오. 예.
4: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그럼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는 위병 때문에서 한평생 같이 갑니다.
1: 네.
5: 젊었을 때부터 한 40대 그때부터 위병 위상병이 있는 게 야 정말 어릴 때가 지금 무슨 나이는 한 60 넘었는데 야 위 아파서 정말 한평생 그래서 위 어째 음식물만 먹으면 이제 민지 끝에 빡빡이 위 젊었을 때는 그래서 약방이 하고 싸먹고 좀 견디는데 점점 애들 점점 더 아픈다.
1: 예, 위장 기능이 저하돼 그렇습니다.
5: 야 우리 집에는 그 맥 위약 선진다거든. 점을 데리고 달고 있어야 됩니다. 위가 아파도 쓰리고 그냥 식구물이 올라오고 걸거리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째 그런지 위 그런 위에 딱 무슨 있는 것처럼 민지 끝에 딱딱해서 내려야 하고 항상 위가 부딪혀지고
1: 그 식적이라 한다. 식적. 예.
5: 글쎄 무슨 그래 병원에 가서 나 검사해볼까 나 위축성 위염에 만성 위염에 무슨 위약 위병은 다 있답니다. 그다음 위궤양까지 있어 위가 좀 헐었답니다. 그러니까 위가서 다 쓰리단 말입니다. 위 쓰린 것도 막 그게 견디기 좀 바쁜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위 쓰여서 그 약도 먹어야 되고 그래 한번 뭐 바빠서 이 왜 동의 말하는 게 자기도 이렇게 아프던 게 이 장약을 먹고 소리 미리 왔는데 어제 장약 안 먹는가 그래서 장약에서 다만 이전부터 매 들었더나 어제 먹을 엄두를 못 냈는데 너무 아플까나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근데 방송을 이 6시 방송을 쓰게 들었습니다. 위장병 때 이야기 장약 뭐 이 방송 나오면 열심히 듣고 보니까 확실히 이 서장약은 좀 유명한데 먹어야 되겠다 먹어본 게 아니게라 해서 이 선생님 장대 편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라도 가서 정황 말할까요? 장대표 세 가지 약을 줍니다. 조주다시 하고 다탕을 그다음에 런칭망제 이 세 가지 약을 줍니다. 그래서 갔다가 먹게 아이 벌써 먹어서 얼마 안 됐어. 벌써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능지껏 딱딱해 내려야 돼. 구중사 없어지네.
1: 그래서
5: 용 잘 내려간대.
1: 맞습니다. 편안해지네.
5: 매번 거 찬 것만 먹으면 저렴해. 나를 그 위장이 다 나빠져. 설설하고 설사하고 먹으면 또 변비가 오고 그리고 위 제일 바쁜 게 위 쓰는 게 제일 써버려. 견디 바쁜. 이거 위 쓰는 증상이 글쎄 그거는 그래서 좀 어래 그래서 한 달 그 뭐가 그 증상은 없어지더란 말이야. 야 그래 이전에 그래 아프던 게 지금은 위가 쓰리지 않지. 밥 먹기 딱 싫어 그랬는데 그냥 그 먹는다는 게 좁쌀 죽을 수 있겠어 먹었는데 지금은 이 약 먹은다면 밥은 먹어도 이렇고 매운 것도 약간씩 김치 전 사람 김치 먹어 김치도 약간씩 먹어 이렇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 아프던 증상이 또 많이 없어졌습니다. 야, 이 약이 써놔서 이젠 다른 약에는 이런 효과만 뿐이고.

0: 저는 이리 효과를 봤어. 너무 좋아서 나는 계속 먹자. 그런데 아무래도 내에서 한 달 반을 먹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석 달을 쓰십시오. 그리고 예, 이거는 위가 치료되면서 이 사람이 맥이 힘이 납니다. 예, 이 따탕화리가 이 몸 전체를 조절하고 이 만성염증이 근원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예, 그리고 예. 조주 다지하고 런칭 망주에는 이 두 가지가 보물급 장약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세 개를 결합했으면은 예, 여러 가지 이런 위장병 치료에서 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래서.
0: 예,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죠.
1: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예 비쌉니다.
0: 예. 아예 비쌌죠. 뭐, 우리 여백성들이 좀 싸진 가격, 100만 고치가 뭐, 어디 비싸게 해서 어떻게 하나 먹어야 되지.
1: 맞습니다.
0: 지금 이 약에서 난 효과를 영 너무 잘 봤어. 지금 밥 맛있었어요. 요즘엔 맥이 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맥이 나게 하는 약입니다. 예, 맥이 나면서 따탕화리가
0: 또 계속 더 먹자 그런데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먹었는데
1: 예, 3개월은 쓰셔. 3개월이 그 위에 지금 서의학적으로는 뭐 천폐성 위염이다, 위축성 위염이다 하지만 중이 진단으로는 그 식적이 있고 담음이 있다 합니다. 그거 풀어주자 하면은 조금 3개월은 써야 됩니다. 예.
0: 이제 한 달 봤어. 지금 3개월에서 써야 되겠죠.
1: 예, 3개월 쓰셔.
0: 그 세 가지 그냥 먹으랄까?
1: 3개월 동안은 세 가지 쓰셔. 그 다음에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예, 특별히 이 위에 대한 좋은 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장 대표님 가서 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또 조절을 하셔. 예.
0: 예.
1: 다른 맞습니다. 약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0: 예, 또 가겠습니다.
1: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난 예, 선생님 지수의 전두환,
1: 예.
3: 예신 커프의 낙, 여러 가지 예, 네 가지를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선생님 내 혈압이 높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밤에 머리 어지럽고
1: 네.
3: 그리고 잠잘 때 지랑 올라가고 손발이랑 탓됐습니다.
1: 네.
3: 그러는 게 이거 얘 좀 먹으니까나 얘 식으면은 괜찮다.
1: 네.
3: 그래 식으면 내 마지막에 두 가지를 먹었는데 예, 이거 선생님 내 계속 먹어야 됩니까?
1: 그 화신 코프에는 두 달을 씁니다. 예. 두 달에 한 개 료정입니다. 예.
3: 두 달에.
1: 예, 두 달에 한 개 료정이고 그다음 치수의 전주화는 예, 지금 환자분 좀 오래 썼죠. 예,
3: 예 좀 오래 썼죠.
1: 예, 예. 그 한 1년 후부터는 세 날에 한 번씩 써도 됩니다.
3: 제 날에 한 번,
1: 예, 예.
3: 그다음에 화신커프에는
1: 화신커프에는 두 달을 쓰고 그다음에 예. 당대편대가 또 상담 받으십시오.
3: 예, 손발이 저리고 지랄이 하는
1: 예.
3: 게
1: 있어요. 예, 예. 예, 그거 좋습니다.
3: 혈압도 어떨 때는 자꾸 올라갑니다.
1: 예, 환자분은 그 조울증이 있다 했죠. 예,
3: 예.
1: 예 그 조울증에도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했으면 좋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1: 예, 예. 그래서 이 두 개 더 화신코프에 두 달을 쓰고 그다음에 장대편대 또 찾아가시오.
3: 네, 예. 선생님들.
1: 예, 예, 예.
3: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0: 발음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이렇게 우리 간이라 할 때에는 우리 인체에서 하는 1위가 500여 가지입니다.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이 건강해야만이 다른 이 오장육부가 같이 건강해집니다. 예, 우리 간에서 지방을 분해도 하고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체중도 조절하고 근육도 다스립니다. 예, 간이가 근육을 다스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근육이가 예, 경련이 오지 않으면 아파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몸도 곱고 바르게 하는 이 작용, 그리고 힘을 쓰게 하는 이 작용도 간에서 합니다. 예, 때문에 간이 좋으면은 몸매가 같이 좋아집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손하고 발톱도 간이 기능과 관계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특히 좀, 많이 살이 상한다, 이럴 때에도 예, 간과 관계됩니다.
1: 네.
2: 이뿐만 아니라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작용도 간에 합니다. 예, 간이가, 예, 우리 든든하지, 간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예, 이 정신이 흩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이가 나쁜 분들은 몸의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같이 나타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간에서 화평한 기운을 발생, 해야만이 마음이 평화롭게 하고 남들한테도 좀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1: 네.
2: 예, 간이 나쁜 분들이 좀 예민하고 또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대하셔도 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옛날에는 간이 좋은 사람은 법 없이 산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하고 담낭을 보면은 에너지 간하고 담낭이 에너지가 충족하면은 좀 남다른 착한 면뿐만 아니라 예, 착한 심정과 덕 있는 이런 마음하고 언행으로도 나타납니다.
1: 네.
2: 예, 간이가 나쁘면 사람이 불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1: 네.
2: 예, 간이 좋은 분들이 말도 부드럽게 하고 침착하고 절도도 있고 항상 좀 인자하고 예, 자신이 해를 입어도 성내지 않고 또 두려움도 모르고 또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는 예, 이런 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간을 잘 돌본다 할 때에는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간하고 담낭이 건강한 사람이면은 눈이 맑습니다. 예, 눈이 맑고 깨끗하고 항상 예, 이 시력이가 또 좋습니다. 그리고 간하고 담낭이 좋으면은 기혈이 잘 소통이 되면서 편안하고 소화 기능이 원활하게 또 활약합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지금 우리 하루 내내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으면서 잘 낫지 않는다 할 때에는 간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예, 간을 치료한다 할 때에는 다른 질병도 같이 낫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우대 활동, 수간 전환 우대 활동해서 한 달분 사시면 두 달분 드리기 때문에 이 활동을 잘 이용하시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0: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친구들은 혹시 자신에게 남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서 고민이었던 적이 있나요? 눈에 띄는 모습,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습관, 혹은 작은 특징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을까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싫어하거나 위축됐던 적이 있을까요?
0: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 하나로 늘 마음이 아팠던 꼬마 고양이 얼룩이가 마침내 자신의 특별함을 알게 되고 마을의 행복을 위해 모험을 나서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입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면서 친구들도 자기 안에 빛나는 특별함을 느껴보고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이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 고양이의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0: 푸르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에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해가 질 때마다 노을빛이 온 마을을 감싸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다웠고 햇살처럼 따뜻한 황토집들이 가지런히 즐기했어요.
1: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조금 특별한 꼬마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얼룩이었어요.
0: 얼룩이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온몸이 눈처럼 깨끗한 새하얀 털로 덮여 있었지만 오른쪽 귀끝에만 까만 반점이 하나 선명하게 있었어요. 마치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군 것처럼 둥글고 또렷했어요.
1: 얼룩이는 그 까만 반점이 정말 싫었어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은 모두 깨끗하고 순수한 색의 털을 자랑했어요. 검은 고양이는 윤기 나는 까만 털을 자랑했고 노란 고양이는 햇살처럼 밝고 고운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흰 고양이들은 얼룩이나 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하얗기만 했어요.
0: 얼룩이는 매일 맑고 투명한 개울가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복원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유독 그 까만 반점만 눈에 띄어 마음이 자꾸 찡하고 슬펐어요.
2: 얼룩아, 너의 반점은 너만의 특별한 표식이야.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너만의 멋진 증거란다.
0: 엄마 고양이는 얼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위로해 주었지만 얼룩이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눈에는 작은 슬픔이 가득 고였고

0: 있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전 특별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깨끗하고 점 하나 없는 흰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이 반점이 정말 싫어요.
1: 얼룩이는 그 반점을 숨기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마을에 있는 예쁜 꽃밭에 가서 가장 붉고 싱싱한 장미잎을 따다가 조심조심 귀 끝에 붙여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 떨어지고 말았어요.
0: 또 마을 뒤쪽에 있는 흙탕물 웅덩이에 몸을 살살 담가서 털을 어둡게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물에서 나와 몸을 털면 흙은 쉽게 씻겨나가고 까만 반점은 여전히 선명하게 그 자리에 섰어요.
1: 얼룩이는 매번 기대를 가득 품고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노력해도 바뀌지 않은 모습에 얼룩이는 점점 더 슬퍼지고 자신감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0: 그러던 어느 봄날, 평화롭던 이 마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광장에 모여 활기차게 놀이하던 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들의 맑고 예쁜 합창 소리도, 까치의 울음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런 새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1: 마을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두 걱정에 잠겼어요. 아침에 새소리 없이 깨어나는 건 너무 허전하고 외로운 일이었고 예전에 활기 넘치던 광장도 이젠 텅 비고 조용해졌어요. 마을에 살던 동물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0: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한 건 마을의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였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새들의 노래만큼은 정말 기분 좋게 들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 쓸쓸하게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2: 애들이 이제는 너는 노래하지 않는구나. 우리 마을은 이제 영원히 조용해질지도 몰라.
1: 얼룩이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모습과 소리 없이 잠든 마을의 침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기 반점만 생각하며 마을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얼룩이는 오늘따라 슬픔이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얼룩이는 마침내 단단히 결심했어요.
0: 할머니, 제가 새들을 찾아서 다시 우리 마을로 데리고 올게요. 우리 마을을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게요.
1: 주변에 있던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얼룩이를 말렸어요.
0: 안 돼, 얼룩아. 위험해. 새들은 마법의 숲에 반 뒤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그 숲은 어둡고 미로처럼 갈림길이 많아. 그곳에 들어갔던 이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너는 아직 어린 고양인데 너무 위험해.
1: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얼룩이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눈에는 밝고 빛나는 용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0: 얼룩이는 엄마가 정성껏 챙겨준 작은 배낭을 메고 해질녘에 마을을 떠났어요. 마법의 숲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어요. 거대한 나무들이 마치 높은 벽처럼 빼곡하게 서 있었고 갈림길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에 겁도 났지만 얼룩이는 마을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갔어요.
1: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어요. 수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한 얼룩이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멈췄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춤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0: 깊은 노둠 속에서 갑자기 얼룩이의 오른쪽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이 따뜻한 온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반점은 점점 더 밝아지며 은은하게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마치 작은 반딧불처럼 부드럽게 주변을 밝혀 비춰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빛이 닿는 땅 위에는 새들의 작은 발자국들이 하나 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점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이 반점이 새들을 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
1: 얼룩이는 그제야 자신의 반점이 그저 평범한 얼룩이 아니라 특별한 힘을 가진 마법의 표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주는 특별한 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반점을 싫어하고 숨기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가슴 속에 뿌듯함과 용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0: 반점이 내는 빛을 따라 얼룩이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차가운 개울을 건너며 커다란 버섯숲을 지나 마침내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 우뚝 솟은 커다란 은빛 나무가 홀로 서 있었고 가지마다 수많은 새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 하지만 새들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눈에는 빛이 사라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은빛 나무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안개가 둥글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들의 노래와 기억을 앗아간 검은 안개였어요.
0: 이 안개는 새들에게서 노래할 힘을 빼앗고 행복했던 기억까지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얼룩이는 안개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무서웠지만 슬퍼하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꼭 새들을 구해서 함께 마을로 돌아갈 거야.
1: 그 순간 얼룩이의 까만 반점이 작은 별처럼 더욱 강하게 빛을 뿜었어요. 그 빛은 어둠을 뚫고 검은 안개를 향해 쏘았어요.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햇살처럼 따뜻한 마법의 빛이었어요.
0: 검은 안개는 그 빛을 맞자 바로 사라졌어요. 안개는 순수한 마음의 빛을 무서워했고 그 빛 앞에서는 그저 작고 약한 구름에 불과했어요. 안개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1: 그러자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의 눈에 다시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새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노래 멜로디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새가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다른 새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0: 노래 소리가 점점 커지며 숲 전체가 아름다운 합창으로 가득 찼어요. 그 노래는 슬픔을 녹이고 기쁨을 전하며 얼룩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1: 새들은 얼룩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작은 새들은 어깨에 앉아 털을 핥아주고 큰 새들은 하늘 높이 날며 행복하게 지저귀었어요. 새들은 얼룩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밝게 안내해 주었어요.
0: 해가 떠오를 무렵 얼룩이와 수많은 새들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모두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얼룩이가 무사히 새들을 데려왔다는 걸 알고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1: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는 얼룩이를 꼭 안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얼룩이는 자신의 까만 반점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반점은 그만의 특별함이자 용기와 힘이었고 이제는 자랑스런 마법의 표식이 되었어요.
0: 마을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은 얼룩이를 존경하며 그의 특별한 반점을 마법의 반점이라고 불렀어요.

0: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싫어했던 얼룩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마을의 영웅이 되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얼룩이는 자신에게 있는 작은 다른 점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만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0: 친구들도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특별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멋진 친구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종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의 주재하에 29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6.1 국제 아동절을 맞아 우리주 각 현시 문화관광 풍경과 시설에서는 친자관광, 문화체험, 견학실천 등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주제 행사와 입장료 우대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연변 영종 허시안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장춘 아태팀과 극적인 2-2 무승부를 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이 주재하에 29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서성 장치시 심원현의 한 탄광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대중 주변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에 관한 중공중앙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중공길림성교류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보치 요구를 전달 학습하고 전주 대중 주변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진척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전국 순시사업회의 및 20기 주황 제7륜 순시 동원 포치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중공중앙 판공청에서 인쇄 발부한 촌 순찰 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시종,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안전생산이라는 이 단계를 시시각각 조여 재반 분야 안전경계조치 실시를 철저히 다잡음으로써 중특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억제해야 합니다. 광산 안전을 엄격하고 빈틈없이 다잡아야 합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에서 내온 광산 안전 8가지 강경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탄광, 비석탄 광산 분야의 심층적인 정밀조사와 숨겨진 재해 유발 요인 전면 조사를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가스, 일산화탄소, 석탄 먼지 등 위험 우한 조사 치리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고 숨겨진 작업 면에서의 작업, 갱도 작업 인원수 불분명 등 문제를 엄격히 조사해 광산이 문제를 가지고 운행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우한을 깊이 조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치리 공약 3년 행동 전개를 출선으로 위험화학품, 교통운수, 건축시공, 가스소방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그물망식, 반복식, 기초조사식의 우한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우한이 형성되기 전에 통제하고 우한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대처 사업을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홍수방지 대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인원, 장비, 물자를 미리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 위험이 있는 저수지, 좁은 하도, 산골 물사태 발생 가능 구역, 도로 다리와 뺄물길, 도시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에 배제해 인민 대중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 특히 철학, 사회과학 전선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지식혁신, 리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이론 연구와 해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깊이 추진하고 당의 혁신이론이 변강 민족 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성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리윤연변이라는 선전 강연 브랜드를 잘 활용해 기층을 대상한 리론 선전을 잘 들어주고 당의 혁신 리론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게 추동해야 합니다. 중대한 리론과 현실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 단계적 특징에 립각해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연변대학 변강연구원과 주당위 당학교, 주사회과학계 연합회 전문가 두뇌진 역량을 잘 활용해 대책성, 실천성 연구를 착실하게 전개하고 일련의 고품질 자정 권한 보고서를 힘써 형성해 당위와 정부 결책에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사회과학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철학 사회과학 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올려놓고 실제 문제를 제때 연구 해결하며 고급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당의 용도를 철학 사회과학 사업 발전의 전 과정 각 방면에 관통시켜 사회과학계가 연변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조직과 규율검사 감찰기관에서는 중공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길림성규율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포치 요구에 따라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집중 정돈 사업을 잘 들어줘 결전의 해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분야 정돈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의료보장기금, 양로봉사, 높은 표준 농지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략을 실시하고 특별 조치를 통해 상징적인 성과를 내어 착실한 정돈 성과로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상급 직접 처리, 직접 조사 처리, 타지역 교차 사건 처리 등 기재를 잘 활용하고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주시해 부패 사건을 깊이 파헤치고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조사 처리 진섭 효과를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책임 리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일을 맡아 처리하며 단계적으로 압력을 전달하고 임무를 리행해야 합니다. 당위, 정부 지도부 성원들은 구역별 책임 연계, 맞춤형 지도, 상시화 조정을 견제하고 정돈 임무가 착실히 리행돼 효과를 거두도록 엄격히 추진해야 합니다. 규율검사 감찰기관에서는 통괄적으로 주관하고 독찰 지도를 심화하며 추적 지도를 통해 사건 처리로 정돈을 이끌고 문책으로 실행을 독촉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본급을 들어주고 개통을 이끄는 강도를 높여 정돈 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시하고 부문 간 협동 배합을 강화해 함께 들어주고 공동 관리하는 사업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히 해야 합니다. 5월 30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1진 군중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도나시 3건, 중점사건 2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6.1국제 아동절의 즈음에 우리 조 각 현시 문화 관광 풍경과 시설에서는 친자유

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실천 등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주제 행사와 입장료 우대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칠색 동심 즐거운 아동절 계열 행사를 펼칩니다. 박물관에서는 5월 27일부터 매일 개방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으며 명절 기간 어린이들에게 풍선, 엽서 등 선물을 증정합니다. 또 여러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등이 펼쳐져 아이들이 전통문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연결공룡왕국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환상풍선축제를 열고 저녁 9시까지 영업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진자 특가 예매권을 출시하는데 주제락원, 야간 운영구역, 온천 물 3개 전용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란 명주탑에서는 진자 소통 공연과 수공예 특가 세트를 선보입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 발해고진 와스도크 활락섬에서는 문예 공연 등 행사를 기획하고 무료 입장, 진자 특가권 등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동북범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만 18세 이하 아이들의 기본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도나 육정산 온천 안명호 농어학원에서는 키 1m 40cm 이하 어린이들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도문시 여러 민속시설에서는 아동절 당일 유아 입장료를 면제하고 도문 벽해 온천 풍경구에서는 락타 타기 체험 시 말타기 체험을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령정 일본 연변 침략 주의증관에서는 입장료를 할인하며 비암산 온천 고천락,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 량전백세 운동 휴일 풍경구에서는 친자 세트 입장권, 어린이 특가권을 내놓았습니다. 화룡 광동 천등 곳에서는 전원 관광과 민속 체험 특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왕청 호기문화 관광 레조구와 란가 대협곡에서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 입장료를 면제하고 학부모한테는 반값 혜택을 줍니다. 전주 각종 우대 행사는 아동절 전후를 아우르며 부분적 풍경구 혜택은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연변 영정 거시안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장춘 아태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3분도 안 돼 장춘 아태팀이 한 골 앞서 나갔습니다. 연변팀에서 활약했던 리강이 연변팀 문전에 올린 코너킥을 동료가 머리로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장춘팀의 압박 공세, 연변팀은 실수를 거듭하며 애를 먹었습니다. 공세가 오가던 경기 23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도민고스가 오른발로 감아찬 코너킥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밀고 당기고 하던 56분경, 단덕지가 왼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으나 연변팀 공격 반칙으로 판정됐습니다. 2분 뒤 장춘팀이 또 추가 득점을 하며 한 골 차이로 달아났습니다. 74분 연변팀은 김태현을 빼고 리세빈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82분에는 호재겸이 들어가고 단덕지가 나갔습니다. 공격 고삐를 당긴 연변팀은 경기 보충시간인 92분에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도민고스가 프리킥으로 장춘팀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경기는 결국 2대2로 끝났습니다. 연변팀은 6월 14일 저녁 남통지훈팀의 안방에서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은 일전 향촌 인정창이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합 68개 마을이 FAO 시범촌 명단에 올랐고 길림성에서는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우리주 안도현 두산촌,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FAO 식량농업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편입됐습니다. 도나시 여러 부문에서는 28일 연합으로 시험 부정행위 기기 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군들은 상가에서 판매하는 전자기기, 통신기기, 은밀착용형 장비 등을 중점 검사했으며 소형 레시바, 무선송신기, 몰래촬영장치 등 시험 부정행위에 쓰이는 기기 판매 행위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영업자격과 입출고 장부를 철저히 검사해 부정행위 기기 류통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백금 주재우체국 대상이 26일 정식 착공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331 국도 연선 최초로 우정봉사, 문화창의 전시, 관광객 인증 촬영, 특색 소비 기능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부대 시설로

시간 더하기 풍경이라는 독특한 리념으로 지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사진을 찍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추억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질서를 일층 수호하고 교통안전을 보장하며 도로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11곳의 위법행위 증거 수집용 전자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정식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4세까지 장수한 고귀대사 등철도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104세까지 장수한 고기대사 등철도 선생님은 중국 종리학계 거목이자 영예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첫회 고기대사 칭호를 받은 분이시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중리진법 대표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등철도 선생님은 평생을 중리학 림상, 교육, 과학 연구에 바치셨으며 80여 년간 진료하시면서 중증 근무력증, 관상동맥 심장병,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 여러 난치병에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추셨습니다. 그는 87세 고령의 국가중리학관리국 전문가 고문단 단장을 맡으시며 중리학의 전염병 치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탁월한 공헌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는 양생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은 먼저 덕을 쌓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장수의 핵심은 마음의 평화와 욕심을 적게 가지는 데 있으며 여기에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등의 조화를 더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네, 등철도 선생님이 평소 실천하신 양생법은 태극권 종호 보행하며 양기채집, 중약 조격 등을 강조하였으며 중약이 간편하고 쉽고 저렴한 지혜를 담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등철도 선생님의 24가지 양생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는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위장을 깨끗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빗질 동작을 100회 해주어 머리의 경락을 자극하고 뇌 혈액순환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명천고를 실천했습니다.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검지와 종지로 뒷머리를 50회 두드려 뇌 건강에 좋고 이명을 예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에 총이모를 하셨습니다. 집게 손가락을 귀구멍에 넣고 앞뒤로 돌린 후 갑자기 빼는 동작을 50회 하여 정력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격침철을 하셨습니다. 다섯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뒷목을 50회 가볍게 두드려 경락을 소통시키고 목뼈 불편함을 완화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70% 정도만 드셨으며 밥을 위주로 채소, 과일, 약간의 콩이나 감자류를 곁들여 잡식화돼 편식하지 않은 원칙을 지켜서 위장 운행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항상 우유 한 잔을 마셔서 칼슘을 보충하고 위를 보호했습니다. 식사 후 30분간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했습니다. 오선희는 독서, 신문 보기, 서예를 하여 사고를 활발하게 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늦췄습니다. 정오에는 햇볕을 쬐며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교를 보충하고 오후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도 다시 30분간 산책해 혈액순환을 촉진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씻으셨으며 쑥, 홍화 등 활혈 약재를 넣어서 편안한 수면을 도왔습니다. 그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보장했습니다. 식습관에서는 채소와 콩류를 많이 섭취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한 조에 3번 생선, 새우를 드셔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매일 호두 한두 개를 드셔서 신장을 보호하고 두뇌를 도우며 변비를 예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하며 단전의 뜻을 모아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평화로운 기운을 주입했습니다. 태극권을 꾸준히 수련하여 음양을 조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키워서 락상을 예방했습니다. 항상 냉온수 교차 샤워를 하셔서 혈관 수축과 이완을 자극하고 피부 로화를 요쳤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옷을 적절하게 더하고 빼며 특히 머리, 등, 발의 보온에 신경 써서 찬 바람에 침입을 피했습니다. 정서면에서는 인과성 실함을 강조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며 남과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네, 140가지 장수한 고기대사 등철도의 장수 비결은 중약을 근거로 한 양생법을 기초로 서식과 운동을 겸하고 정서적 평온함을 유지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요리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 같지만 이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유행병학 및 지역사회건강잡지에 발표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있어서 한 주에 한 끼만 집에서 요리해도 뇌 건강에 실질적인 이점을 갖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본의 한 과학기술대학에서 수행됐는데요. 그들은 65세 이상 인구 1만 1000명의 6년간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이 기간 참가자들은 요리 빈도와 7가지 기본 요리 기술의 숙련도를 스스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절반 사람들이 매주 최소 5회 요리를 했고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은 전혀 요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치매 위험은 각기 부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1회 이상 요리하는 노인들의 치매 위험이 약 30% 감소했고 스스로 요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 감소율이 70% 육박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진은 요리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요리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사고하고 통합하며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뇌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내복동소파병원 노년의학과 조임의사 강림은 요리가 인지보호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잡지에 발표된 10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 감소했고 주 3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10%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생활과 편리한 서비스는 현대인 습관을 바꾸고 있는 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점차 필수 생활 기능 목록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배달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용자 증가율이 45%며 2026년 음력설 기간 156만 명의 60세 이상 노인들이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전의 연구에 따르면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한 대학 연구자들의 영양 및 영양학 퇴지에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외식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자주 외식하는 경우 사망 위험이 49%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서남대학 심리학부 교수 탕영룡은 독거로이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노인의 경우 장보러 가는 불편함, 체력 제한, 음식을 많이 하면 남는 문제, 배달이나 외식의 간편함 등 요인으로 인해서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건강상의 리점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성염증은 뇌졸중, 암, 비만,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관절염, 우울증 등 각종 질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속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만성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음식으로 그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과 소를 슈퍼푸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은 면역체계의 과잉 행동을 초래해서 관절 통증과 피로감을 가져오고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염증을 퇴치하는 데 좋은 식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연어에는 두 가지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인 에이코사핀타인산과 독코헥사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암과 심장질환, 천식, 자가면역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데 특히 마늘에 열을 가하면 항염증 효과가 증강됩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추고 스태미나를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염증을 퇴치하는 효과도 아울러 갖고 있죠.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염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두부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에는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일은 항염증 효과가 큰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케일 한 컵분량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하루 권장량의 10%가 포함됐습니다. 아몬드에는 생선처럼 항염증 효능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관절을 매끄럽게 합니다.

염증 전고체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는 염증을 퇴치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많이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항염증성 면역 단백질을 증가시킵니다. 토마토에는 염증 퇴치제로 꼽히는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는 요리를 하면 항염증 특성이 증폭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 단추는 아침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공복 상태 위장 건강을 망치고 체중관리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네, 하루의 첫 끼를 몸에 좋은 식재료로 시작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균형 잡힌 체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음식은 달걀과 견과류였습니다.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아침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데 한 가지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담겨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타민C와 섬유질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양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달걀은 메티오닌, 시스틴 등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비타민 A, D, B와 무기질도 들어있습니다. 또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바 달걀 두 개는 약 12g의 단백질에 들어있어 함께 필요한 단백질 함량인 20-30g을 거의 채울 수 있습니다. 네, 혈당 안정에도 좋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두 개 정도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네, 달걀과 나란히 최고 등급으로 꼽힌 것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음식은 정말 좋습니다. 다만 섭취량과 부패 변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견과류는 열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과 대사 문제에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부패하고 변질도 잘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견과류가 고소하지 않고 펜트 맛이 나는데 부패 변질한 견과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시원한 냉장실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은 서늘한 곳에 둬야 합니다.

심폐 체력이 좋을수록 치매와 우울증,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에스파냐 현대학교와 스웨덴의 카톨린스카 연구소 공동연구진은 심폐 체력과 정신, 신경인지 질환 간 관계를 다른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폐 체력은 운동 중 심장과 폐가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반적인 신체 건강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연구진은 시작 전에 정신질환이나 신경인지장애가 없었던 참가자들을 장기간 추적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27회를 선별해 분석했습니다. 이들 연구에는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 400만 명 이상이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은 각 연구에서 측정된 심폐체력 수준과 이후 질환 발생 사이의 관계를 통합해서 위험도를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심폐체력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서 성인기 다양한 정신질환 및 신경인지장애 발병 위험이 일관되게 낮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36%, 치매 위험이 39%, 정신질환 위험이 2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장애 역시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뚜렷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체력이 조금만 개선돼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MET가 1 증가할 때마다 우울증 위험은 약 5%, 치매 위험은 약 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ET는 휴식할 때 에너지 소비를 1로 기준 삼아서 신체 활동을 할 때 에너지 소비가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를 나타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수준의 체력 향상으로도 정신 건강에서 리점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를 이끈 전문가는 그동안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심폐 체력처럼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신질환 및 신경인지장애를 아우르는 분석은 부족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예방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한계점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질환의 경우 연구수가 부족해 종합분석이 어려웠고 확보된 자료 역시 중년 성인에 집중돼 있어서 연령대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어린이와 청소년, 고령층 등 다양한 연령 집단을 포함하는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과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연구진은 평가했습니다. 심폐체력은 측정이 가능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구 전체에 적용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예방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향후 심폐체력평가를 정기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관리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암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 음식입니다. 노화나 유전적 요인 외에 일상 음식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을 같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네, 이 물질이 위와 대장에서 확 반응을 일으켜 독성 물질로 변하고 점막을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류를 대장암 유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대찌개나 볶음, 구이로 자주 즐기는 가공육류지만 많이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오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등 튀긴 음식을 먹으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쌓이면서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 경로가 막히고 세포가 망가지며 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과도한 동물성 지방은 췌장의 효소 분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이에 염증을 키워 췌장암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활용해서 튀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기름을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신경퇴행과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입니다. 펄펄 끓는 국과 찌개는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이지만 식도와 위 점막에 반복해서 화상을 입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 자극이 세포 보호막을 약화시켜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식도암 등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역시 65도 이상의 음식을 2A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함량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건강 매체에서 소개한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낮은 네 가지 식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몬드 음료는 요당 불내증 있는 사람들에게 우유의 훌륭한 대안식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유라고 표기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일반 우유와 단백질 함량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백질 강화 제품이 아닌 이상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식단에 자주 포함되는 식재료입니다. 섬유질과 불포화 지방 함량은 높지만 아보카도 한 개 기준 단백질이 3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후무스는 병아리 콩을 갈아 만든 중동식의 스프레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병아리 콩을 찾습니다. 병아리 콩으로 만든 딥소스인 후무스를 소량 섭취한다고 해서 생각만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분의 1컵 분량의 후무스에는 2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바는 식사 대용이나 이동 중 간편하게 단백질 보충용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양 성분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의 단백질바에는 개당 단백질이 1에서 3g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낵바는 단백질 함량이 개당 10에서 15g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체중 1kg당 최소 0.8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량은 생활 방식, 나이,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끼에 20-3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104세까지 장수한 고기대사 등철도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각종 건강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건강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살면서 우리는 참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어떤 이별은 아쉬움으로 남죠. 하지만 생각해보게 되면요, 이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별이 있었기에 새로운 만남이 가능해지고 그 만남이 있었기에 다음 이별은 좀 더 성숙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잊고 납니다. 지금 마주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만남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 흘려보내기에는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별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후회 없이 그 시간을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등땀, 겨드랑이 땀 냄새 없애는 방법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은 낮에는 저도 모르게 땀이 줄줄 흐르곤 하죠.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청결이죠. 세균이 땀 속에 단백질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대략 두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땀을 닦거나 말리면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땀을 닦을 때는요, 마른 수건보다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른 수건은 땀의 수분만 흡수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식생활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지산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물성 지방 위주의 식사를 줄여줘야 하며,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과도한 땀 분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땀을 증가시키는 알코올 및 커피, 홍차, 콜라 등 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해주고요. 땀을 유발하는 뜨거운 음식이나 강한 향신료 음식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맵거나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옷을 세탁을 할 때 식초를 넣다 보면은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탁을 할 때 옷을 세탁할 때 옷을 뜨거운 물과 식초에 담근 후에 세탁을 하면 세탁물에서 땀 냄새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요 섬유 유연제 대신에 세탁물에 식초를 넣어도 땀 냄새가 제거가 됩니다. 또한 알코올을 분무기에 넣고 옷에 분사를 하면은요 땀 냄새를 보다 또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옷에 스며들었다 증발을 하면서 옷에 붙어있던 화학 성분을 함께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육류와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몸은 체내에 지방산과 유기물질을 잔뜩 만들어 땀 냄새를 더욱 지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야식은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노폐물 분비를 자연스레 많이 만들

일상 속에서 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특히 많은 땀과 냄새가 나는 겨드랑이는요, 일관적으로도 제거하기 바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잘 되지 않을 때요. 겨드랑이 시중에 겨드랑이의 냄새를 줄여주는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바르는 제품도 있고 또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나게 되는 원인이 이 박테리아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최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샤워를 하고 또 자기 전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고 나서 충분히 말려주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날 때, 원인이 바로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나서 충분히 발라주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겨드랑이 땀 냄새 없애는 법은요, 제모를 하는 겁니다. 털이 자라나는 만큼 더 겨드랑이를 보호해주지만은요, 냄새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씻을 때 천연 비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겨드랑이는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연 비누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미지에는요, 작은 방 인테리어 요령입니다. 요즘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자취를 많이 하고 원룸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홀로 자취를 해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해도 대부분 방이 작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칸막이 역할을 하는 책장을 활용해 봐도 좋습니다.

네, 또한 색상을 통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작은 방일수록 어두운 인테리어보다 밝고 환한 인테리어가 좋지 않아요? 벽지나 밝은 색상의 가구를 배치하면은요, 상대적으로 공간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흰색으로 셀프 페인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흰색이 아니더라도 색상을 통일하는 인테리어는 작은 방을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능성 가구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공간이 작다 보니 아무래도 또 멀티 기능이 탑재된 가구로 이 공간 활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침대 서랍장에 함께 되어 있는 가구처럼 기능성 가구를 활용하면요, 작은 방은 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에 배치되는 가구 역시 중요합니다. 키가 큰 가구들은요, 시선을 잘 두지 않은 곳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으며, 상대적으로 이 낮은 높이의 가구들이라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재료는요, 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하루하루 더위가 더해져 가는 중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이냉국입니다. 내 집에서 가장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여름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식초가 들어가서 입맛을 돋구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이며, 신맛을 느끼고 싶다면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욱더 새콤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콩국수가 있습니다. 콩국수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지만은요, 여름에 먹어야 더 제맛이 나는 음식이죠. 콩국수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곤약면을 사용을 해서 먹는다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랍니다. 시중에 콩국수 가루, 네, 콩국가루, 더 갈아서, 다 모두 갈아서 좋은, 네, 콩국 육수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냉면이죠. 냉면, 아마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냉면이 유명한 우리 연면이기에 냉면 전문점들이 많아서 더욱더 자주 먹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름철 별미 중 하나로 도토리 묵밥도 있습니다. 콩국수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고 또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대부분 도토리 묵은요, 그냥 무침으로만 해먹거나 간장에 찍어서 먹습니다. 묵밥으로 해먹으면 밥과 함께 섞인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팔로군과 신사군에서 활약을 했던 여전사 주결학입니다. 주결학은 1921년 11월 27일 강서성 분영현의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녀는 1940년 칠일한 경쟁을 뚫고 분영현의 명문중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첫 등교 바로 다음 날에 찾아왔습니다. 첫날 부푼 가슴을 안고 입학을 마쳤으나 이튿날 일본군 전투기들이 분영현 상공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무차별 폭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 비행기는 매일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현 전체를 폭격하고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참혹한 공습으로 분영중학교는 형체도 없이 폭파됐고 학교는 강제 해산되어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배움의 길이 막힌 채 허탈하게 집에서 머물던 주결학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사촌 형부이자 비밀 지하 당군인 전복해가 그네 집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학교를 잃고 울분을 삼키던 그네를 지켜보던 형부는 그네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우선 집에서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있으면 조만간 팔로군이 세운 학교로 보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련다. 이 약속 곧 현실로 됐습니다. 1940년 10월 주결학은 형부의 주선으로 팔로군 제5종대 687단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네 인생을 바꾼 작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부대를 이동을 하며 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평생 북방에서 살아온 베테랑 팔로군 간부의 본토 의견과 주결학의 지역 방언사의 심한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등록 담당 직원은 그녀의 본명인 주검하를 주결학으로 잘못 알아듣고 기록을 했고 이때부터 그녀는 주결학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군인이 된 그녀는 불과 한 달 뒤인 1940년 11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41년 7월 일본군은 연무항일 근거지를 말살하기 위해 소탕전을 벌였습니다.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적들의 공세를 피해 신사군 군부와 기관들은 분영현 방향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3사단장이었던 황극성은 3사단 출신 교육생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키기 위해서 호송대를 급파했습니다. 52여 명에 달한 교육생들은 총 3개의 분대로 나뉘어 이동을 했는데 주결학은 그중 제1분대 분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철수 작전은 그야말로 첫

보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이 떠나기 전 지역 방석이란 분대장인 주계락을 은밀히 불러 엄숙하게 말을 했습니다. 보안이 우선이다. 길에서 마주치는 그 어떤 낯선 사람과도 절대 불필요한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어디에서 오는 길이라고 묻는다면 뒤에서 오는 길이라고만 답하고, 어디로 가느라고 묻는다면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만 짧게 답해라. 주계락은 이 지침을 뼈에 새기었고, 그네가 이끄는 제1 분대는 적들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여 요령처럼 조용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기지 덕분에 분대원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신사군 군부가 있는 지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로선을 선택했던 다른 교육생들은 안타깝게도 수로 밀집 지역인 일대에서 적들과 좌우하며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길이람을 비장한 판려투강 비극이 바로 이철수 경로에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 한길 구급 활동을 전개할 당시 정부에서는 그녀에게 각기 다른 세 벌의 옷을 맞춰주었습니다. 활동 영역과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위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수수한 학생 복장을, 밭일을 자는 농가를 방문할 때는 거친 무명 옷을, 지역 유지나 대제주 가문을 설득하러 갈 때는 화려한 치포를 차려입고 세련된 양반집 교수로 변신한 것입니다.

대통령 총회는 오해도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농촌 삶에서 젊은 처자가 사방을 쏘다니니. 하지만 그네가 항일 전선에 서 있는 장교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지주들의 태도가 싹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네 손을 거쳐 항일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만 해도 무려 74명의

그녀는 하늘의 몸을 던지면서 두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마터면 관에 들어갈 뻔한 정도로 죽을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일어나 조국을 구하고 먼저 간 항일 전우들의 목까지 의리와 신의를 다했습니다. 그의 삶은 차가운 역사서의 기록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가장 숭고한 존엄과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웅변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주결하기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것도 서로 옆집인데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오손도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비해 그 옆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티각태각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매일 싸우다 못해 다정하게 사는 옆집을 좀 본받기 위해 온 가족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다툴 일이 없던데요. 마침 행복한 집의 딸이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과일을 담은 유리 접시를 찬장에서 꺼내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엄마가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하필이면 그런 곳에 접시를 두었구나. 이번에는 엄마의 말을 듣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까 보니까 접시를 둔 모양이 위태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른 곳에 두지 못했어. 미안하오, 다 내 탓이오. 그 집을 방문했던 가족들은 식구들의 훈훈한 대화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정말 행복은 가까이 했군요. 저희들은 그동안 자신보다는 대방만을 탓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에 관련한 좋은 글로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한혜금의 글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눈에 분노가 꽉 차 있고 얼굴 표정이 험상궂은 것이 당장이라도 사고를 칠 것 같은 결혼 17년 차 주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 사연의 보따리를 풀게 했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서운함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대면서 일일이 쏟아냈다. 맏며느리로서 나름 시부모를 공개하면서 애써온 로고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데 그런 자신의 수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았다. 특히 다 같은 손주인데 동선에만 챙기고 사랑해주는 걸 많이 서운해했다. 오죽하면 큰 손녀인 딸애가 친할머니를 아무개 할머니라고 말하겠는가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해했다. 그녀는 집안일과 직장일 어느 것 하나 소홀할세라 완벽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맨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거기다 만나는 여자까지 있는 것 같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한참 울고 조금 진정됐는지 그녀는 자신이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면서 자기 결점을 콕 집어 말했다. 나는 본인의 무뚝뚝함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 것 같은가고 질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뚝뚝한 성격 탓에 남편이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피한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는다고 몇 년 전부터 볼멘 소리를 해왔다. 남편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 했으나 남편이 매일같이 술자리가 있고 늦게 귀가하니 또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잔소리가 나갔던 것이다. 하여 둘은 대화는커녕 점점 더 싸우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차에 우연히 남편 차에 어떤 여성이 올라타는 걸 목격하게 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흥분해서 남편한테 누군가고 따지니 직장일로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며 아내한테 미안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더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의 화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사 진지하여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의욕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인데 문제는 직시적이고 명령적인 말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시부모 공개를 잘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본인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였다. 술 먹지 말라, 왜 만날 늦게 들어오느냐 등 말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했으니 남편은 대화를 회피하며 밖에서 겉돌았을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직장에서도 이런 어투로 동료들과 말했다. 나는 화법에 관한 의견을 완곡하게 말해주었고 그 말에 한창 불만을 토로하던 그녀가 자책을 했다. 다행히 자신의 잘못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들 부부가 사이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바로 매사 이혼을 들먹이지 말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나의 건의에 그녀는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후 몇 번의 방문을 통해 나는 이들 부부가 원망하던 사이에서 다독이고 이해하는 사이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화법을 바꾸는 등 어떻게든 혼인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좋은 변화를 불러왔던 것이다. 살다 보면 서로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 가족의 경우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남편은 모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상황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결국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술만 들이켰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나오니 듣는 남편은 결국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되었다. 이들 부부에게 가장 화합이 맞지 않은 부분은 육아 문제였다. 대부분의 육아를 아내 혼자

싸하다 보니 그녀는 몸과 마음의 피로가 나날이 쌓여만 갔던 것이다. 17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때로 들어 그 무엇으로 쉽게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만의 감정이 있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았으며 그런 가족 간의 소소한 일상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기초가 되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 가정의 규칙이 세워져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첫 번째 규칙은 부드러운 소통이다. 시어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온화한 태도로 부드러운 노트로 당사자와 직접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드러운 소통은 남편과도 마찬가지다. 남편한테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다면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줘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두 번째 규칙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부부끼리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그 결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작동할 수 있다. 상담 중에 쩍하면 상대한테 욕설을 퍼부는 남편이나 아내를 볼 수 있는데 막말이나 언어적 폭력은 습관이 된다. 말끝마다 상대를 무시하는 노트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때문에 대화를 함께함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기교 있게 해야 한다.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사연 없는 부부가 없다. 부부가 살다가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럴 때마다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어떤 관계에서든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최옹란. 어느 봄날 아침 문을 열자 선은 정문을 둘러보던 남편이 불안한듯 얼른 방에 뛰어들어와 올방자 들고 앉았습니다. 딸려온 채취에 새순 같은 미소 날리며 연두빛 앞치마 두른 아내 모락모락 행복상을 펼쳤습니다. 이슬술 한 잔 사랑 따르고 흰 구름 두부 한 그릇 정성 담고 산나물 한 접시 손맛 버무린 달관의 맛을 보는 남편 얼굴에 송골송골 돋아나는 은구슬 바라보는 아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 여보, 당신, 우리 한 잔 마주칩시다. 살아온 나를 위하여 한 잔 주, 살아갈 나를 위하여 한 잔 주.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0: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소원 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
1: 그러니까 이 마대에서도 충분하게 나타나는 바, 심장병 치료는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기본 문제점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제품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한 개 이론 체계입니다. 학설입니다. 림상의 표현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구취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제일 관건적인 걸 법안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단순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남들이 지분을 여지간에 어느 분이 말씀한 가운데서도 나오셨지만 해도 지분은 남들이 하나 쓸 때에도 난 두 개, 세 개 써도 몇 분 후에 또 닦아도 또 한참 있으면 또 냄새나고 그렇더라. 바로 근본 문제는 심폐열이 심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구강 청소를 한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번제품을 쓰시고 입에서 냄새가 나던 게 그거는 어느새 없어졌는지 집에 식구들하고 딱 친인들 사이에 이런 거 검험하죠. 같이 해봐서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방면의 문제가 번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가게 가격은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은 쭉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0: 열어 드립니다. 이 정도이다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1배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작업 방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 각을 3일 세각을 무료로 받게 되죠. 이 정도이다면 역시 한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는데 넉 달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래서 많이 지금 외국에 이 제품이 나가는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서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바로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소원천 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19년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 기우고 숨을 찼는데 이 소원천 시원을 쓰니까 지금의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예, 바로 그렇죠.
2: 그리고 잠을 잘다 왔다 생겨 지금 잠을 잘 자고 있고 그리고 숨이 가슴 편안하게 빛납니다.
0: 예.
2: 이빨이 아프는 것도 아프지 않고 예.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아, 예, 예.
2: 아, 효과도 오니까 오늘 배달 받아 또 쓰자고 그랬는데.
0: 아, 이미 주사를 두 개까지 하셨으니까 아, 본인이 증상 가운데서 충분하게 설명하지만 해도 그게 주사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신만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신만 먹는 한 겁니다.
0: 예.
3: 이거는, 예, 넉 달 채 거의 먹습니다.
0: 예.
3: 예, 전문가 뭐, 나는 심장이, 전문가 뭐, 자꾸 신조통이 있어갖고, 예, 아프옵니다.
0: 아, 예, 신조통 협심증, 예.
3: 예. 그래서 전하게 잠도 잘 나고 계속, 심장이 아프니까나, 그리고 또 심장 또 빨리 뛰고. 그래, 그도저래는 막 그도 후두두루 떨린다.
0: 아, 예, 예.
3: 에, 그래서 그 뭐, 심률검사를 해보려니까, 그게 뭐, 1분에 120.
0: 아, 위험한 심률인데요. 예, 예.
3: 대단히 빨리 뛴다며, 그랬대다.
0: 예.
3: 그래, 약도 먹었는데, 이제 뭐, 쓸데없을 때다. 그래서, 정신만, 광고를 듣고서 먹은 게 효과 차차 알기 있게다.
0: 예.
3: 예, 그래, 어제는 뭐, 넉 달째 거의, 한 개로 좀 거의 먹는데, 어제 뭐, 확실히 좋아진 게 알긴다.
0: 아, 예.
3: 예, 구두도 떨리지도 않고, 예. 그, 아픈 것도, 신조통도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0: 예.
3: 그러니까, 예, 그, 저, 전화기 다음에 오전 잘 잡니다.
0: 아, 그렇죠. 심장 때문에, 예, 불면증 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3: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문감, 뭘 줬는가 하면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됐겠다.
0: 아,
3: 고혈압이 있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래서 내 뭐, 이 종약 뭐, 더 싸먹으려고 합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오늘, 그, 좀 뭔가 뭐.
0: 배달 전화번호, 예.
3: 예.
0: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9가부터 주문하려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3: 예, 수고하셔, 선생님.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고모가 예, 예, 양호원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폐암이 약간 왔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폐암 치료 다 하고 이제는 나갔지. 예,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두 달 정도 드셨는데 영 효과가 좋다고 해. 예. 기침도 잃었고 그리고 또 이 숨이 좀 차던 것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예, 좀 더 계속 더 복용하려고 한다고 예, 구매 요청해서 그래서 지금 자문해서 또 구매하자 한다.
0: 그렇죠. 예예.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었고 단순 폐렴 그 치료를 했지만 해도 후에 아직도 네. 그 이제 숨이 차고 가래가 성하고 이렇다 하게 되면 고모 나이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지금 75입니다.
0: 70대 중후반이네요. 네. 그러게 되면 네.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배달 네.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장 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심보에 적수가 생겨 지수에 물이 찼다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물이 많이 찼다면 심장내과에 가서 그거 주사기로서 물을 뽑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도 또 조금 그 주에 차고 한다면 이런 분들 역시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일부분이 관상동맥에서 피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군살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군살은 수축위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축위안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데요.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부정맥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의 심률이 이 정도 뛰면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에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1분의 100, 20, 30차 위험심률이죠. 그리고 1분의 40몇 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 많은 분들이 내 심장에 문제였구나. 오른쪽 앞가슴 심장이 없는데도 그리고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두 포함해서 심장이 협심증으로 나타나는 그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힌 경우 중막에 막힌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보통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좌우를 막힌 거 말하게 되었고 100%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당신은 쓰러져서 이 빨리 발견하면 살지만 해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관상동맥이 꼭 막혔으니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죠. 이런 환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카이시용하고 이런 수술 큰 펑션이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통 중도로 막혔을 때게 되면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이 막혔으니까 당신이 감각으로서 나타날 때게 되면 이미 절반 그 이상 막혔을 때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열심히 심장치료를 가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중도로 중하게 이 정도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분들이 혈액 가운데서 중당구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지가 높고 점일도 지단백이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심장병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하고 너무 가까운데요. 보통 고혈압은 심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혈압은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으면 콤파치 신 그 콤파치 신전대요 신부전증을 부르게 돼 있는가면 당뇨병과 우리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부전증 콤파치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

0: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 갑상선은 우리 목 밑에 그 어묵하게 들어간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비하는 걸 항진, 적게 분비하는 걸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는 직접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었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의 그 증상 가운데서는 심혈이 너무 빠릅니다. 지속적으로 빠르면 일시적으로 빠른 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돼 있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겸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 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없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보온제품을 쓰셨는데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거나, 고혈압약 가지수를 줄였거나 고혈압약 차수를 줄였거나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심장병 사이는 이런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선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 같은 건 뇌졸중에 걸려서 뇌혈전에 걸렸다면 쓰러져서 40분 안에 꼭 도착해야 되는 건데, 이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그 예, 내 속에서 안도에서 예, 이 저기 좋은 청소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저기 내 친한 동미 저기 영감노트 둘이 썼는데 많이 낫답니다.
0: 아, 예.
2: 예. 그 아스마인이 일단 완전히 이러구나 다르고 약을 계속 따는데, 그 남자니 저기 그런 당뇨병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그 소변이 영 다 뜬 게 그 약 먹을까나 하루 전화가서 한 두 번 쓰는 거아닌가.
0: 아, 예, 예.
2: 소변 범위 소변 될 때 영 아프답니다.
0: 아, 예, 예.
2: 그건 무슨 약을 먹으면 좋습니까?
0: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소염제를 써야 됩니다. 예, 예. 예.
2: 그저 소염제만 쓰면 됩니까?
0: 잠시 아프다면 소염제를 쓰면 이 제품은 양을 가강해서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걸, 제기합니다. 하루에 25알인데 한 봉돌이 안에 20알이 들어있는데 한 봉돌이 그 터져와서 5알을 더 보태서 25알씩 하루 두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두 개 측면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는 급성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만성치료 가운데서는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적으로서 콤파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치료를 가강한 자원에게 다음에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급하게 많이 아프다 하게 되면 소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뇨내과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 치료를 알수를 가강하라 하세요. 25알씩 두 번 들라 하세요. 그러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알만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면 호흡계통의 문제 같은데,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그리고 혀 끝이 빨갛게 됩니다. 혀 제일 끝이, 그러니까 혀는 제일 끝이 재빨갛게 된다면 심장열하고 관련이 있고, 변두리가 재빨갛게 된 다음에 간열과 관련이 있고

0: 저 바닥이 철가가 앉거나 벌겋게 된다면 위장도와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해끝에 재빨간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이 열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진한 자지색을 띠게 붉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당신의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자자 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끝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잠이 오지 않는데 수면제를 대고 쓰고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본에서 치료는 심장병 치료에 기본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도 아파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밑으로 해서 겨드랑이까지 내리 아파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협심증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위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물론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심장에서 위동맥의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때문에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너무 졸이거나 혹은 또 소변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콤파체에 들어가는 혈액의 량은 1분의 2군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장 공능이 약화로서 콤파체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콤파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2: 네,
0: 안녕하세요.
2: 네, 심장이 아파서 전화기 자기 못하던 게 조심하면 먹은 다음부터 땀이 잘 온다. 약통도 배달해 주셔.
0: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해도 약간 다치거나 마나 해도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0: 바르고 난 다음에 치아가 점차적으로 흔들던 게 제 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분은 계속 치아가 흔듭니다. 이래서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급한 치료를 했는데 치아가 흔들던 게 원자극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론을 얻는 걸 봐서는 역시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치아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2: 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1: 말씀하세요.
2: 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2: 예, 예, 난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러세요?
2: 예. 나는 심장을 놓지 못했어요. 어떤 날 저녁에 담이 약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대, 진짜 저녁에.
0: 예.
2: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0: 예.
2: 그 다음에 나는, 가슴이,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단등이 캐오고,
0: 예.
2: 그러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
0: 예.
2: 그 다음에 심혈도 빠르던 게 지금 정상이 되고요. 다만 이거 쓰니까 처음 정신만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2: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죠. 이 처음 정신만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열심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해서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란,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단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면 바로 심장에서 신경 말초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심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절대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대뇌에 혈액이 5초 내지 10초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60개를 하는 사이에 피가 대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소변이 막 샙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대소변이 새는 걸 모르고 그리고 동공이 딱 고성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눈을 벌려볼 때는 그런 도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네,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보를 알아보았고 아보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호생은 괜찮으니 잠시 앉아있겠다고 했지만 은봉은 그래도

돌아가라고 했다. 아보는 은봉이 예전에 자신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은봉은 웃으며 아보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답했다. 허생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미용실에 앉았다. 뜻밖에도 그때 소모가 갑자기 뛰어들어왔고 상황은 폭발하고 말았다. 은봉은 무표정한 얼굴로 2층으로 올라갔고 호생과 아보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호생은 가자고 말하며 아보를 끌고 미용실 문을 나섰다. 호생은 만약 의형제였다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중얼거렸고 아보는 사람은 항상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며 소모가 끝내고 싶어하니 자신도 그러겠다고 말했다.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대략 1976년 전후로 아보, 허생, 소모는 이렇게 영원히 절교하게 되었고 정말로 아쉬운 일이었다. 화원 호텔에 들어선 강청재는 매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몇 달 만에 본 매서는 사치스럽고 화스러운 모습으로 온몸이 반짝였다. 유명 브랜드의 개미허리 무늬 고급 정장을 입고 알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어 너무나 눈부셨으며 표정과 머리 모양까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격식 있는 인사를 몇 마디 나누었다. 강청재는 왕아 씨의 소식이 있느냐고 물었고 매서는 자신은 이미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되물었다. 강청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것일 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웃으며 답했다. 매서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요즘 정말 배경이 대단한 큰 인물을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사실은 엄마가 젊은 부자와 함께 상해에 와서 살고 있었고 곧 인연이 끊어질 위기였는데 갑자기 큰 인물이 가볍게 한마디 하고 전화 한 통 한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었고 엄마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 서북, 상해, 향양 등 지역을 오가며 큰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큰 사업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강청재는 기적이 일어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다고 감탄하며 만약 길에서 만났다면 매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도 이런 옷차림이 싫다고 말했다. 강청재와 매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할 말이 없어졌다. 한참 뒤 강청재는 매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왕아 씨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잡담도 하고 간식도 먹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포부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매서는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긴장되고 있다고 답하며 예전에는 그저 다툼 정도였지만 지금은 싸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신, 엄마, 그리고 젊은 부자 세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 짜증이 난다고 털어놓았고 가끔은 엄마가 나쁘고 젊은 부자가 좋다고 생각하며 또 가끔은 엄마가 좋고 젊은 부자가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강청재는 감정과 사업이 꼬리 달린 막대기처럼 서로 얽혀 있다며 자신도 이미 이런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다. 매사는 상해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혼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상해로 돌아오면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상해에는 자신의 친구들인 강청재, 아보, 호생이 있다고 하며 상해의 여자는 상해 남자와 가장 잘 맞는다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은 규칙을 중시하고 신용이 있으며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에게 먼저 진심을 다하고 괴롭히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친밀하면서도 서로 주저하는 강청재와 매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다시 아보와 호생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아보와 호생은 한 프랑스식 정원으로 들어갔고 소총재가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이곳은 소총재의 상해회사 본부로 매우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아보와 호생은 소총재의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할 일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다. 아보는 서북 지역에서 이미 사진사를 정했고 두 개의 창고에 있는 수백 점의 소장품을 한 장씩 찍을 예정이며 장수에 있는 옛집의 수십 점 소장품도 다시 잘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생과 아보는 서청재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은 뒤 세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호생은 사진을 두 세트로 찍어 한 세트는 보관하고 다른 한 세트는 유명 인사에게 보여 사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즐겁게 웃으며 호생에게 수고가 많다고 말하고 화집이 완성되어 인쇄되면 전 세계의 박물관에 모두 보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사립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며 상숙 쪽에도 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생은 애국의 기록에 따르면 사립박물관은 대개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장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대신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역할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서청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이쯤에서 허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다른 약속이 있으므로 먼저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아쉬워하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만류했다. 아버는 호생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다. 호생이 떠난 뒤 서청재와 아버는 집안의 작은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버는 서재를 둘러보며 정말 작고 예쁘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자신은 좁고 아늑한 작은 곳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아보는 갑자기 웃으며 자신이 오늘 이곳에 와서 서총재가 온갖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번 전화를 했을 때에도 서총재는 다른 이야기만 할 뿐 정작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총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버는 소총재의 비서인 소환이 지난번 호텔 객실에서 큰 소란을 피운 일이 이미 외부에 모두 퍼졌으며 사람들은 왕아씨가 소총재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소총재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소총재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아버는 계속해서 소총재가 그날 밤 소환을 끌고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종업원이 보았으며 두 사람은 차에 타고 그대로 떠난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지진원에도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핀잔을 주며 그저 사업이 바쁠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소환이 이번에 화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며 우연히 왕아 씨의 임신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소총재가 술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주에서 만난 후 왕아 씨가 매일 전화를 해서 애교를 부렸고 자신은 이 일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사업이 바빠 한 발 물러나 있었는데 왕아 씨는 전화해서 울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 갑자기 생리가 멈추고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 곧바로 임신 진단서가 도착했고 일이 크게 번졌다는 것을 알고 면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왕아 씨는 전화에서 조건을 따지며 꼭 호텔 방을 잡고 만나자고 주장했고 소총재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만 허락했다. 어느 날 만났을 때 소총재는 다른 말은 적게 하고 얼마를 원하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했다. 왕아 씨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며 이 아이는 꼭 낳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소총재는 즉시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후로는 왕아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소환이 진단서를 보고 왕아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직접 경고했지만 왕아 씨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왕아 씨는 태도를 바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결국 소환을 호텔까지 쫓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총재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버는 웃으며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고 원래 소총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소환을 나서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버는 처음에는 소환이 단순히 질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은 소총재가 전체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총재는 자신과 소환은 정말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환은 꽤 눈치가 빠르고 사리 분별을 잘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아버와 설지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아버는 설지와의 교제를 떠올렸다. 어느 날 아버는 설지에게 함께 전차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다. 설지는 기쁘게 좋다고 답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뒤 두 바퀴를 돌자고 말했다. 설지는 다시 한번 좋다고 답했다. 아버는 표값을 내야 하냐고 물었고 설지는 그냥 타고 들어가면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아버는 웃으며 자신이 설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만약 표 고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것이냐고 물었다. 설지 역시 웃으며 그것은 아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아버는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되물었고 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웃기만 했다. 아버는 설지의 마음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설지는 무엇을 알았냐고 물었고 아버는 자신이 설지의 남자친구라고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설지는 아부가 정말 똑똑하면서도 악동이라고 웃으며 얘기했다. 그 무렵 가공조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고 문방이 생기고 전화기도 설치되었다. 아버는 그곳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비록 작은 공방이지만 아버는 주변을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했다. 어느 날 설지는 아버에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생각한 뒤 만약 괜찮으면 이번 주에 오라고 제안했다. 작은 이모가 시골에 갔기 때문에 방안이 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기쁘게 승낙했다. 아버는 설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매화를 감상했다. 설지는 정말 고요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꽃이 더욱 생동감 있게 피어있다고 말했다. 아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설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내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매화 향기를 맡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

0: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용정에서 예, 개원사업을 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제해온, 그리고 퇴직 후엔 또 해외에 가서 예, 일하면서도 끈질기게 문학 창작을 하고 있는 류성미 시인을 소개하려.
0: 예,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성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성미 시인은 예, 1967년 10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2년간 용정에서 줄곧 교수 일선에서 사업해 왔습니다. 그 중에 23년간은 담임교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농촌 학교 지원으로 삼합진에도 1년간 내려가 교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업했기에 용정시 우수교원으로 당선됐고, 주교수 신서, 용정시 교수 능수, 용정시 교수 골간으로 됐습니다. 그는 선으로의 선급, 주급, 시급 교수를 진행했으며 경험 논문을 국가급 4차, 선급 2차, 주급 6차, 시급 8차를 발표했습니다. 간행물에 또 세편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지도한 학생들이 전주 장문경연에서 20여 차 상을 받았고, 본인도 우수치 도경상으로 20여 차 표창받았습니다. 1989년에 연변대학 조문학부의 함수를 졸업하고 시집 어느 날이 토크쇼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또 수필집이 빛과 그림자 사이를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 수필, 가사, 동시, 동요 등 수십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이 경력을 보게 되면 또 이 문학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문학 창작을 하면서 류시인한테 문학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1: 예, 그는 예, 그의 시집 어느 날에 토크쇼를 내면서 예, 그 시집이 머리 그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엔 그냥 1년에 한두 편씩 시를 써서 잡지에 발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주변의 문학 동인들이 시집도 척척 내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으며 짬짬이 시간 내어 시공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로에도 꽃이 핀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손이 부르트게 쓴 작품들이 어느새 책 한 권 묶을 분량이 되었다. 시집을 묶는다는 것은 자신이 창작에 대하여 한 단계 총화하고 점검해두는 의의 있는 일이라는 주변의 권고에 나도 한번 당당히 시집을 내보고픈 욕심이 생겼다. 이 한 권의 시집에 수록된 시들에는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희노애락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35성상 동고 동락을 함께한 동료들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두 적혀 있으며,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꿈, 희망, 소망이 모두 적혀 있는 것 같다. 늘 따스한 봄날처럼 그동안 나의 작품을 읽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여러 지인님들께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올린다. 이제 갓 그런 말을 뗀 늦깎이 시인으로서 시집 출간이란 너무나도 엄청난 즐거움인 한편 어깨도 한결 무거워난다. 내 생애에 짊어진 영혼의 정화를 위하여 열심히 더 좋은 시를 쓰는 것으로 허송했던 지난날의 안쓰러움이 깃발을 꽂아두린다. 정년 퇴직 후 한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공장과 회사, 식당, 홀 등 여러 일터를 거치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고, 그 속에서 수필을 쓰는 작업도, 작은 여유도 얻었다. 그 여유는 나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글쓰기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예, 첫 시집 어느 날의 토크쇼에 이어 첫 수필집 빛과 그림자를 내며 이 책이 지나온 삶의 흔적을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거울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0: 네, 그럼 유성미 시인의 국제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또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하늘 놀이터입니다.
2: 하늘 놀이터, 류성미. 룡구름, 토끼구름, 코끼리구름, 쫓거니 달리거니. 삼태성, 북극성, 북두칠성, 숨었다 나타난다. 하늘은 놀이터, 즐거운 놀이터.

0: 예. 이 동시는 이 하늘을 놀이터로 삼고 구름을 그 모양새에 따라 령구름, 토끼구름, 코끼리구름으로 보면서 그들이 서로서로 쫓거니 달리거니 하면서 노리는 것을 일년으로 썼고 다음 이연에서는 이 삼태성, 북극성, 북두칠성이 또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하늘을 놀이터로 삼은 것을 썼습니다. 그 큰 하늘을 이 감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로 본 것도 기특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에 맞게 쫓거니 달리거니 또 즐거운 놀이터로 표현한 것도 아이들이 구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해바라기입니다.
2: 해바라기 류성미. 해종일 햇님만 바라보아요. 콩콩 강아지 지저대도 못 들은 척. 삐약삐약 병아리 놀려대도 모르는 척.

0: 예, 태양에 대한 그 해바라기 충성심, 예, 집중력은 바로 충성심. 여기서 강아지 콩콩 짖어도 백날이 삐약삐약 놀려대도 오직 해님한테만 충성하는 그런 충성심 때문에 나중에 까만 기름이 꼴뚝 찬 해바라기씨를 만들어내서 이 세상의 고소한 향기를 덧칩니다. 그게 바로 충성심이 결실이라면 결실이죠. 그리고 해바라기의 그 최종 사명이죠. 해바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집중력과 충성심을 북돋우고 있어 좋았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이슬입니다.
2: 이슬, 류성미. 지난밤 더웠나봐. 꼬다기 꼬다기 진땀이 성골성골. 캄캄한 밤 무서웠나봐. 꼬다기 꼬다기 식은 땀이 방울방울.
0: 예, 이 동시에서는 예, 이슬 꽃 아기들 이마에 진땀으로 보았는가 하면 밤이면 또 식은 땀으로 보고 있는 것이 기발합니다. 진땀은 너무 더워서 송골송골 맺힌다고 하고 식은 땀은 캄캄한 밤이 무서워서 방울방울 땀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이슬에 대한 비유가 타당하고 기발합니다. 여기서의 이슬은 자연의 것인데 시인은 그것을 인격화해서 꽃 아기 이마의 땀방울로 화합니다. 그래서 동시가 한결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도시락입니다.
1: 도시락, 류성미. 도시락 뚜껑을 열면 피어나는 환한 얼굴, 밥알 하나하나, 엄마 정성 하나하나, 몽글몽글 풍겨나는 엄마의 향기 한가득. 나는 매일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란다.
2: 예, 이 동시는 예,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썼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면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환한 얼굴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 안의 밥알 하나하나는 엄마의 정성이 하나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음식에서 몽골몽골 풍겨나는 향기는 엄마의 향기라고 한 술 더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선 총결어로에 나는 매일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란다 라고 씁니다. 하나 도시락을 가지고 엄마의 정성과 로고를 동심에 맞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적 가치도 부여된 좋은 동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1: 햇님, 류성미. 우리 엄마 얼굴에 방실방실 밝은 햇님 떠오르면 할머니의 주름살은 쪽 펴지고 아빠의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어요. 엄마 얼굴에 뜨는 햇님은 우리 가족의 햇님.

예, 한 가정의 분위기는 많은 경우 이 가정을 알뜰히 꾸려가는 엄마의 얼굴에서 비롯됩니다.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좋고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시인은 이 전경을 기초로 우리 엄마 얼굴의 방실 밝은 해님이 떠오르면 할머니 주름살은 쪼옥 펴지고 아빠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어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더욱 높이 우러러 엄마 얼굴에 뜨는 해님은 우리 가족의 해님이라고 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엄마의 얼굴은 한 가정의 해님처럼 중요하지요. 개괄이 타당하고 시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나무입니다.
1: 나무, 류성미. 파릇파릇 봄이 오자 새이봇 노모조와 가지들이 하늘하늘 봄바람과 손잡고 춤을 춥니다. 잘 익어 터지는 여름 오자 부들진 몸매를 자랑하며 여기저기 파란 물바다 애워옵니다. 더운 바람 입에 물고 푸른 파도 넘실거립니다. 노랑빨강 가을이 오자 노랑색 빨간색 노무조와 온몸을 활활 불태워 갈바람이 안겨 어디론가 활랑이며 날아갑니다. 꽁꽁 오르드는 겨울 오자 아지마다 하얀 속심 뿜어내어 온통으로 눈꽃을 휘젓습니다. 눈바람 품어안고 쌩쌩 북극의 하늘을 노래 부릅니다.

0: 예. 사계절의 몸을 맡긴 이 나무의 이런저런 동작을 통해서 북극의 자연을 노래합니다. 계절마다의 그 색깔과 움직임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심에 맞는 시어들과 기본 색깔 위주로 한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공존하도록 이끄는 작용도 곁들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2: 첫눈, 류성미. 면사포 쓴 가로등 고개 숙이는 인사를 새겨둔다. 점퍼 입은 산의 손짓에 설레는 까닭은 돗자리 깔고 춤추는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모자 쓴

나무들 도돌이하는 모습이 이불 덮은 차량들 동음으로 전율할 때에 우산 쓴 집들의 미소, 웃음 펼쳐 거리를 반가움으로 덮는다. 뻗쳐 올린 갈망의 가지마다에 첫사랑 그 향기 꽃 피워주면 옛 생각 나풀 나비 되어 하얀 꿈결 보듬어준다.

0: 예, 이 동시에서 가로등, 산, 강물, 나무, 차량, 집, 거리, 첫사랑, 나비 등등을 예, 첫눈과 결합해서 첫눈이 그 하얀 본질과 겨울이 전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하얀 면사포를 쓴 가로등으로, 산은 하얀 점포를 입은 산으로, 강물은 돗자리 깔고 춤추는 하얀 강으로, 나무들은 흰 모자 쓴 나무로, 집은 하얀 우산 쓴 집으로, 나비는 또 하얀 꿈결 보듬어주는 나무로, 모든 것을 하얀 일색으로 색칠하고 있어서 덕씨가 돋아오르고 살아납니다. 형상이 잘 살았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연필입니다.
2: 연필, 류성미. 빨간 놋 연필, 파란 놋 연필, 모두가 까만 발자국 찍어요. 하얀 종이 위에, 노란 종이 위에, 언제 어디서나 까만 발자국 찍어요.
0: 예, 색깔이야 어찌됐든 연필이 목적은 글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옷은 어떤 색깔을 입었어도 까만 발자국을 남기는 그 목표를 위해 분전하는 연필 정신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아이든 모두 다 공부에 열중하여 지식을 많이 늘리는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동시도 역시 교육적 가치도 부여하고 있지 않나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작품을 쓰는 가운데서 우선 그 교원 생활을 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 교원 생활 아닌 분들도 그 연필에 대해서 아주 그 연필이 어떤 다희장 정신이 할까 그런 그 형상에서 이 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연필, 예, 연필 많이 나옵니다.
1: 네. 그래서 뭐 연필로 뭐 자기 인생을 뭐 적어 나간다든가 혹은 또 그 연필이 그 자신을 그 소모하면서 우리 그 초대처럼 그러잖아요. 초가 자신을 타서 없어지면서 또 그 불을 밝혀서.
0: 그렇죠. 예. 그럼 연필도 점점 자기 몸이 닳아지면서 계속 그 네. 글을 써다니는.
1: 이것이 또 그 같은 그 대상물이지만 또 여러 사람들한테는 또 부동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형성화돼서 또 이 시가 나오지 않나. 네.
0: 예.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림자입니다.
2: 그림자, 류성미. 좀 더 뒤에서 함께 홀홀 달리기도 옆에서 함께 찰싹찰싹 공부도 함께 한쪽에서 슥싹슥싹 그러나 흐린 날 어두운 날 빛이 쉬는 날 그림자는 보란 듯이 투명 옷 입고서 나랑 한 사람 돼버리죠.
0: 예, 이 그림자가 태양광선에 의해서 그림자로 있을 때와 또 햇빛이 없을 때 그림자가 없어지면서 나와 한몸이 될 때를 물리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은 그림자일 때나 나와 한몸이 될 때는 모두가 전심전의로 나만을 위해 분전하는 그런 그 그림자의 그 속 깊은 사랑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쳐도 나의 부모님들처럼 앞뒤로 나만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 사랑을 동심에 맞게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위하는 그런 그 깊은 마음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시는 또 새로운 대상물을 찾았는데요. 시 제목은 치솔입니다.
1: 치솔, 류성미. 치솔은 욕심쟁이. 치약이 맛있다고 계속 달라고 하네. 치솔은 장난꾸러기.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이빨 구경 다 하네.
2: 예, 아주 너무 재미나게 썼습니다. 이 동시 포인트는 바로 치솔을 인격화한 거죠. 그래서 이 치약이 맛있다며 계속 짜달라고 하는 거 하면 또 일단 치약을 바른 후에는 장난꾸러기처럼 요리조리 입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빨 구경 다 한다고 합니다. 치솔의 작용과

0: 인간이 그 치아를 위한 봉사활동을 마치도 어린 개구쟁이 아이처럼 표현하니까 동시가 막 살아나죠. 그리고 어린 독자들은 허허 하면 웃음 속에서 치소의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이빨을 더욱 아껴야 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감성할 시 역시 또 교원생활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대상물인데요. 제목은 고무지우개입니다.
2: 고무지우개 류성미. 고무지우개는 의사입니다. 틀린 곳 있으면 날도와 잘도 지워줍니다. 지우개 지우개 내 사랑 고무 지우개. 꾸러기 내병 치료하느라 몸 점점 작아지어도 날도와 오늘도 한몸 다 다슬고 틀린 곳 지워줍니다. 내 몸의 병 말끔히 고쳐줍니다.
0: 예, 이분한테 시설이요, 고무지우개요, 연필이요, 이런 시들이 많은데, 이 동시에서는 고무지우개를 의사로 비유해서 틀린 것이나 내 몸의 병이나 다 말끔히 고쳐주지만, 유독 자신만은 잊고서 몸이 점점 다스려 작아지지어도, 예, 꾸러기인 날 위해 한 생을 바쳐가는 그런 그 숭고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필이나 고무지우개는 일상에서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 미덕은 큰 거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신변의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소중하게 느낍니다. 역시 교직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관찰해온 그 숨결이 느껴지는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이슬 이입니다.
2: 이슬 이 류성미. 햇님의 숨결 아래 남아나는 작은 우주가 있어 바람도 어쩔 수 없는 마법처럼 숨어있는 순수 파란 잎 끝에 맺힌 비밀스런 동그란 꿈 하나 아지는 그 속삭임 담아안고 조용히 흔들리고 나는 그 신선함에 포근히 안겨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 맑은 아침을 맞이해
0: 예, 작은 이슬방울 하나를 두고 예, 시인은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방울을 나만 아는 작은 우주로 또 마법처럼 숨어있는 순수한 것으로 파란 잎 끝에 맺힌 비밀스러운 동그란 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한층 미학을 일으켜 내가 그 신선함에 포근히 안겨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말을 아침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의 작디작은 이슬방울 때문에 결국 내가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말을 아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작은 그 이슬방울로부터 인생의 참도를 도출해내고 있다는 게 기특합니다.
1: 예, 참으로 그 지금 화창한 계절 또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 유성미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함께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산천 아니겠습니까?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우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 말입니다. 김경덕 작사, 문경덕 작곡의 렴손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 저울 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산천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의 미소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이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강옥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미소를 들으시며 각자 가슴속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 얼굴에 하나둘 생긴 주름살을 보노라면 미안하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정성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문춘산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어머님의 주름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며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스포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1: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최신의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명서방 천이 박사 15각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우대 활동의 퍼센트를 높게 주지요. 두 번째 우대 활동은 1,500원의 현금권을 총 값에서 1,500원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손목시계 같은 치료이기를 또 한 건을 물어나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눈병 치료약품과 천이 박사에 관한 우대 활동이고, 최신의로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싸면 12각을 줍니다. 이번에 이 최신의로는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25일간 복용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1,000원 현금권을 주면 많이 줬는데 이번에 특수하게 1,500원 현금권을 우대활동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로 12각에 12각 주고 1,500원은 현금 빼주고, 세 번째 우대활동은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레이저 치료이기 한 건을 또 두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대활동으로 하게 되면 최신의로는 2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명서방은 한 각에 한 24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의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 자체는 중커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면서 중국과학원의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뭐 처방 자체가 명처방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차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하나는 록혈증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은 또 전노권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사슴이 전반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인류에게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겉으로부터 속에를 내장 포함해서, 사슴이 뼈 포함해서, 사슴이 살 포함해서 여기에 포함됐는데, 다른 데는 일체 기타 처방에는 록혈증하고 사슴이 전반으로 된 이런 성분들이 다른 처방에는 없습니다. 이 처방에 유일하게 포함된 이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콩팥의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전노권이 들어가 있는가 하며, 32가지 진기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처방적으로는 물론 출처가 아주 뚜렷하지만 해도 중코엔의 이런 처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분이 또 특수성이 있으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편리한 그 건강 회복의 시기로 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어떤 십몇 년 동안 고사했습니다. 그래 이 천이 박사를 지금 어떤 1년 넘었었는데 어느 장에 와서 예용 고사했는데 어떤은 수분말을 할 수 있고, 그래 왜 하품하던 어떤 하지 않고 비뚤어진 이비가 어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1: 와, 대단한 성적이죠.
2: 예, 예, 예. 그 손이 오그라졌더니 어떤 약간씩 펴지는 감이 난답니다.
1: 아,
2: 원래 예. 중풍이 와서 혈압이 막양대까지 올라가가 예. 사람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1: 그렇죠.
2: 중풍 왔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좋다 됩니까? 아주 좋아진답니다.
1: 병원이
2: 예. 입에 저기 이거에 병원이 입에 하고서 나와 인차 이야기서 됐습니다.
1: 바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2: 그러니까 효과 더 빠르고 예.
1: 그렇죠.
2: 야, 그래 어떤은 기팽이 짓고 바깥 출입을 합니다. 어떤 걸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쓴 후에는 후유증이 없답니다. 다시 반복 안 한답니다.
1: 그렇죠.
2: 그래, 예. 이 우리 어머니 특별하게 이 이야기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1: 예.
2: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아 나으신다. 그래 이번에 이 활동이 아주 좋을 때 이거에 굉장히 떡을 쓰겠답니다.
1: 예.
2: 이런 약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지금.
1: 예.
2: 그래서 오늘이 대달받다고 그래 떠나드린다.
1: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전부의 성분 자체가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독수한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호세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너무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나도 중번에 뭔가 서치에서 신체 검사할 때 뭔가 뭐 신체 검사 받았는데 혈압, 혈탕이 좀 높고 혈압도 높고 해가지고 원래 혈압은 고혈압이 있는 환자고 혈지 좀 높았대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는가 그냥 생각하다가 방송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뭔가 전이 박사가 여러 연구원들 많이 뭔가 연구해서 개발한 약이라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예.
3: 벌써 먹으니까 나 혈압이 조절 잘 됩니다.
1: 예.
3: 두 가지 약을 그냥 먹었다 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니까 나
1: 조심은
3: 예. 한 가지만 먹어도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5g 짜리, 5g 미리 짜리 하나 먹어도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3: 그리고 예, 혈당 조절은 온종일 잘 지내는 없지 않습니다. 좀 나쁘던 게.
1: 그렇죠. 예, 예.
3: 혈지 조절 정상이 됐답니다.
1: 기본 입금입니다. 예, 예. 예.
3: 그래서 무슨 손상이 있는가 뭐 가슴이 그냥 예 두근두근 거리고 뭐 숨도 많이 차고 이래 되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많이 나고 침침하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 개조에서는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3: 그래 더 좋은 거는 머리 나면 평상시에 머리 그냥 터지는 것을 아팠댔습니다. 가끔씩 하다는 건데 그 증상이 없어진다 저는.
1: 머리가 터진 채로 아픈다는 예. 게 혈관성 두통입니다. 그게 나이 드셔서 머리가 아픈 거는 혈관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성 뇌혈관의 문제는 심장의 혈관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
3: 그래서 어쩌다 머리 지내 아플 때만 두통일 때만 머리 두드리는 싶다시피 이랬습니다. 그게 어서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녁이면 또 자지 못해서 그냥 꿈이 많던 게 자지 못 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그냥 힘하고 예, 좀 피곤해 피곤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지고 어제 머리 마가지고 정신이 난다 저는.
1: 예.
3: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또 물어볼 거 뭔가 뭐 우리 친정집 형같이 형님이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이게 어제 자꾸 새 소변 자꾸 새서 예, 저 제 사람이 지린내 나서 참지 못 바쁘다 한다 자꾸.
1: 그렇죠. 그게 큰 일이죠.
3: 예, 예. 뭐 다 먹는 데서 너도 더 싫어한다.
1: 특히 경남원에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냄새 피우니까 예. 그렇죠. 콤파츠 가야서 그런 건데.
3: 예, 새별은요.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은 게 언제나 나가지 자꾸 나가면 그렇게
1: 그렇죠.
3: 못 치면 냄새나 사도 자꾸 피해가 안는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형님 이래서 막 좋은 약이 있을까 조금 쓰라 이랬대만 그게 뭐 물어보라면 이랬대다. 근데 이 증상에 세심이로 좋겠는가 하네 그래 그랬다.
1: 너무 잘 맞습니다. 빨리 시작을 하세요. 예.
3: 예.
1: 최신으로가 그런데 쓰면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그래. 나도 오늘 전희 박사도 배달받고, 우리 형님도 최신으로 이렇게 배달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3: 그러면 얼마 줬을까? 값이도 저렴하고.
1: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너무 좋으니까. 예. 예. 그래 배달받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출한다.
1: 그렇죠.
4: 전이 박사.
1: 예, 예.
4: 예.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 기억이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1: 그렇죠.
4: 나는 이게 무슨 물건 어디다 두면 잘 찾지 못한다. 그래, 어디다 둔 거 몰라. 그래서 사서 그 오늘 헤매니 그래서 다 두던 게 얻어놓은 그런 뜻을 아예 한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전희 박사가, 그런, 밤에 잠을 잘 잔다.
1: 그렇죠. 모든 평행을 이루어주게 되죠. 예.
4: 예. 꿈을 끼다 나면 잔 것 같아야 된다. 이튿날 아침에는 나면, 영 피곤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얘 죽은 사람도 보고, 그저 뭐 얘 죽은 사람도 밥도 해주고, 별, 그런 것들이 보면 자꾸 그렇죠. 피고 나면, 예. 아, 아침에는 기분도 상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자다도 꿈이 없어서 이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얘 아침에 잠우 정신하고, 결국 내 심장이 아예 좋습니다. 그래서 얘 뭐, 꿈에 교십에 여러 가지 약을 한 서너 가지 막 심장약 먹습니다. 그랬는데, 어전에, 이게 심장이 자꾸 후두두 하던 게, 영소하져서, 어서 봄에 교십에다가, 어서 예, 어서 리치 수심팔, 그, 오후입니다. 묵거립니다. 그, 예. 일 없습니다.
0: 예.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심장도 영 잘 도와주고, 기억도 도와주고.
0: 심장과 뇌혈관에는 알아주지요. 예,
1: 예. 영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우리 아저씨, 예. 예, 우리 아저씨는 지금 이 소변이가 예, 작습니다. 그래서 예, 이, 뭐, 썼는데, 효과 용 좋습니다.
0: 예.
1: 한날 밤에 소변을 대번씩 보니까, 예, 미네, 신 것 같지, 있지? 그래서 이거, 시신 1호로 썼는데, 만으로, 이렇게, 어떤 소변을 한날 밤에는, 어떤 날에는 한 번이고, 어떤 날에는 그저 두 번이고, 예, 그래, 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할 때, 볼 때, 이 천이 박사하고 요거 세신 1호로 두 가지를 다 배달받다고 전화한 겐다.
0: 그렇게 하세요. 영 잘 하시겠다면 이제 상수랑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천이 밥을 먹고 만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자서 나는 영 고생했습니다.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이랬는데 안 맞냐고 먹어도 안 맞더라만 그래서 조금만 사 먹어도 이녀밖에 안 남아린다.
0: 예.
3: 예,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약 쓰고 소리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아프고 저리고 하던 이 증세 지금 네, 이렇습니까? 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아침에 일어난 정신하고요. 밤도 잘 잘 수 있고, 예.
0: 그럼요.
3: 예. 사과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매진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예. 바다 용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예. 우지럭증도 안 나고, 머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저 기관지염물로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예. 감기만 걸린 것도 뒷거리가 심했는데, 이게 다 나서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걸을 수 있고, 예. 그래, 여러 명으로 효과가 오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전염 비대얼로 저리 가변이 갔고, 예. 죽을 거지 못하고 잠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자는 자수가 줄어드니까 잠 잘 자고, 예. 아침에는 안 막 정신한다 합니다.
0: 예.
3: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없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저기 간이 나빠 그런지 항상 뭐 눈이 뿌연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많이 났답니다.
0: 예.
3: 계약이 여러 명을 효과서 하니까 예, 계속 쓰려고 들어보니 우리 활동도 좋은데 예. 장가에서 이건 두 가지 약을 다 배달을 달려놨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처럼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선택은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둘 때 연속 여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세신이라고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4: 예. 이제는 쓴 지도 저는 곧 10달이 됩니다.
0: 예.
4: 견제, 이렇게 쭉 견제했어요.
0: 10달 썼으면 잘 쓰셨네요. 예, 예. 그렇죠.
4: 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쓰니까 내 허리 아픈 통증, 허리 다리,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그래서 이 손목이 발목이 그것도 다 이게 나무땡기처럼 뻣뻣한 이런 증상들이 다 지금 소실되고 이롭습니다. 아예 아픕니다. 이전보다.
0: 예.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날씨 변화에 아주 이게 정말 이전에는 관절이 세게 아팠는데 허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지금 병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0: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정말 이거 쓰면서 면역력이 제거되니까 감기 한 번도 안 합니다.
0: 그렇죠.
4: 다 이게, 예.

0: 그러면 혈압이 조절 잘 받고 혈압이 또 온정되니까 심장도 편안합니다.
1: 그렇죠.
0: 예, 심장, 예, 예. 예, 심장도 편안하고 이러니까 심혈도 박도 그렇게 빨리 뛰는 게 지금 정상 범위 70, 80, 85 그 정도
1: 되니까. 어,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0: 예. 담장도 편히 잘 갑니다. 예. 그리고 하루 저녁에 아무래도 한 10번씩 일어나던 게,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한 번이나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면, 그럼 다시 또 이전에 잠 들 수 없는데, 그럼 탁 녹으면 또 잠다, 인사 잠다.
1: 예.
0: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온몸이 그래서 거뿐하고, 예. 이 머리도 맑아지고, 예. 무슨 온 하루 일도 좀 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선생님.
1: 예,
0: 그렇게
1: 그렇죠.
0: 해서, 예. 저는 이렇게, 최선으로 떨굴 수 없습니다.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예. 이렇게 좋은 활동에 활동에 참여라고 내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콩팥이 좋아져야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야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단순하게 콩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상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신다면 좋은 효과성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도경이 바로 최신으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정말 어느 내 들어서는 이야기가 필수품입니다.
1: 아,
0: 예.
1: 그렇죠.
0: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나는 예, 명세바 어서 쓴 지 11달 됩니다.
1: 아, 잘 쓰셨네요. 예. 어떠세요?
3: 명세바 어제랑 가면 아이 나 진짜 먹으면 어제 진짜 앞에 처음에 명세감이 이렇게 눈이 깔깔한 눈물 흘리고 앞에 무슨 선생님이네 언제 물어보니까 유리체 혼탁이라 앞에 거미줄 같은 게
1: 아, 그렇죠. 유리체 혼탁입니다.
3: 처음에 그렇던 게 그 다음에는 아 아이 나가 갖고 그 뿌여뿌여 한게 없이 그게 아이디어가
1: 굉장히
3: 예. 몰랐죠. 예, 그래서 예, 그다음 이게 아이디어가 따와서 가서 검사하니까 0.3이 0.4 이렇게 했고
1: 아, 그때 그다음 예, 수술하라 할 겁니다. 예,
3: 예 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술하라 할때 그거 난 어겁이 남아 아이디어가 따고 이거 어쨌든 약 이거 먹어야 되지. 그런 게 이거 명서방에 한 예 석 달 쓰가에 그 이렇게 눈물 나고 깎아라고 얘 나가면 또 말할 수도 세게 눈물 나고 요렇게 혼탁에 연해지고 옷은 집게다. 그 다음에 옷은 됐겠다. 그 다음에 차차차 뜰까 반년 쓰이까나에 그 뿌옇뿌옇 게 없이 옷을 지재입니까 선생님?
1: 그게 보양기 보통 백내장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약으로서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떨고 있느냐 네, 네. 그건 거의 효과가 뭐 0.몇% 이사람만 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이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줘야 철저하게 해결받는 건데 이 제품이 확실히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서 명세방은 백내장에 시력이 올라갔다 보양기 벗겨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3: 예, 그래, 내 예체남이 요약은 내 주만, 야, 내 주만 마음쿵만 먹고 역사들은 주만 내 인바로 내 주만 운이 좋다 해서.
1: 아, 아주 현명한 예, 선택입니다. 예.
3: 11달으로 썼는데,
1: 11달이라
3: 검사랄까, 예, 0.5, 0.6, 이렇게 올라와, 내 그래, 무슨 양수길래 이렇게.
1: 대단합니다. 이렇게 예,
3: 예. 1년도 아이 됐는데, 이렇게 와서 검사한 게 이렇게 좋았어. 내 그래, 눈냐고 0.5 양 썼다고 생각했더만은. 예, 그랬더만, 약은 쓰면서, 아이 수맥이 밀겠을 때다, 선생님.
1: 완전히, 뭐, 눈이 앞에 실명으로 기본상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렇죠.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더 실명 조금 더 그래면 고치기 바쁘세요. 고맙다,
1: 그렇죠.
3: 예. 예. 예, 그래,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리고, 이번 우리 활동이네요.
1: 명서방은 간을 도와주고 담낭을 도와주고 폐혈 심장혈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이 명서방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장이 불편하고 눈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특히 간 담낭 예 그렇죠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 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미리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안과 질병은 노년기에 들어가서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혹은 또 당뇨병이 있다면 당망증이라든지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를 시력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사분이 이걸 보게 시력이 올라갔다니까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고맙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

0: 이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눈병은 우리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나는 눈에 젊었을 때와 20대, 30대가 똑같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기본으로서 눈은 여러 가지 모병을 불러오고 증상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특히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큼직한 안과 질병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망막 색소 변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시신경이 완전히 위축하게 되면 5대주 4대양 어디 가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무슨 방법으로 지금 서유에서는 비타민제를 이거 그저 임시 달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유에서 방법은 바로 우리 명서방이라는 여기에 21가지 유명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은 피가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무 더세얼스 한다지면 눈에 피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대사활동을 완성할 수 있어서 눈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제품 명서방 자체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서 간단습열을 쳐주게 되어 있고 상처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광명을 찾게 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보통 한눈이 질병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질병 두 눈의 질병을 다 함께 합니다. 왼쪽이 백내장은 오른쪽 백내장 그리고 함께 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야맹증으로부터 눈이 심망막 색소변성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맹증은 쉽게 그저 밤에 술 보면 술 나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눈 치료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다. 시장에서 자리 잡듯이 한 우수한 치료 제품 바로 명서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보유하시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바로 우리 시중에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록혈정 전독근 이런 것을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데 이걸 드심으로 해서 콤파치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조혈 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와 더불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콤파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러 가지 추위를 쉽게 타거나 소화가 슬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세신1호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순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31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15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어느 날 설지는 아버에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생각한 뒤 만약 괜찮으면 이번 주에 오라고 제안했다. 작은 이모가 시골에 갔기 때문에 방안이 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기쁘게 승낙했다. 아버는 설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매화를 감상했다. 설지는 정말 고요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꽃이 더욱 생동감 있게 피어있다고 말했다. 아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슬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내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매화 향기를 맡았다. 잠시 후 아보는 바둑이 있다고 말했지만 슬지는 손을 흔들며 그만하자고 답했다. 아보는 왜 그런지 물었고 슬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보는 진심으로 바둑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보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설진은 자신은 오직 한편의 주렴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송나라 시인 조물래의 풍립송에 나오는 글귀였다. 뜻은 청명절에 바둑을 두다 지치고 잔을 자주 들어 술을 마시니 낮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는 의미였다. 한 시간 반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설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두 사람이 대문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서진과 마주쳤다. 아보는 갑자기 어색해지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보는 설지를 발해로 역까지 함께 가는데 길에서 오호실 아주머니가 우산을 쥐고 정면으로 다가왔다. 눈은 흩날리고 있으며 우산은 눈이 쌓여 두껍게 보였다.

이튿날 아버가 출근하자 아주머니는 어제의 여자친구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주머니가 다시 묻자 설지는 전차표 판매원이라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서진이 설지를 보고 난 뒤 자신에게 설지가 분명히 상류층 얼굴상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아주머니가 아직도 서진과 연락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사람 사는 것은 양심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후 아버는 더 이상 설지를 저양 신촌에 초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영화관이나 공원으로 바꾸었다. 때로는 아버가 설지와 함께 전차에서 오후 교대 근무를 함께했다. 설지가 뒷문에서 표를 파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앞문에서 표를 파는 경우에는 기사와 가깝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아버는 안원로에 가서 설지를 만났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중반까지 진행되었을 때 밖에서 약 50세 정도의 남자가 들어와 아버를 한번 쳐다보고 우측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내려가 나가버렸다. 바둑이 끝난 뒤 설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 낯선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하늘의 검은 바둑알이 바둑판에 뚝 떨어진 것처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아버는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설지는 바둑판을 두드리며 아버에게 다시 무작정 두지 말고 좀 더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날 아버가 설지의 집을 떠나 오후 4시 20분에 강령로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가 고개를 돌려보니 은봉이 서 있었다. 은봉은 몹시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표정에는 경계심이 가득하고 두 눈에는 빛이 거의 없었다. 아버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며 소모의 안부까지 물어보았다. 은봉은 웃으며 소모가 결혼한 뒤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소모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며 화가 나면 바로 정을 끊어버린다고 말했다. 아버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아버는 걱정스럽게 은봉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은봉은 소모가 자주 아버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소모를 탓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조용히 고백했다. 호생은 집에 돌아온 뒤 호민이 정말 집을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호생은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두 시간 동안 역 안팎을 샅샅이 찾아다녀도 호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상해에서 신강과 흥룡강으로 운행하는 기차는 강도차라고 불렸으며 화물차 구역은 북구 공흥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역에 모여 배웅을 해야 했고 짐은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대부분의 객실은 수화물 거리가 무너지어 아예 짐을 놓을 곳이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기차에 탑승하는 과정엔 온갖 난폭한 행동이 오갔고 사람들은 몸을 기차 안에 쑤셔넣기 위해 서로 밀고 당겼다. 이로 인해 얼굴을 다치고 피를 흘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날 호생은 북역 전체를 뒤졌지만 곳곳이 인파로 붐비고 어른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극도의 긴장으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호생의 팔을 힘껏 잡아당겼고 서로 마주한 순간 호생은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헝클어진 여성이 인조가죽 여행 가방을 꽉 쥔 채 서 있었고 솜 코트는 심하게 구겨졌으며 몸은 극도로 마르고 눈빛은 완전히 혼미해 있었다. 호생이 자세히 확인한 뒤 그녀가 주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곳이 어디인지 중얼거리며 물었고 호생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이곳이 상해임을 알려주었다. 주아는 호생이 무속 기차역에 왔냐고 물었고 호생은 이곳이 상해 공흥로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주아는 자신이 무속 기차역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막 풀려났다고 덧붙였고 호생은 그녀의 처참한 모습과 몸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아는 겁에 질린 듯 낮은 목소리로 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고 호생은 그녀와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다정하게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려 했다. 하지만 주아는 갈 곳이 있다며 거부했고 호생은 그녀의 엉킨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걷어내며 상해로 돌아갈 것인지 길림으로 갈 것인지 물었다. 주아는

소주로 가서 창당정의 물빛이 비단처럼 빛나고 달이 지는 풍경을 보고 싶다고 이상한 대답을 했고, 호생은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서로 끌고 끌리며 공흥로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국수 두 그릇과 팬케이크 두 개를 주문했고, 호생은 전혀 입맛이 없어 그저 주아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음식을 먹는 모습만 바라보았다. 호생은 식사를 마친 뒤 남창로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주아는 길림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은 주아가 길림으로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길림에서 온 것인지 물어도 그녀는 대답을 피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만 했다. 주아는 표 없이 기차를 타다가 붙잡혀 무석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말했고, 호생이 며칠 동안 갇혔는지 물었다. 주아는 자신을 수색한 사람들이 몸을 마구 만지고 돈을 숨겼다고 의심하며 결국 속옷까지 확인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호생은 주아에게 남창로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물었고, 주아는 안다고 답한 뒤 남창로가 예전에 환룡로였으며 복흥공원에는 비행사를 기리는 환룡 기념비가 있었고, 환룡군은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1911년 상해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호생은 그만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주아는 기념비에 새겨진 시를 끝까지 외웠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호생은 황급히 말을 멈추게 했다. 주아는 젓가락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호생은 정신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보산로를 지나 전차를 탔지만 전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아는 갑자기 도망쳤고, 호생은 그녀의 여행 가방을 들고 쫓아가야 했다. 두 사람은 걷고 멈추고 달리며 결국 한밤중에 주아의 집에 도착했고, 주아의 어머니는 문을 열고 딸의 처량한 모습을 보자마자 크게 울며 호생에게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3일 후 호생과 아보가 다시 남창 아파트를 찾았을 때 비로소 주하에게 벌어진 일의 전말을 알게 됐다. 주하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뒤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길림을 떠나 도망친 것이었고 그녀의 남편이 여러 차례 전보를 보냈지만 상해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주아는 조금 정신을 차린 상태였고 아보와 호생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대체의 행방을 물었다. 아보는 주아의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다시 반짝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헛생각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주아는 배체가 물고기를 본 기억이 있다고 혼잣말을 이어갔다. 주하의 어머니와 아버는 그만 말하라고 쉬라고 재촉했지만 주하는 듣지 않고 물고기가 일위항과 항포강에 뛰어들었고 작은 연못에 숨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다. 호생은 주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주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시를 읽기 시작했다.

그때 남창로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아보는 주아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말한 뒤 호생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 했다. 주아는 갑자기 소모의 안부를 물었고 호생은 소모가 결혼했다고 답했다. 주아는 소모의 무술 재능이 헛되었다고 말했고 아보는 소모가 본래 폭력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아는 소진과 밤말리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보는 장풍공원에 함께 등산하자고 제안했으며 허생은 며칠 후로 약속을 잡았다. 주아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고 허생과 아보는 아파트를 떠났다. 밖으로 나온 아보는 결혼 후 여자가 크게 변한다고 토로했다. 허생은 대매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매매가 아내에 가자마자 상사의 의견에 따라 기술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푸른 산속에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어 보셨죠? 박흥률 작사, 지혜선 작곡의 박준희 가수가 부른 살고 싶은 청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편안한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청산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그 푸른 산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성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신명나는 타령한수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새연변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님 생각 집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을 아마 집을 떠나 생활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님 생각 집 생각은 멀리 떠나 있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을 노래했는데요. 남녀가 함께 부른 조화로운 화음이 그 애틋함을 더욱 깊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0: 3호 매대입니다.
1: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1: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시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대중이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은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맹노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결태중의 문제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호회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에 그리고 칼침 쇼전도로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저의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저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대중이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에 퇴행성 관절염에 조근통에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치료에도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대중이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숙중량 원장이가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의

0: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1: 네.
0: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이죠. 질병들 갖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셔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정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 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의 신지연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 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창에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사이즈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열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1: 네.
0: 강요산지에
1: 네.
0: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1: 네.
0: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 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네.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선에는 일 없는데 어구에 좀 올라가고요.
0: 예.
3: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0: 예.
3: 어선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0: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얻은 의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 예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약 질러 가자고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증상감이 있잖아요.
1: 예.
3: 제가 이거 예, 뭐 약 묶여가 이거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1: 예, 견주염이 넘어요.
3: 예, 견주염이 견주염인가 예. 이래가지고요.
1: 예.
3: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기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에 소문 듣고 김태중연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심장에 어떤 때는 또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리내는 것 같고
1: 예, 신조도 있고
4: 그래도
1: 예.
4: 어떤 때는 예.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과 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2: 네.
5: 예, 안녕하세요.
1: 네, 네. 말씀하세요. 예.
5: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어떤 정화에는?
5: 예, 예 목대 튕겼지, 뽀뽀담이 그래.
1: 예.
5: 그리고 머리가 좀, 그치, 너무 무거워, 비움이 그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매석을 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김태중이 강태주 설정 예약하겠죠.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6: 예, 매석을 하십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내가갑니까?
1: 예, 맞습니다.
7: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7: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아, 예, 담양이 아이가 왔어.
1: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7: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됩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8: 예, 저 오늘 저,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예.
1: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8: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1: 40년 놓았습니다. 예, 예, 예.
8: 예, 예, 예. 좀 지문 맞아보려고.
1: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1: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2: 네.
1: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둘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1: 안녕하십니까.
9: 예, 선생님, 축하합니다.
1: 예.
9: 예. 나 오늘,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다가?
9: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깨우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1: 예.
9: 깨우다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9: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10: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0: 예. 저기, 이, 이, 이, 이, 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오고.

0: 예.
1: 그 다음에 밥맛 없고 다른 맥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좀 어지러워가지고,
0: 예.
1: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 예, 예.
1: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련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래, 오늘 또 그, 좀 천장부터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3: 예.
2: 네. 말씀하세요.
3: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저번에 약신게 많이 좋아지고 한 번 더 쓰다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4: 그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0: 예.
4: 첨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5: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 또 좀 만나야 되겠어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저 진단받은 게 심자에 관장신 저 우양화 동마인, 예, 동마인화로 받았습니다.
0: 예, 동마경화,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5: 그, 량, 저, 알제만에 저,
0: 예, 예.
5: 내가 저, 신뢰가 방후회한다고 되나?
0: 예, 예. 심하구만요. 예.
5: 그 다음에 저, 쓰면 도망하고, 신쇼하고, 예?
0: 예, 예.
5: 그래서 원장 선생님 잘한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고 그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0: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0: 예,
2: 네.
0: 예, 오장육부의 공능이가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예, 선장이랍니다. 예.
2: 네.
0: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예, 선주수인데, 예, 신주허입니다. 예.
2: 네. 아, 심장. 물과 불.
0: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2: 네.
0: 이럴 때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2: 네.
0: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2: 네.
0: 그리고 이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되면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2: 네.
0: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네.
0: 그러게

0: 때문에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예. 예,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예,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예, 다리라든가 예, 얼굴이라든가 예, 특히 눈 언저리 이런 데 말이죠. 예, 수동현상이 생깁니다. 네. 부언한단 말입니다. 네.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공파체 문제가 있는가. 네.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동현상, 부언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를 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어리장적으로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공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방금 문제는 오늘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네.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쯔찬이라는데 우리 애락이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젊은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의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한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태아미 있는 한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이.

0: 이만쯤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에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사설한단 말입니다.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조치를 강구를 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첫째는 기초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 일상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절대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자시고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뇌란 데에 이야기되면 어떤 분들을 말이죠.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거는 빨리 걷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 술을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의 주재하에 29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우리주 각 현시 문화관광풍경과 시설에서는 친자관광, 문화체험, 견학실천 등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주재 행사와 입장료 우대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연변 영종 커시안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장춘 아태팀과 극적인 2-2 무승부를 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이 주재하에 29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서성 장치시 심원현의 한 탄광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대중 주변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에 관한 중공중앙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중공길림성교류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보치 요구를 전달 학습하고 전주 대중 주변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진척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전국 순시사업회의 및 20기 조항 제7륜 순시 동원 포치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조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중공중앙 반공청에서 인쇄 발부한 촌 순찰 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조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시종,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안전생산이라는 이 단계를 시시각각 조여 재반 분야 안전경계조치 실시를 철저히 다잡음으로써 중특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억제해야 합니다. 광산 안전을 엄격하고 빈틈없이 다잡아야 합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에서 내온 광산 안전 8가지 강경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탄광, 비석탄 광산 분야의 심층적인 정밀조사와 숨겨진 재해 유발 요인 전면 조사를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가스, 일산화탄소, 석탄 먼지 등 위험 우한 조사 치리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고 숨겨진 작업 면에서의 작업, 갱도 작업 인원수 불분명 등 문제를 엄격히 조사해 광산이 문제를 가지고 운행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우한을 깊이 조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치리 공약 3년 행동 전개를 출선으로 위험화학품, 교통운수, 건축시공, 가스소방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그물망식, 반복식, 기초조사식의 우한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우한이 형성되기 전에 통제하고 우한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대처 사업을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홍수방지 대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인원, 장비, 물자를 미리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위험이 있는 저수지, 좁은 하도, 산골 물사태 발생 가능 구역, 도로 다리와 뺄 물길, 도시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에 배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 특히 철학, 사회과학 전선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고 지식혁신, 리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이론 연구와 해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깊이 추진하고 당의 혁신이론이 변강 민족 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성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리윤연변이라는 선전 강연 브랜드를 잘 활용해 기층을 대상한 리론 선전을 잘 들어주고 당의 혁신 리론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게 추동해야 합니다. 중대한 리론과 현실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 단계적 특징에 립각해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연변대학 변강 연구원과 주당위 당학교, 주사회과학계 연합회 전문가 두뇌진 역량을 잘 활용해 대책성, 실천성 연구를 착실하게 전개하고 일련의 고품질 자정권한 보고서를 힘써 형성해 당위와 정부 결책에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사회과학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철학 사회과학 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실제 문제를 제때 연구 해결하며 고급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당의 용도를 철학사회과학 사업 발전의 전 과정 각 방면에 관통시켜 사회과학계가 연변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조직과 교릴검사 감찰기관에서는 중공중앙교릴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길림성교릴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포치 요구에 따라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집중정돈 사업을 잘 들어줘 결전의 해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분야 정돈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의료보장기금, 양로봉사, 높은 표준 농지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략을 실시하고 특별 조치를 통해 상징적인 성과를 내어 착실한 정돈 성과로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상급 직접 처리, 직접 조사 처리, 타지역 교차 사건 처리 등 기재를 잘 활용하고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주시해 부패 사건을 깊이 파헤치고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조사 처리 진섭 효과를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책임 履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일을 맡아 처리하며 단계적으로 압력을 전달하고 임무를 리행해야 합니다. 당위, 정부 지도부 성원들은 구역별 책임 연계, 맞춤형 지도, 상시화 조정을 견제하고 정돈 임무가 착실히 리행돼 효과를 거두도록 엄격히 추진해야 합니다. 교릴검사 감찰기관에서는 통괄적으로 주관하고 독찰 지도를 심화하며 추적 지도를 통해 사건 처리로 정돈을 이끌고 문책으로 실행을 독촉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본급을 들어주고 개통을 이끄는 강도를 높여 정돈 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시하고 부문 간 협동 배합을 강화해 함께 들어주고 공동 관리하는 사업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5월 30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1진 군중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도나시 3건, 중점사건 2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6.1국제아동절의 즈음에 우리주 각 현시 문화관광풍경과 시설에서는 친자유람, 문화체험, 견학실천 등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주제 행사와 입장료 우대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칠색 동심 즐거운 아동절 계열 행사를 펼칩니다. 박물관에서는 5월 27일부터 매일 개방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으며 명절 기간 어린이들에게 풍선, 엽서 등 선물을 증정합니다. 또 여러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등이 펼쳐져 아이들이 전통문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연결공룡왕국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환상 풍선 축제를 열고 저녁 9시까지 영업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친자 특가 예매권을 출시하는데 주제락원, 야간 운영구역, 온천 물 3개 전용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란 명주탑에서는 친자 소통 공연과 수공예 특가 세트를 선보입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 발해고진, 와스도크 활락성에서는 문예 공연 등 행사를 기획하고 무료 입장, 친자 특가권 등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동북범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만 18세 이하 아이들의 기본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도나 육정산 온천 안명호 농어학원에서는 키 1m 40cm 이하 어린이들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도문시 여러 민속시설에서는 아동절 당일 유아 입장료를 면제하고 도문 벽해 온천 풍경구에서는 락타 타기 체험 시 말타기 체험을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룡정 일본 연변 침략 주의증관에서는 입장료를 할인하며 비암산 온천 고천락,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 량전 백세 운동 휴일 풍경구에서는 친자 세트 입장권, 어린이 특가권을 내놓았습니다. 화룡 광동 천등 곳에서는 조난 관광과 민속 체험 특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왕청 호기문화관광 레저구와 란가 대협곡에서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 입장료를 면제하고 학부모한테는 반값 혜택을 줍니다. 전주 각종 우대 행사는 아동절 전후를 아우르며 부분적 풍경구 혜택은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금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장춘 아

대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3분도 안 돼 장촌 아태팀이 한 골 앞서 나갔습니다. 연변팀에서 활약했던 리강이 연변팀 문전에 올린 코너킥을 동료가 머리로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장촌팀의 압박 공세, 연변팀은 실수를 거듭하며 애를 먹었습니다. 공세가 오가던 경기 23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도민고스가 오른발로 감아찬 코너킥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밀고 당기고 하던 56분경 단덕지가 왼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으나 연변팀 공격 반칙으로 판정됐습니다. 2분 뒤 장춘팀이 또 추가 득점을 하며 한 골 차이로 달아났습니다. 74분 연변팀은 김태현을 빼고 리세빈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82분에는 호재겸이 들어가고 단덕지가 나갔습니다. 공격 고삐를 당긴 연변팀은 경기 보충시간인 92분에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도민고스가 프리킥으로 장춘팀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경기는 결국 2대2로 끝났습니다. 연변팀은 6월 14일 저녁 남통지훈팀의 안방에서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엔 식량 및 농업 조직은 일전 향촌 인정 창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합 68개 마을이 FAO 시범촌 명단에 올랐고 길림성에서는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우리주 안도현 두산촌, 도나시 소산 취자촌이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FAO 식량 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편입됐습니다. 도나시 여러 부문에서는 28일 연합으로 시험 부정행위기기 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군들은 상가에서 판매하는 전자기기, 통신기기, 은밀착용형 장비 등을 중점 검사했으며 소형 레시바, 무선송신기, 몰래촬영장치 등 시험 부정행위에 쓰이는 기기 판매행위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영업자격과 입출고 장부를 철저히 검사해 부정행위기기 류통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금 주재 우체국 대상이 26일 정식 착공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331 국도 연선 최초로 우정봉사, 문화창의 전시, 관광객 인증 촬영, 특색 소비 기능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부대 시설로 시간 더하기 풍경이라는 독특한 리념으로 지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사진을 찍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추억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질서를 1층 수호하고 교통안전을 보장하며 도로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11곳의 위법행위 증거 수집용 전자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정식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네, 현대인들이 걱정을 하는 질병 중 하나인 암은요, 단순한 유전 요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평소 작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춰줄 수도 있죠. 꾸준한 자기 관리와 건강한 생활 태도는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암 예방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불에 탄 고기, 가공육 섭취를 줄여주고요. 채소와 과일, 잡곡, 콩류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과 음료는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적절한 온도에서 섭취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식도, 대장 등 여러 장기 암 발생 원인이 되므로 음주를 제한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운동과 정적 체중관리 필수입니다. 적정적인 체중관리죠. 비만은요, 여러가지 암의 주요 위험요소로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스트레칭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요,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요, 혈액순환을 막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틈틈이 자세를 바꾸고 움직여줘야 합니다. 셋째, 유해한 환경과 나쁜 습관을 피해줘야 합니다. 흡연은 폐암은 물론 구강암, 방광암 등 수많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로 됩니다. 본인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 과다로 주는 피부암 원인이 되므로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오염된 공기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넷째, 정기검진과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말아야죠.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령별 구원장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요, 면역력 체계를 약화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여주므로 취미 활동이나 휴식,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제때 풀어줘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암 예방력 특별한 치료나 약이 아닌 일상 관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나쁜 습관 줄이기, 정기 검진을 생활화하면서 누구나 암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고 건강을 지키도록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요, 요즘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치해서 학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서 조절도 잘해주고요, 영양 섭취에도 신경을 써줌으로써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험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어떻게 심리 조절을 하고 부모님들은 어떤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시험 당일에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하고 또 시험 후에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림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이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요,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 불안해하고

0: 긴장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날짜니까. 100일에서 90, 90일에서 50, 뭐 이래야 되거든. 10일, 뭐 이렇게 남고 그렇죠. 예. 갈 때는요. 예.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1: 예. 그렇죠. 대학 시험을 우리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은, 예, 부동한 심리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약간의 긴장감이라든지 또 긴장하면서도 동력이 느껴져서 더 힘을 내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복습을 하지만 그래도 예, 가끔씩 올라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제가 집에 와서 갑자기 울고 싶어서 통곡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주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정서가 정서 파동을 느낍니다.
0: 이때쯤이든 예, 마음을 많이 저이게 되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의 불안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대신 이 불안이 점점 커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자신감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自我怀疑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예, 그러면서 공부도 들어도 알간다고 합니다. 공부 효율도 떨어지고 이게 불안이 가져다주는 인지 기능의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배 아파서 설사를 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지내 먹지를 못해서 식욕저하 그리고 수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나 화를 내서 민감해서 쉽게 성질내서 학부모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부분적인 학생들은 아직도 이렇게 밤을 패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역효과를 불허하고 이 조급증을 이렇게 처리하면은 예, 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 평소에도 긴장한 학습 뭐 아침 저녁 밤이 깊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시험 날짜가 바득바득 앞으로 눈앞으로 다가오죠. 12일 뭐 이렇게 되면 많이 긴장이 되죠.
1: 그렇죠.
0: 이런 면에 심리 변화에 맞춰서 심리 조절이 필요한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요즘 그럼 어떤 심리 조절 이 조절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1: 예, 조절이 아주 중요하죠. 예, 우선은 이 시험을 맞으면서 이 조절 전에 우선 자신이 정서에 대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 수험 불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맹목적으로 이 불안이라는 거는 이게 그 자칫하면은 이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불안을 알면은 눈덩이 녹듯이 녹아집니다. 네. 안다는 거는 눈덩이가 태양이 나와서 스르르 녹듯이 그런데 이걸 모를 때는 굉장히 크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평소에 학습 성적도 좋고 뭐 건강 상황도 뭐 좋고 하면 자신 만만한 사람은 거의 또 뭐 태어나더라고 보니까.
1: 그렇죠. 예.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불안 정도가 사실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적절한 불안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 그리고 불안하고 이 학습 효율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거꾸로 된 U자 형태라고 합니다. 거꾸로 된 U자 형태인데 횡축은 정서고 정축은 효율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효율은 적당한 불안이 있어야 그게 제일 높거든요. 그다음부터 불안이 초과되기 시작하면은 효율이 떨어지고 근데 하나도 긴장 안 해요. 그러면은 이 효율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불안을 그 학습에 최고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정서를 어떻게 하면은 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불안하다고 황황해 있는 것보다는 자신이 마음을 더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생각 문득문득 들어오는 생각들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뭐 치면 어쩌지? 이거 뭐 치면 망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유를 하는데 이 요즘 시점에는 이걸 바로 긍정적으로 지금 한 것만큼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만이 불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교감신경이 흥분 그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게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예,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서 학교에서 온 뒤로 예, 그 뭐 쇼츠에서 약간 한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고 온다든지 땀 내고 씻고 뭐 여러 가지 운동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 시간이 안 되면.

0: 있고 7초 멈췄다가 8초 내쉬는 거.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는 건 1대2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들이셨다가요. 4초.
1: 정지 상태에 있다가
0: 요거 정지는 자기가 정지할 수 있는 데까지 7초 정도.
1: 예, 깊은 숨 들이쉬고 내가 맞아 맞아.
0: 한 3분 정도만 하면은 우리 정신경부분을 뚝 떨어뜨립니다.
1: 맞아요.
0: 예, 긴장도가 떨어지거든요.
1: 4, 7, 8. 예.
0: 예, 그래서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생물종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이야기할게요. 예.
1: 그렇죠. 너무 긴장, 그렇죠. 무리하다. 학습과 휴식을 잘 결부함으로써 또 시험 치는 날까지 좋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학습과 휴식 어떻게 과학적으로 배합하면 좋을까요?
0: 우선 이 학습에서는 그 계획적인 복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계속 그 어려운 문제를 파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멈추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렵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어려운 거 이렇게 가져다 해보는 예.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 손을 우리 그거 보원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익숙해서 그 다시 풀어봤던 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복습하면서 그 요즘 학생들은 초티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지도 많은 것 딱 틀린 문제만 이렇게 펼쳐보기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시험에서 기초적인 문제와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학습 상태에 따라서 뭐 학습 방법이 좀 틀리지만 이 공부 잘하는 학생 중간 정도 하는 학생 특히 대부분 학생들이 꼭 이 기초적인 문제와 중간 정도의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집 정리를 체크해보고 특히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예, 그래서 지식점 카드라든지 수학이라면 뭐 각종 공식 늘 시험 보는 오문은 늘 시험 보는 문은 뭐 식구라든지 외워야 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복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자기 시간 공부를 안배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 시험은 첫날 오문 시험 시험이 오전에 시작이 되는데 그 오전에는요 그 9시 정도 될 때 내 대뇌 사유가 제일 활발하고 예, 공부 상태를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예, 수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에서는 이런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복습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수면 관리입니다. 확실한 수면 관리가 필요됩니다. 보통 핵심 수면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 뭐 저는 7시간, 8시간 뭐 어린수록 또 뭐 사람 더 자기도 합니다만 보통 7시간 뭐 이렇게 잠을 자요. 네.
0: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어떤 데 7시간 너무 잘 때도 있고.
0: 예. 7시간 앞뒤로 자지엔 반 시간 이렇게 하시면 6시간 반에서 뭐 한 7시간 반은 기본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수면은 괜차가 엄청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도 정력적입니다. 근데 학생들을 놓고 볼 때 이게 수험생들은 항상 원래 시간보다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부터 반 시간만 누려봐도 이 수면이 이 공부에 정신 상태에 가져다 주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수면 과정에서 우리 기억한 것들이 공고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적절한 운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대뇌 기능에도 유리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유리하고 긴장감도 풀어줍니다. 네.
1: 그래요. 지나친 그러면은 긴장, 걱정으로 인해서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예, 량호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전 준비는 크게는 빨리 잠을 들 수 있는 두 가지 가이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가이괄. 하나는 전전두엽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흥분시켜 놓으면은 잠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체온 변화를 가져오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조, 예, 보아를 담근다든지 샤워를 1시간 전에 한다든지 이거

0: 특히 뭔가 면 우리 이 수면을 지동하는 데는요, 그 이 체온 변화를 유도하면 좋대요. 우리 평소에 체온이 그 우리 피부 온도가 체내 온도보다 2도 정도 적은데 우리 샤워할 때는 이 열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체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추운 곳에서도 막 잠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 보면은 그래서 체온 변화를 유도하는 게 좋고요. 예, 그 이 생물종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 부모님은요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요즘 잠들기 바빠서 그 멜라토닌 褪黑素를 사서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멜라토닌은 이 날씨가 어두워 우리는 낮 동안에 분비 안 됐다가 밤에 자기 전에 분비되는 이 수면과 관계되는 호르몬인데 지금 아이들은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예, 그것을 빨리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잠을 자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한두 시간 전에 요즘은 보지 말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란광은 우리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순거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낮이라고 생각하게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분비되는 걸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수면 그것은 이런 두 가지 칼골이 있고요. 그 외에도 낮 동안에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예, 다 털어놓는다든지 불안을 줄여주면은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1: 어쨌든 낮에 있었던 뭐 어떤 생활 그리고 일 직장에서도 그것도 부담감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잠을 잘 자는데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하다 보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
0: 그렇죠.
1: 누구나 뭐 걱정 싫은 걸 안고 삽니다만 그것은 뭐 잠깐 있어서 잊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1년이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안고 사다 보면 병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0: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자기 전에 자는 네. 게 이 지금 내가 두 개의 칼과 중에 대뇌를 계속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활성화시켰으니까 예, 예.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수험생 부모들은 요즘에는 적어도 이 유도적으로 아이가 말을 하기 좋아한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말을 실컷 들어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 그렇구나.
1: 그렇지.
0: 절대 그거 긴장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애가 이거 다 쏟고 나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불안한 거 안고 엄마하고도 말 못하고 근데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집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싫어요. 바람이 너무 많대요. 그렇지, 기대를 그렇지. 너무 많이 한대요.
1: 맞아요.
0: 그리고 맨날 내가 잘하기를 바라는 눈이 내 맞아요. 뒤에 와서 이렇게 붙어있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1: 요즘 뭐 부모님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0: 그렇죠.
1: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되기만 하면 점수 좀 1점이라도 더 맞았으면
0: 그렇죠.
1: 그래 이런 저는 걱정이
0: 6점에 네. 와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1: 그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신심이거든요. 자신심을 높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다고 봅니까?
0: 예. 사실 이 자신심 이러면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일을 겪을 때는 지금 큰 일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요. 이 자신감이 좀 드높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이거 못해 어쩌지 저거 어쩌지 저거 더 해야 될까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역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한 것만큼 해도 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그 외에 어떤 고무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1: 고무 격려. 그렇죠. 뭐 평소에도 늘 뭐 평소 하는 대로 하고 그냥 네가 했던 대로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항상 긍정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냥 얼굴 반갑게 대해주고.
0: 그렇죠.
1: 대화 한마디로 부드러운 말 그리고 담소의 얘기를 또 통해서 그런 눈빛이 선하게 와 닿아야지.
0: 그렇게 중요합니다.
1: 꼿꼿하고 뭐 퍼러 딩딩해.
0: 예, 신체적인 언어. 예, 그렇죠.
1: 맞아. 저는 그걸 예전에 잘 못했네. 지금 보면은 아, 잘해줬던 거 뭐 이런 생각을.
0: 그렇죠. 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이식을 못하고 자기가 직접 고3 부모가 되었을 때는 좀 불안합니다. 제가 요즘 보면은 부모님들이 불안도 굉장히 예, 그 홀씨가 할 수가 없고.

0: 발생 못지않게 불안해요.
1: 예, 그래서 이 자신감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게 내가 탁 인식했다면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때는 자기 불안 때문에 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이런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말을 예, 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자신감을 올리는 법은 아까 말했듯이 지식점 카드라든지 내가 잘하는 것도 또 다시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또 불안을 예, 낮춰주고요. 자기가 잘한 경험을 회상하면서도 고무경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말들을 자신한테 해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또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는 자식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수험생 못지않게 잠을 긴장하거든요. 이 부모님의 태도가 시험을 앞둔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될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0: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어떤 올바른 심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사실 이 요즘 문진에서도 종종 봅니다. 이 시점에 와서도 아이를 독촉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그 행동 표현은 독촉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불안도 결국에는 학생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침착하고 안정적이고 평정심을 잃지 않은 그런 편한 모습,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눈길, 예, 그리고 말없이 안아주고 호응한다든지, 그리고 애가 말하는 걸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 우리 엄마는. 편안하게 듣고, 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아, 내 지금 이 바쁜 상황이 아니라 너무 긴장된 상황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태도에서, 우리 아버지 태도에서, 우리 집 분위기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기대라든지 독촉은 피하고요. 학생이 말을 좀 잘 들어봐 주세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고무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긍정적인 암시는 많이 필요하죠.
0: 네.
1: 그래서 이 집안 분위기가 최대한 아이한테 편하게 눕히도록 하고요. 부모님들은 저는 늘 권유하는 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 시험이 다가올 때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 이런 부모들 있죠. 예.
1: 그래요.
0: 많이 걱정이 돼서.
1: 그런데요.
0: 시험 성적에 도움이 크게 안 되는 지만 엄마 응원을 그렇게 너무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1: 그래서 좋기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갈 때 부모님이 휴가 내고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그건
0: 그렇죠,
1: 필요하지만
0: 그렇죠.
1: 아이가 학교 가는데 제가 휴가를 반달 냈어요. 한 달 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시라고 운동도 가시고 그래야 그 불안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네. 맞아. 그렇다고 또 볼진데 시험 전날이나 당일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막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심리조절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어떤
1: 네,
0: 심리조절이
1: 몇 가지
0: 필요한?
1: 방법을 네. 가르쳐드릴게요. 시험 당일 전날 혹은 3일 전 이렇게 가까워올수록 불안 정도는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불안을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도 중요합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너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예, 누구나 다 불안해.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불안을.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린 478 호흡, 호흡이완.
0: 그렇죠.
1: 혹은 너무나 긴장되면 애들은 어깨가 많이 뭉치거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손을 깍지를 껴서 이렇게 선생님 깍지를 껴서 당기는 겁니다. 세게 당기고 옆에 걸상이나 아무것도 없는 데 서서 세게 이걸 한 10초 당겼다가 쾅 놓습니다. 그럼 이 손이 이래 쏴 추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0: 네,
1: 이러면은 이게 근육이 긴장 딱 확 풀립니다. 이거 한 대게 하고요. 그리고 이 깍지 껴서 목 뒤로 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목 뒤로 놓고요. 목은 뒤로 밀고 두 손은 앞으로 당기고.
0: 아, 당기고.
1: 예, 꽉 당겨보세요. 예, 순간 푸는 방법입니다. 목 뒤 근육하고 팔 근육. 그래서 팍 내려놓으면 팍 내려놓으면 이게 이완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긴장하게 했다 콱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심호흡법 근육 이완법. 그리고 정말로 자존감을 올리는 지식점 카드 외워보기. 지식적으로 자신감을 올려주는 거. 자기가 아는 것도 변제보고요. 그냥 불안하게 모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0: 해주고 싶은 건가요?
1: 대학 입시를 뭐 거대한 삶보다는 하나의 나의 과정,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나의 좋은 상태를 살리는데 제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최대한 좋은 상태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그 희망사항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0: 그렇죠. 좋은 대학 뭐 중국에 좋은 대학 많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저기 다 뭐 그래 가장 가고 싶은데 그리고 뭐냐면 대학이 좋으냐 아니면 네가 전공이 좋으냐 전마 네가 하고 있는 특장 뭐 이런 중에서 어떤 걸 보통 선택을 합니까?
1: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영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한 학생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요. 심지어 자기 신체 상황에 맞는 이 봄이면 꽃 알레르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선택도 이 환경도 좋고 이 알레르기가 좀 좋은 곳으로 이 북방에서 자랐는데 남방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전업도 많이 고려해서 이학을 할까 뭐 생물을 할까 예, 또 진흥을 할까 뭐 리과생이어서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공정을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많은 유효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예.
0: 네.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전과 시험 당일, 시험 후에 심리 조절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0: 네, 연변대학 부속병원 임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흥자 박사님을 모시고 수험생들의 심리 조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등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요, 요즘은요 심리 조절을 잘해주는 것으로서 심리적 안정부터 잘 찾아야겠고요. 또 학습과 휴식을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이미 배운 지식을 잘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만큼 절대 밤을 새우는 것으로 피로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네, 마지막까지 좋은 체력을 유지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여기까지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